이 문제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자가 나와. 그러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걸 고지해 주는 거잖아. 위치를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살인이잖아. 그래서 살인을 해버렸는데 사회법에 적용을 안 받고 출가했으니까 퉁 이래버리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불리하면 다 출가합니다. 다 출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져. 그리고 저렇게 탑까지 만들어주고 사람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런 것 같아. 저렇게 잘못 판단한 어리석은 사람도 부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안 굴림하라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탁발만 나가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되거든. 이해가 되거든. 나는 좋은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려고 갔더니 연쇄살인. 어이씨,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같은 마을 안에 있는데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있잖아.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요. 한국 전쟁 때 피해를 봤었던 1차 세대가 있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옹호하거나 뭐 이런 식의 말들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어. 야, 우리 형이 죽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팔이 잘렸고 하는데 뭔 씨, 화해는 무슨 놈 화해야, 주적이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한 세대 이상 지나서 그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대화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은 언제나 그렇게 벌어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우리가 무역 나중에 이렇게 한일 수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합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게뭔 헛소리.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다 똑같아. 그런데 조그만 마을에서 그 당사자들 가족이 있는데 저게 참아지겠어? 그것도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쌍방간에 싸우다가 내가 우발적으로 저 사람을 죽였어. 그런 거는 차라리 납득이나 되지. 이건 진짜 묻지마 살인, 최악의 살인이거든. 지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왜 서로 납득할 수도 없는 그 가족들이 받는 거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나갈 때마다 돌멩이를 두드려 맞았고 탁발은 못 해오고 계속 두드려 맞았고 안 굴림하라는 참습니다. 그건 참아야지 죽어. 당연히 참아야지.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맞아 죽어요. 그게 스토리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판단이 이게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대목이고. 그 다음에 승당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때 앙골리마라가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딨냐가 있어. 사회적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출가를 하든지 말든지 감방은 가셔야죠. 그리고 살인은 사형입니다.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인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저 연쇄살인이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떨어질 걸? 사형 떨어질 걸? 연쇄살인으로 한 9명 죽였어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그래요. 사법부나 뭐 경찰이든 와서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부처님의 태도가 뭐였냐면 출가했으니까 봐줘라라고 파사익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를 얘기합니다. 그때 파사익왕이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을 때였기 때문에 파사익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승단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은 예외로 놔주겠다라고 얘기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승

판단이 세속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대목입니다. 율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승단은 세속법 안에 존재하느냐? 세속과 분리되어 있느냐?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율장에 보면 많은 부분이 세속과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손대지 말아가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고기나 코끼리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말이나 코끼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찝차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찝차는 조금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시체제에서는 징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 국가에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찝차는 징발이야. 그런데 말이나 코끼리도 징발 대상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거를 먹게 되면, 먹는 집단은,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여차하면 밀릴 수도 있는데, 그 전쟁 자원을 먹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사회하고 충돌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무자라든지, 채무자는 출가가 안 된다. 차법에 나와. 그다음에 남의 종 출가하면 안 된다. 종이 출가해 버리면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종이 출가. 야, 이런 게 어딨어? 공무원 출가하면 안 된다도 있어요. 공무원 사표 내고 출가해야지. 공무원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 좋다고 출가 이러면 당신 왜 출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출가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회하고 충돌 부분들을 다 막아놓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회하고 충돌 부분이라고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거를 왜 용인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점이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율장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구절들이 그게 있어요. 바다가 시체를 밀어내듯이 죽은 이제 배가 난파하고 이러면 시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바다가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밀어내듯이 승단의 자정 능력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승단 밖으로 밀어낸다. 승단 밖으로 밀어내면 잡아가라는 뜻이에요. 동아시아하고 인도의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거든. 인도 같은 경우는 승단의 자치권을 주장했고, 동아시아는 왕법 안에 승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은 작동하기가 어려운 게, 동아시아에서 계율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나 안 그러면 기후 환경이 달라서 거기 방식을 동아시아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막말로 여기서 맨발로 댕길 거야? 속옷 안 입고 그냥 하나로 입으면 다 어는데 속이? 비구 스님들 속옷 안 입었어요. 속옷 없어. 덥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덥고 천은 비쌌어. 그러니까 안 입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비구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계율이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야, 노팬티인데 치마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 봐. 그러면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앉아서 싸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치마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 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다 밀어낸다. 그리고 승단의 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그게 율장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게 승단의 자치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던 것 같아. 대규모 사원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왕권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계속 이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동아시아는 왕법 안에 그냥 승단의 율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의 종원종법이 있고, 뭐 계율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에 가면 사회법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회법으로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복권시키느냐 마느냐. 그렇게 걸려요. 최종적으로 가면, 진짜 끝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율이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쓴 사람은 기후환경적인 측면, 플러스 왕법이 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보다 더 강력한 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인도는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0: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6: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7: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나의 아름다운 성품, 나의 모습은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보여줄 수가 있지야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진리 되는 것입니다. 참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자냐?
4: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4: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솔 뿌린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4: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흐르는 물에 우리네 인생이 담겨 있다. 온 산천을 씻어내린 계곡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된다. 한 생을 살아가며 과오를 범하지 않을 리 누가 있을까?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바로 후회가 아닌 참회다. 그름을 알고 선행하면 청정함을 얻으리라. 스스로 업을 참회하며 수행 정진하는 곳 참당함. 먼 훗날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 했던 지장보살이 이곳 참당함에 있다. 육계의 네 번째 하늘이자 미륵의 정토인 도솔천을 의미하는 도솔산.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의 선운산.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왔던 이곳 선운산은 그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불도를 닦는 산이자 지장 도량으로 여겨졌다. 선운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자리한 천년고찰 선운사. 노을에 깃들고 구름에 머무르며 모든 번뇌를 타파하는 절이란 의미를 담아 577년 검단 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름부터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장 도량이란 의미가 담긴 셈이다. 선운사의 중심 불전인 대웅보전은 정유재란 때 화재로 거의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재건한 것이다. 선운사를 수호하듯 수많은 용들이 그려진 천장 벽화와 섬세한 단청 아래에는 삼존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선운사의 대웅보전은 전각의 이름과 달리 비로자나불이 중앙에 모셔져 있는데 때문에 18세기 후반까지는 대웅전이라 하지 않고 대법당이라 불렸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선운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죄업이 가벼워지는 산이라 여겼다. 하늘, 땅, 사람, 삼재를 만물의 구성요소로 보았는데 선운산에도 삼장보살로 분화된 지장보살이 있기 때문이다. 선운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도솔암. 이곳 내원궁에는 하늘 세계를 관장하는 천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도솔함이 하늘이라면 중간에 참담함은 사람을 상징한다. 지상세계를 주관하는 지지보살을 만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선운사 지장보공이 지옥세계를 맡은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원래는 선운사 관음전의 주인이었던 지장보살은 2013년 새로이 꾸며진 지장보공으로 옮겨져 봉안되었다. 1m 남짓의 크기, 두건을 쓴 머리, 후덕한 형상에 어진 인상이 잘 표현된 선운사의 지장보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돌아와 선운산의 산새처럼 굳건하게 선운사를 지키고 있다.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불법을 전파해온 선운사는 창건 당시만 해도 89개 암자에서 3천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던 성지였다. 지금은 참당암을 비롯해 네 곳의 암자만 남았지만 그 옛날 선조들이 수행하며 걸었던 발자취는 여전히 짙게 남아있다. 선운사 주변의 길이 보온길, 소금길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는 것도 그중 하나다. 선운사 창건 당시 검단 스님은 산에 들끓던 도적을 제압해 그들에게 소금, 한지, 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다. 스님의 자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은 훗날 직접 만든 소금을 불전에 바쳤다고 한다. 당시 선운사와 암자 곳곳으로 소금을 날랐던 길이 지금의 보온길, 소금길이 된 것이다. 이후 1400년이 넘게 명맥을 이어 선운사로, 암자로 소금을 바쳤던 마을 주민들. 그들이 이 길을 통해 전했던 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닌 보은이자 참회가 아니었을까. 과거 이 길을 걸었던 이들처럼 삶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다 보면 어느새 발길은 참당함 앞에 다다르게 된다. 보리문이나 일주문 같은 산문을 대신해 저를 수호하는 가람신을 위한 위패가 표지석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518년 의운 스님에 의해 창건된 참당함은 선운사의 암자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절 이름에 뉘우칠 참이란 한자가 들어가 있는 영락없는 지장 도량이다. 참당함은 한때 대참사라 불릴 만큼 선운산을 대표하는 큰 절이었다.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까지 장장 52년 동안 지은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점찰법회가 이곳 참당암에서 열렸을 정도로 이름처럼 많은 이들의 참회로 원력을 세웠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지나며 많은 순환을 겪은 참당암은 여러 차례 중건, 중수를 거쳐야 했다. 그 중에도 대웅전은 완전 폐허가 된 것을 고려 말인 1329년에 다시 중창해 1753년까지 중수한 기록이 있다. 그야말로 오랜 세월을 그대로 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불탱화인 영산회상도는 1900년에 조성된 것으로 대웅전에서 가장 시간을 적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00년이 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지 탱화 위에 세월이 진하게 묻어난다. 영산회상도 앞에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까지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오랜 시간 대웅전이 칡렁굴로 덮어지고 찾는 이의 발길이 줄어들어도 중생들의 참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던 존재는 변함없이 대웅전을 지켜왔다. 대웅전 내부는 중앙부가 높고 객관적으로 한 단 낮은 우물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장 아래로 노출되어 있는 부재에는 당초문 조각이 복잡하게 틀어져 있다. 연화문을 중심으로 모란 당초와 비상하는 학을 표현한 우물 반자의 대비가 명확하면서도 다채롭다. 그 옛날 색색이 화려하게 빛났던 장식들, 비록 세월 앞에서 색을 잃어버렸지만 그 고고한 자태만은 아직도 영롱하기만 하다. 참당암 대웅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시대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여러 번의 중건과 중수를 거치는 동안 최대한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람 인자 모양을 한 맞배 지붕, 처마 끝에 무게를 바치는 공포는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서도 보이는데, 대웅전 앞모습은 전형적인 18세기 조선시대의 답포 양식이다. 고려시대 건축 부재와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공존해 있는 대웅전. 장인을 불러 한자 한치의 썩은 부재도 버리지 않았던 옛 선조들의 중건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옛 흔적을 살려내고 옛 질서를 고스란히 지켜낸 참당암 전각에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신경을 쓴 도편수의 노력이 역력하게 드러난다. 유례없는 연립불전인 명부전과 응진전. 숱한 어려움 속에서 지어졌지만 그래서 더 제약을 뛰어넘는 단단한 매력을 가졌다. 1.2m 남짓의 높고 단단한 기단은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과 장대석을 이용해 한 번 더 둘러 완성했다. 초석 위에 목재 기둥을 밀착시키기 위해 자연석으로 그랭이질을 했는데 비교적 평평한 자연석 초석을 활용해 매우 자연스럽다.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모양의 돌이 없듯 기둥도 제각기 몸을 깎았다. 여기에 세월이란 옷을 입으니 마치 하나가 된 듯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명부전과 응진전 전각의 기둥은 굵기도 모양도 모두 제각각이다. 휘어진 모양 그대로 나무 결까지 자연스러움을 담은 결과일 것이다. 화엄경에 두두 물물이란 말이 있지 않던가.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도이며 진리라 했다. 모두 제각기 쓰임이 있기 마련이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각기 다른 모양의 나무도 낡은 전각의 부재도 참담함에선 건물을 굳건히 받치는 기둥이 된다. 명부전과 응진전은 하나의 지붕을 이고 있지만 전각을 벽으로 나눠 각각 별개의 법당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명부전에는 석조 치장보살 삼존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 무독귀왕, 명부시왕 및 주요 권속 등 24분이 모셔져 있는데 복장 발언문을 통해 제작자는 물론 제작 시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어 학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석조 지장 보살 삼존상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지장도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7세기 후반 불교 조각사의 거두인 승호 스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머리 쪽이 강조된 신체 비율, 하반신에 걸쳐진 각진 옷자락 표현이 날카로운 것이 특징. 사용된 소재 또한 경상도 지역의 불상에 많이 사용했던 경주 불석이란 점에서 호남 지역의 불상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응진전의 응진은 진리에 응하여 남을 깨우친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름에 담긴 뜻처럼 응공과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라한, 즉 나한상을 모신 전각이다.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성이 자유롭게 표현된 나한상의 표정이 해학적이면서도 다정하게 느껴진다. 제가 깨달은 나한상의 표정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성찰의 미소가 이러할까? 치아를 환하게 드러내며 웃는 나한상의 미소에선 번뇌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나한상을 마주하며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깨달음도 아득히 먼 이야기가 아니란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응진전과 명부전 뒤편에는 참당함의 지장전이 위치해 있다. 조금 아담한 건물이지만 지장전이야말로 참당함이 진정한 지장도량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참당함의 지장전은 한때 약사전으로 불렸다. 지장전에 모셔진 석조 지장 보살좌상의 모습 때문에 생긴 오해였다. 가슴까지 들어올린 오른손에 보주가 들린 데다가 나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이 나 한때는 약사보살로 불렸다. 그러나 오른손에 들린 것은 모든 것을 이뤄준다는 여의주다. 온화한 표정,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은 고려 말기에 유행하던 지장보살상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며 온전하게 전해지는 석조보살상으로 거의 유일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참당함을 창건한 의윤국사가 열반한 이후 도솔산의 산신이 되어 중생들의 염원과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산신을 모신 전각은 보통 산신각으로 불리는데 참당함의 산신당은 조사전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당호의 격이 더 높다.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용 아래엔 암자를 지키는 허법신이자 산신의 모습을 한 의윤국사가 모셔져 있다. 마치 도인을 연상케 하는 삭발한 머리, 긴 수염, 발 아래 호랑이를 둔 모습은 여느 산신도와 비슷하게 닮아 있다. 좌측에 장군봉, 우측에 국사봉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조성된 산신당. 도량과 온산을 지키듯 든든하게 느껴진다. 사람이 입을 다물면 자연이 입을 연다고 했던가. 사람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시간이 되자 바람소리, 새소리가 산중 암자의 주인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참회의 시간. 고요한 도량에 구름 대신 어둠이 내려앉으면 누군가의 참회의 기도가 수리 없이 울려 퍼진다. 세상이 다시 밝아지면 만물이 깨어나듯 새로운 마음이 깨어난다. 해가 지고 다시 뜨는 것처럼, 꽃이 지고 새로운 꽃이 피는 것처럼.

마당에 티끌을 쓸어내며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듯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참회의 힘이다.

우리는 무엇을 참회해야 하는가? 참회를 통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곳. 욕심을 채우는 대신 비우는 것의 가치를 설법하는 참담함. 물질 만능 시대,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뒤가 아닌 앞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담함은 진정한 참회의 의미를 조용히 설법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인제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데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보물로 1995년 11월 절학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선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에서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우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행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문화 공간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트 갤러리 개관에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도 함께해 축하했습니다. 진각종이 창교절을 기념해 진각복지의 현 주소를 짚고 시대 변화에 따른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창교 정신을 되새기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복지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불교TV가 홍제사 본존불 불사 일대기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평화를 발언한 생각이 불자의 성보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놔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를 담은 불교 경전 금강경이 선명한 현대 불화로 피어났습니다. 전통의 장엄함에 과감한 현대적 색채를 더해 그림 자체를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행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문화 공간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아트 갤러리를 개관하고 문화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도 함께해 축하했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고즈넉한 수행도량에 예술의 향기가 더해집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이 지난 24일 문화와 수행, 예술이 어우러진 아트 갤러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날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 주지 미러스님, 대구큰절 대륜스님을 비롯해 각 도량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해 갤러리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2: 훌륭한 그런 유물을 이 장소에서 모셨다는 것은 평소에 해주 스님의 원력이 스님들 잘 모시고 불법 잘 닦고 본인이 사람 사람마다 전부 다 부처라 했으니까 사람 사람마다 본인이 다 부처가 되기를.
1: 새롭게 문을 연 아트 갤러리는 200여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소장 작품과

0: 유물 300여 점 가운데 엄선된 100여 점이 원조전 시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회화 작품과 다양한 민속 유물이 한자리에 전시된 가운데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의 작품 4점도 함께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1: 절에 들어오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박물관을 많이 상자가 하는 이런 이제 절에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점도 있고요.
0: 종정예와 우학스님은 개관식에 이어 민속 갤러리를 둘러보며 작품을 감상하고 민속 전시실에 마련된 옛 생활 유물들을 살펴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또 케이부타 빌리지 세계명상센터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둘러보며 수행과 치유,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포교 공간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1: 불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러한 포교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다가 불교하고 가까운 그러한 미술 작품들이 좀 많으면 포교하기에도 좋고
0: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이번 아트 갤러리 개관을 통해 수행 중심 도량을 넘어 문화와 예술, 명상이 공존하는 복합 불교 문화 공간으로서 새로운 포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진각종이 창교절을 기념해 진각복지의 현주소를 짚고 시대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창교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복지 방향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AI 시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간 존엄과 공감, 윤리적 판단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상황. 진각종이 밀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 진각복지의 현재와 밀교적 사회복지의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이 종교적 전환으로 이루어야 할 교화 활성화, 또한 시대적 요청인 초고령 사회의 방향성과 은퇴하는 교화 스승이나 성직자의 노후 복지 등에 관한 다섯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모으고
3: 노인과 아동 등 생애 주기별 돌봄과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등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3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 재단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맞춘 새로운 디지털 복지 모델의 필요성을 들며 자비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복지 실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 비전은 종교적 성원을 지역사회 공공선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진각종의 사상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 개인의 수행을 사회적 자비로 확장하는 구조를 복지 현장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재단은 법인과 산하시설이 하나의 방향 안에서 협력해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6: 종단의 가르침을 복지 현장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고 자비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복지 실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종단의 자비정신과 현세정화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더 따뜻하고 더 신뢰받는 복지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3: 종단은 내년 창종 80주년을 종단 쇄신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종단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불사로 평가했습니다.
7: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알찬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각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종단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진각복지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3: 해당 대종사가 설한 세간과 떨어지지 않은 불교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진각복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이번 지혜의 모음이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2: 동국대를 졸업한 선배들이 30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모교 발전을 위해 동국대 졸업생이 중심이 돼 출범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어제 재학생 36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장학회 문선배 이사장은 문화유산학과 정석영 학생을 비롯해 15개 단과대학 대표와 대학원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후배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동문 선배들의 정성에 힘입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1995년 동우장학회로 출범해 2009년 동국장학회로 개편했으며 모교 발전과 불교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탱크와 해군의 군함, 공군의 전투기 부품 등 전쟁 무기를 녹여 지난 4월 불사 원만 회양을 이룩한 계룡대 홍제사 본존불. BTN 불교TV가 홍제사 본존불 불사 일대기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대한민국 21세기, 호국불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담긴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특집 다큐,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전쟁의 업을 녹여 평화를 발원하다입니다. 전쟁 무기를 땅속에 묻고 그 자리에 무장사라는 절을 세운 삼국유사 태종 무열왕 이야기에서 불사의 영감을 받은 조교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단지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홍제사 본존불 불사의 원만 회향을 이끌었습니다. 불사 과정에서 홍제사의 본래 창건 목적인 호국불교 총본산으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전국 전후방 각지에 포진된 군승 전원의 결집을 이뤄내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2: 1700도의 용광로에 무기의 샘물이 녹아들던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조 작업이 아니었고 전쟁의 업이 소멸하고 자비의 원력이 피어오르는 살아있는 순간이었습니다.
1: 홍제사 주지로서 불사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신도들을 결집해 100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 불사 원만 성취기도를 봉행한 원경스님. 성인 남성 두 명의 키를 넘길 정도 길이의 연기문을 작성해 불사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불상을 모시는 일을 넘어 호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기치와 수행력을 견고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 연기문을 딱 펼쳐보는데 빛이 거기서 딱 나오는 것 같다 그럴까요? 눈물이 갑자기 나서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기적처럼 마음과 마음이 점점 전해지더니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1: 뜻하지 않은 화마로 작업실은 물론 조성 중이던 홍제사 부처님을 잃었지만 총본산 부처님을 모신다는 자부심으로 다시 제작에 착수한 불모 서칠규 작가. 최초 흙으로 부처님을 빚어 주조틀을 만들어 쇳물을 붓고 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 다듬는 장인의 모든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손길, 한 줄의 주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마음으로 본존불과 더불어 천 개의 원불도 직접 완성했습니다.
4: 되게 좀 와일드합니다. 그 주변의 온도 그리고 쇳물이 흘러내릴 때의 어떤 그 색감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오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21세기 호국불교의 역사를 품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성도로 당당하게 빛난 호국불교 총본산 홍제사 본존불. BTN 특집 다큐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전쟁의 업을 녹여 평화를 발원하다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오후 4시, 29일 낮 12시 총 3번 방영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한반도 평화와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가 어제 속초 청소년 수련관에서 입학식을 열고 교육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 인증 과정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가치와 미래 비전, 북한의 전쟁 인식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교육을 받은 뒤 오는 27일에는 고성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을 방문하는 현장 순례를 통해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평화를 염원하는 스님과 제가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산연등회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570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4일 부산 광안동에서 사무총장 석산스님과 각 종단 사찰 실무자 등 4부대 중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가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행된 부산연등회의 성과와 개선점 공유를 통해 내년에 진행될 연등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무총장 석산스님은 올해 부산연등회는 각 사찰과 단체 실무자들의 노고 덕분에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며 불교 문화 전파와 포교 활동에 매진해줘 감사드린다고

0: 말했습니다. 이날 연등회 발전에 기여한 해운대 자비선원의 최우수상을 우수 개인에게 아이디어상을 수여했으며 지난 30여 년간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사하는 부산불교연합회 주재형 국장과 서보인 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를 담은 불교의 대표 경전 금강경이 선명한 현대적 불화로 피어났습니다. 전통의 장엄함에 과감한 현대적 색채를 더해 그림 자체를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완성해낸 전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이지수 기자가 관람했습니다.
1: 법문을 듣는 제자들 위로 내리는 꽃비. 처녀들은 노래하고 상상의 새 가릉빈가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춥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법한 후 환희심이 가득 찼던 순간을 담은 장혜경 작가의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금강경 설법 후 꽃비가 내렸다는 전승에서 영감받아 진리를 마주하고 기뻐하는 사부대중의 모습을 친근한 표정으로 담았습니다.
2: 기원정사의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불자들의 그 마음이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해져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그 느끼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 집착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설하는 불교의 대표 경전인 금강경. 작가는 금강경을 주제로 한 불화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생동감 넘치는 화풍으로 경전 속 세계를 펼쳐보였습니다. 부릅뜬 눈과 과장된 근육을 가진 팔금강들은 해학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붉고 푸른 바탕 위 화려한 금선으로 그려진 보살상들은 장엄하면서도 따뜻한 생동감을 전합니다. 과거 해외 수도원 벽화가 현대 재료로 보수되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던 장 작가. 전통 재료만 고집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비단이 아크릴 물감으로 화사한 색채를 극대화했습니다.
2: 그 아크릴로 보수를 해도 괜찮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why no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도 금채도 사용을 하지만 아크릴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해서 채도와 명도를 이제 높였던 작품이거든요.
1: 전시장 한편에는 유튜버 선율지기가 장 작가의 그림에서 영감받아 제작한 영상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관람객들은 시각과 청각으로 전시장 가득 울려 퍼지는 금강경의 세계에 함께 공명하게 됩니다. 작가는 수많은 금은보화보다 사국의 구절을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뜻을 받들어 작은 북 끝으로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2: 행복한 시간이자 또 수행이자 삼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수행의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그 저의 이제 그림은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글을 넘어 화려하고 친근한 그림으로 피어난 부처님 지혜. 장혜경 작가의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마이산탑사 감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이 진한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감룡장학회 마이산탑사 신도회 사단법인 붓다 임원들은 지난 24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전충성 군수에게 장학금 1,000만 원과 저금통 8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후원을 약정한 감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은 1년 동안 정성껏 모은 동전 저금통은 지역 교육 발전을 바라는 탑사 4부대중의 작은 정성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자비의 손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춘성 군수도 이감룡 거사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탑사에서 기탁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훌륭한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 네거티브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소식,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사찰과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한양선과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18곳 주지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총무원장 진호 스님의 지난 4년 종무행정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백운당 지흥대강백의 6주기 달해제를 하루 앞둔 6월 11일 저녁, 담양 용흥사 인근에서 회동한 18개 본사 주지 승인

스님들은 진우 스님의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한국불교 박람회가 청년 세대의 활기찬 장이 되고 연등회가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쉽고 간단한 명상법이 K명상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아울러 사찰 관람료 문제와 전기료 지원 등 종단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며 큰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아가 오늘

행위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양의 수도 성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관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조선의 수도 방어 체계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조계종 역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등재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종교 공동체의 역할 반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양의 수도 성곽은 숙종대 축성 당시 순군이 동원되는 등 불교계와 인연이 깊지만 세계유산 지정 시 뒤따를 보존 규제로 불사와 신행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교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의 관점에서도 성곽만 남고 공동체의 기억이 배제된다면 가치가 설명되기 어려우며 정작 영향을 감당해야 하는 사찰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불교계는 모두에게 환영받기 위해 국가유산청, 지자체, 사찰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교 활동과 유산 보존의 조화를 모색하며 지혜를 모아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교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시를 감상하며 일상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6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웨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

0: 함께하는 예천 국보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2: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발가벗고 걷거나 바위를 자리로 삼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굶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산등성이에 애써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마음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은 깨끗해지지 않으리.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이리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작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백양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은 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3: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4: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6: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7: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8: 정말요?
7: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9: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8: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10: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8: 설치했어요.
11: 당했다!
12: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3: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8: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4: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

0: 1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나의 아름다운 성품, 나의 모습은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보여줄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진리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80조법명보 80공다명반보 불설량마천공구엄념마천공개참보 십행공야무진강 불설도설천공구엄도설천공개참보 십회향급십지품 십정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 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 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부도산 날 생칼날 영고투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치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죄송합니다.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

등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함울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함월산신 호삼보 함월산 산왕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금풍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수

계십니다. 우리 정의선언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수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의선언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내가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근육에 있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 종류가 10만 종류나 돼요. 그 각각의 모든 만드는 전부 다 아미노산 서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의 순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RNA예요. 그 원본은 바로 DNA가 있죠. 그래서 노화된다, 세포가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폐기처분을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불량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포들은 조금만 고장이 나도 곧장 소각전을 보내갖고 그 재료를 다시 쓰는 거예요. 요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벨상이 나와요. 이게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그렇다. 요때 이제 먼저 한번 이게 mRNA 이빨 세 개를 갖고 자, 이빨을 먼저 보세요. 요쪽에 볼게요. 요거에 세 개.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거에 A 아데닌, 아데닌, 구아닌이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요쪽을 읽어야 돼요. 아데닌. 아데닌. 그럼 쭉 갔어요. 아데닌,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이잖아요. 요 구아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바로 이쪽에 보면 니신이 있잖아, 니신. 그래서 요거 보면 니신이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요거만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착착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거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요렇게 쭉 있는 요 세 개를 아미노산 하나로 바꾼다.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노벨상이 나올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부위는 유전자인데, 이 부위를 부르는 게 뭐냐면, 액손이라 불러요. 액손. 요 부위. 이 부위는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이 부위를 뭐냐면, 인트론. 이게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만 솎아내야 돼요. 솎아내야 돼요. 어떻게? 요 부위만 불러내야 돼요. 요 부위만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쫙 해서 요 부위들만 이렇게 모아요. 그 이 부위는 이 부위 그래서 요 부위를 없앤 부위를 해갖고 요쪽에 요걸로 옮겨야 돼요. 요거는 요렇게 요것으로 왔고 요거는 요것으로 이렇게 옮겨갖고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스플라이싱이라 그래요. 자, 이 과정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 속에 노벨상이 몇 개나 들어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다 되면, 요렇게 된 요걸,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액션끼리만, 요걸 전부 다 액션이죠. 그래서 액션 1번, 2번, 3번 번호를 붙여요. 요렇게 다 모아갖고, 요거 모자를 딱 씌우고, 꼬리를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요걸 부르면 바로 이걸 mRNA라 불러요. 됐죠?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mRNA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요렇게 만들어진 mRNA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요 구멍을 타고 빠져나옵니다. 오이,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거 있잖아요. 됐죠? mRNA 요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빠져나오는데, 그 다음 뭐냐면, 요 아미노산, 요게 지금 아미노산입니다. 요게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 보세요. 요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거 한 10개가 넘잖아요. 쫙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싣고 와야 돼요. 아미노산이 되냐면 여기 있어요. 요거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싣느냐 하면 야가 싣어가요. 야가 tRNA예요. 그럼 이 tRNA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이, 요거 있죠. 바로 보시면 요 tRNA. 그래서 tRNA는 폴리머라이즈 3가 요렇게

카피를 했는데 요걸, 그럼 요걸 그대로 하면 이렇게 생겼죠? 야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야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기를 띄어요. 그러면서 이게 요런 식으로 여러분 철사가 이렇게 휘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런 모양을 가져요. 이렇게 막 갔는데 요좀 복잡하죠? 그러면 이빨이 몇 개냐 하면 200개도 넘어요. 200개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꺾어요. 꺾어. 철사를 요렇게 꺾는다 생각하면 돼요. 요런 모양을 네이크로브 같은 모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 화살표는 요걸 톡 잘라내요. 톡 잘라내요. 톡 잘라내면 요거에서 요 모양이 나와요. 요게 바로 tRNA예요. tRNA 여기서 만들어지면 이핵 속에 만들어져갖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이제 트럭이 되는 거예요. 트럭. 뭘 실는다? 아미노산을 실는 트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실느냐 하면 요거다가 요거 진칸이요. 아미노산을 실는 진칸이고 트럭에 그 무슨 아미노산을 실을까는 요거 이빨이 3개 있잖아요. 이빨이 3개. 요거 서열. 요게 지정을 해줘요. 요게 지정을 해주는데 아미노산을 지정해줘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 3개 지정해주는 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에 만약에 UAC가 나오면 우라실 아데닌 시토신이 나오면 요거에 해당되는 게 메치오닌이 요게 요 이빨 세 개면 시작하라는 말이거든요. UAC가 어디에 있어요? 요거 A, U 요거입니다. 시작 메치오닌 스타트요. 이게 메치오닌이에요. 그럼 요거 딱 오면 요거 딱 결합을 해요. 요서부터 이제 쭉 해갖고 이런 방향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뭘? 요걸 세 개씩 읽어갖고 각각 아미노산 딱 수색해갖고 바꿔놔 있는 거예요. 그럼 몇개 정도? 많게는 실제로 아미노산 서열이 만 개도 넘는 게 있습니다. 좀 드문 경우. 보통은 수백 개, 좀큰 거는 수천 개까지 있습니다. 그걸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100개 있는 단백질 같으면 이게 100번 와야 돼요, 이렇게. 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야 와갖고 요거 박히는 거예요. 요거. 예, 요렇게 박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이 중화효소. 중화효소가 원, 투, 쓰리, 요 투,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한네 개쯤 되느냐? 이어서 만들어지는 야들을 처음부터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야들이 일반적으로 통칭으로 야들 이름이 바로 RNA라는 거예요. RNA 속에 m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rRNA.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마다 머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2. 자, 이게 3.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이게 1, 2, 3가 있습니다. 됐죠? 머신들이 다 다른 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왜 M이라고 생각하면 메신저. 메신저. T는 트랜스퍼. 트랜스퍼. R은 리보솜. R은 여기 중요합니다. 리보솜. 개수는 야가 가장 많아요. 됐죠? 그러면 단백질 만드는 과정에는 단백질을 만들 때이세 개의 RNA가 다 협연을 해야 돼요. 협동해야 돼요. 하나 갖고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가지 역할이 뭐냐면 바로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어요. tRNA는 뭐냐면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온다. 어디로 가져오느냐 하면 바로 만드는 머신.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 만드는 머신이 바로 뭐냐 하면 요거. 됐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여기로 갖고 와야 돼요. 누가? 야가 갖고 와야 돼요. 여기까지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갖고 와요 박히는 겁니다, 요 안으로. 네. 그래서 요게 바로 유전 정보요. 유전 정보고 이게 바로 mRNA. 그다음에 요걸 갖고 오는 게 tRNA. 그다음에 이 속에 박혀 있는 RNA가 rRNA. 자,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이세 가지 협동 작업으로 이 공장이 뭐냐면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단백질의 종류가 몇 종류냐? 10만 종류도 넘는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요 만드는 시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요 유전 정보. 자, 그러면 내가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그 다음에 뭐야? 그 근육에 있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 종류가 10만 종류나 돼요. 그 각각의 모든 만드는 전부 다 아미노산 서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의 순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RNA예요. 그 원본은 바로 DNA가 있죠. DNA에서 mRNA를 갖고 요게 바로 있는데 요 액션이란 부위. 자, 1번, 2번 했죠. 이게 많게는 10번, 20번까지 나가요. 그러면 요 부위만 따로 따로 떼내야 돼요. 요 부위, 인트론 요 부위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그래서 스플라이싱 하기 전에는 프리 mRNA라 불러요. 스플라이싱 하고 나면 바로 요게 바로 RNA예요. 요게 바로 무슨 RNA? mRNA예요. 이게 완제품이요. 완제품을 다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자를 씌워줘야 돼요. 여기 캡, 모자를 씌우고, 그 다음 꼬리도 만들어줘야 돼요. 요 폴리 A라는, 요 아데닌을 한 200개 정도 갖다 붙여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게 정품이요, 정품. 정품이 다 되기까지는 상포가 완전히 흠이 없고, 완전히 다 만들어진 것까지는 일로 못 빠져나가요. 요거에 검문소에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검문소 굉장히 핵구멍인데 요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모자를 딱 씌우고 꼬리를 달고 이제 정품이 돼서 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 이제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쭉 연결해 줘야 되는 연결하는 머신이 리보솜이에요. 요거 두 개. 그럼 이 리보솜은 어떻게 만드는가? 짠! 리보솜 어떻게 보세요? 리보솜을 만드는 것도 요서 만들어요. 바로 폴리메라제 1이 만들어줘요. 요것도 DNA죠. 그 DNA 요 속에 리보솜을 만드는 정보가 요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는 요 부위를 요렇게 전사를 해요. 폴리메라제 1이. 전사를 하면 요게 이제 원본이 프리 RNA 원본이 됐잖아요. 이 프리란 말이 항상 붙습니다. 이게 완제품이 아니란 말이요. 가공을 엄청 해야 된다는 말이요. 자, 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노벨상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단 이게 크기가 얼마냐면 45S라고 나옵니다. 이 S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어떻게 원심 분리기를 돌려요. 엄하게 빠른 원심 분리기를 돌려갖고 그 질량에 따라서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원본이 굉장히 길어요. 원본에서 잘라내야 되니까요. 자, 이거 프리아마리 45S. 이 질량입니다. 그럼 되나죠?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거 여기서 잘라내요. 잘라내면 41S가 돼요. 오케이? 41S가 된걸 이제 크게 두 토막을 탁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18S, 하나는 28S, 5.8S,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이거 다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로 생물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를 들게요. 지금 요거에,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진핵세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앞에 내가 쓴 진핵이다, 원핵이다 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제 다니까. 근데 원핵세포에서는, 내가 빨간 거 찍어줄게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원핵세포에서는 18S가 아니고 16S예요. 그런데 바로 미국에 있는 어떤 분자세포 생물학자가 이 16S를 측정했어요. 누구한테? 어디서? 박테리아. 박테리아 수백 종류에 대해서 16S를 측정해 봤더니 박테리아 개보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박테리아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가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983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바로 뭘 연구했느냐 하면 요거 있는 16S를, 요거는 지금 안 그려놨잖아요. 이건 왜냐면 진핵세포니까 원핵세포. 이 원핵세포가 바로 박테리아잖아요. 박테리아의 16S를 연구를 해갖고 인류가 알게 된게 뭐냐 하면 바로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바로 1983년도에 노벨상 받은 이론이 뭐냐 하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생명체는 바로 이해하겠죠? 바로 고세균, 그 다음에 진정세균,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 그 다음 진핵세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게 사실은 바로 16S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네, 내가 썼는 책에 이걸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후, 이제 우리가 세포는, 원핵세포, 진핵세포를 나누고 모든 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바로 요 16에서 요 RNA의 한 집합을 연구를 해갖고 박테리아에 대해서 해갖고 이 분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단계돼요. 그러면 자 이건 어쨌든 뭐냐면 RNA잖아요. RNA예요 이게. RNA예요. 그리고 이 RNA를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막을 내갖고 그 토막을 왜 내느냐 하면 바로 이 오뚜기를 만들기 위해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리보솜. 이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이 리보솜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게 RNA예요. 그리고 점들이 뭐냐면 요 점들이 단백질이에요. 이건 또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 단백질은 이쪽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네, 세포질에서 공급해줍니다. 조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오뚜기를 두 개를 큰 오뚜기, 작은 오뚜기를 또 큰 오뚜기, 작은 오뚜기를 만들어갖고 야들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mRNA, 이쪽에서는 rRNA. 자, 마지막으로 tRNA는 폴리메라이즈 3가 만들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왔죠? 나와갖고 이렇게 이제 잘라갖고 이렇게 정품 만들어갖고 빠져나와요. 무조건 정품이 돼야 빠져나와요. 세포질로. 빠져나오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다시 이걸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 아미노산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AA1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게 쭉 아미노산 2 쭉쭉쭉 할 때마다 이쪽에 세 개씩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mRNA잖아요. 이 mRNA 원본은 어디 있어요? 바로 DNA죠. DNA에서 mRNA로 바뀌어갖고 아미노산 서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예. 그러면 이 DNA가 만약 이렇게 있다면 모든 부위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백질로 바뀌는 요 영역들을 따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아닌 걸 인트론, 단백질로 바뀌는 부위를 엑손. 그래서 여기서는 엑손만, 전적으로 엑손만 모으는 거예요. 엑손만 모으는데, 그래서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스플라이싱이라고 불러요. 노벨상 받았습니다. 자, 요거 있죠. 스플라이싱. 예. 자,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연결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지금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폴리머라이저 원마 썼어요. 원마 써갖고 프리 RRNA 45S 만들어져갖고 요걸 쪼갭니다. 그러니까네, RRNA를 쪼개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여보세요. 단백질이 요 들은 점 찍은 단백질이 50개쯤 돼요. 많아요. 이 단백질이 순환되는 거예요. 세포질에서 이렇게 돌아갔고 요 철사 조각 같은 거 하고 RNA 하고 결합을 해갖고 요렇게 오뚜기를 만들어요. 그 요 오뚜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거의 야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다가 바로 mRNA가 이렇게 있으면 예, 슉 하고 야가 톡 앉아요 이렇게. 그럼 야도 이렇게 해서 갖다 이렇게 붙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몇 개씩, 세 개씩. 요 세 개. 이게 바로 뭐냐면 mRNA. 요 오뚜기를 부른 이름이 리보솜. 네. 요 가장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오케이? 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싶어도 이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니까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쪽을 보시면, 자, 여기도 바로 이제 이게죠. 요게 이제 DNA잖아요? DNA가 이게 뭐냐면 실패의 관계에서 이걸 뭐라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히스톤 단백질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조각입니다. 이게 피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두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DNA가 이렇게 관계져 있어요. 이게 바로 히스톤. 이게 히스톤 단백질이고 이게 DNA예요. 됐죠? 이렇게 관계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부위에 이제 요 부위가 뭐냐면 DNA인데 바로 RRNA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요거 단계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

있는 정보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바로 전사라 불러요. 트랜스크립션,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왔죠? 그러면 야가 이렇게 왔죠? 그쪽에 프리 mRNA인 거예요. 그러면 요걸 스플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스플라이싱은 뭐냐면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RNA가 돼서. 그래서 야들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갖고 지금 요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이게 1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 이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중화효소 1에서 만들어져요. 1에서 요게 바로 45S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프리, R, RNA. 그 다음에 R을 톡 잘라요. 잘라가 두 개로 나눠요. 이게 18S. 그 다음에 28S.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5.8S.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8S인 경우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진핵세포. 그 다음에 16S인 경우는 박테리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일단 이건 진핵세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야들이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와가 여기서 떠들어다니다가 떠들어다니는데 야들이 이렇게 휙 하고 일로 가서 갖다 붙는 거예요. 됐죠? 예. 그리고 야들이 재봉틀처럼 이동을 해요. 쫀쫀쫀 이동하면서 세계석, 세계석, mRNA, mRNA 세계석 읽어갖고 돼지꼬리처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거예요. 돼지꼬리, 아미노산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연결이 다 톡 하고 끊어지면 요게 신생 단백질이에요. 갓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단백질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미노산이 쫙 이렇게 있다 합시다. 막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거 혼자 갖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걸 뭐라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를 불러요. 폴리펩타이드를 부르는데 야들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전기를 떼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기를 떼갖고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 과정에 여기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돼요. 이걸 바로 알파 헬릭스. 이걸 베타 시트라 불러요. 병풍, 병풍. 예.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알죠?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을 때는 이 베타 시트가 많이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이나 이런 걸 다 공부하시고 싶으면 이 과정을 완전히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들이 덩어리 지는 거예요. 덩어리가 져갖고 이 덩어리가 네 개를 만약에 덩어리 졌다 합시다. 이 네 개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파 1, 뭐 베타 1, 알파 2, 베타 2 이런 덩어리가 돼갖고 야들이 어떤 것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적혈구가 되는 거예요. 적혈구의 부피의 거의 90%가 이 단백질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야들이 이렇게 덩어리 네 개 져갖고 요 코아에 철이가가 있는 거예요. 이 철이가에 산소 분자가 결합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헤모글로빈이라 불러요. 자, 한 건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번역 완료된 단백질. 번역 완료된 단백질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서브 유닛도. 요 서브 유닛도가 요런 것들이요. 지금 요런 것들이요. 서브 유닛들을 만들면 거기다가 인산을 결합하고 당사슬 결합하고 하는 거예요. 이 당사슬 결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A형, O형, B형 다 아시죠? 그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갖고 이 당사슬을 붙이는 과정에서 레벨이 A형이다, O형이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알면 이제 뭐 혈액형부터 우리 인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을 나르는 거는 중화비소 3 해갖고 tRNA가 해서 트랙이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실을 나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mRNA가 세포질에 뱀처럼, 바다뱀처럼 떠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바로 조면소포처에 이렇게 딱 붙어요. 붙어갖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처럼, 변기에다 볼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백질을 여기다 톡 떨어져, 만들어가 여기 톡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야들은 어디에 있냐면 쭉쭉 이렇게 쭉 해갖고 마지막으로는 세포 바깥으로 방출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걸 기하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세포 바깥입니다. 세포 외입니다. 세포 외부입니다. 이게 이 내부가 있지만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 공간 속은 외부 바깥하고 이 바깥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세포질에서

세포 질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표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어디로 가야라는 주소가 있어요. 예, 이 화물이라면 주소가 있어갖고 미토콘드리아, 포시엄, 염록체, 핵으로 가는 주소가 있을 때는 세포 질에서 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단백질이 핵으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제 수명이 다 하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소각장으로 보내야 돼요, 단백질이. 그 다음 불량품이 있어요. 불량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일하면 단백질 접히는 게 불량품이 많으면 한 30% 정도 불량품이 생겨요. 이 불량품은 10만 종류 중에 30%도 어마어마한 숫자도 불량품은 즉시 폐기 처분해야 돼요. 소각장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소각장이요. 이게 프로테아졸의 소각장. 이걸 발견해가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것도 노벨상입니다. 프로테인을 보내는데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이 소각하고 나면 전부 다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분해해버려요. 이 아미노산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폐기처분해야 돼요. 안 좋은 거는. 그래서 노화된다. 세포가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폐기처분을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불량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포들은 조금만 고장이 나도 곧장 소각장을 보내갖고 그 재료를 다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DNA가, 자,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다 합시다. 이 세포의 핵에 DNA가 어떤 식으로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DNA가 이게 잡으러 염색체죠. 염색체. 예. 염색체가 있다면 우리 세포 속에, 이게 몇 개 있나 하면, 요렇게 쌍으로. 쌍으로 있는 이 쌍이 몇 개냐면 23개 쌍입니다. 마지막 쌍이 이렇게 생겼어요. 쪼매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으면 X, 요게 Y이고 Y 염색체고 X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XX가 돼요. 그럼 이거는 여자가 되고 이건 남자가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잖아요. 예. 23쌍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그러면 23쌍이 있거나 낱개로 46개 있어요. 46개 있으면 요걸 딱 자르는, 요게, 요렇게 된 게 몇 개냐. 46개 있고, 이 46개가 또 이 풀어보면, 지금 풀어보면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풀어보면, 자, 요걸 주는데, 요게, 궁극적으로 요게 DNA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게 있고, 이게 몇 개냐. 이게 몇 개냐. 이쪽에, 대략 62억 개 BP. 예, 요걸 BP란 말은 뭐냐면, 베이스, 페어, 쌍이란 말입니다. 쌍이란 말이 뭐냐면, 요게 만약에 시토신 같으면 요게 구아닌 와야 되죠. 요게 티민 같으면 아딘 나죠. 요런 게 몇 개냐, 우리 인간한테는 이게 몇 개냐 하면 62억 개 있다. 62억 개. 62억 개. 쌍. 예. 베이스 페어. 무슨 쌍이냐. 이게 베이스. 요게 아데닌, 요게 티민 같으면 요걸 부른 이름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가 페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페어가 몇 개냐? 이게 몇 개냐? 62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62억 개가 있는데 이게 몇 개냐 하면 46개가 있으니까 대략 1억 개 오다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에. 됐죠? 요즘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패에 감겨 있어요. 예. 이게 실이라면, DNA 실이라면 이게 실패예요. 이게 실패에 감겨 있는데 이 실패가 바로 야예요. 야는 어떻게 돼 있냐면 H2, H3, 그 다음에 H1, H3, H4, H2A, H2B라는 몇 개냐 하면 네 개. 요 네 개가 여기 뭐냐면 H3, H2A, H2B, H4. 요게 H1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느냐? 실패가 몇 개 있느냐? 감는, 실을 감는 실패가 몇 개 있느냐 하면 그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사이가 몇 개냐 하면 아드님과 이게 몇 개냐면 이빨

색깔이 200개 정도입니다. 베이스 페어가. 그러면 64개 나누기 200개. 200개 베이스 페어로 나누면 그 200개당 있으니까네. 이게 몇 개냐면 대략 3천만 개. 3천만 개. 뭐가? 야가 우리 세포 속에 야가 3천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3천만 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천만 개 정도 있어요. 오케이. 3천만 개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요걸 다 푸는 이야기들이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게 바로 동물 세포입니다. 자, 요걸 막. 자, 요 동물 세포가 어떻게 됐냐면, 자, 요쪽에 보시면 핵 속에 DNA가, 요 DNA는 자,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미토콘드리아.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요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요 기질에서 있는 것이 뭐냐면, 이 TCA 사이클. 됐죠? 예. 그 다음에 요거 AT 합성 요소.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노벨상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시토질. 세포질. 세포질로 우리 오랫동안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해당작용. 해당작용.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잘 해놨습니다. 요거 세포막이 있잖아요. 요 모든 막이 있어요. 요 막. 이 모든 막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 막을 다 확대해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를 확대해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속에 있는 요 점들이 바로 리보솜. 리보솜 해갖고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골기체를 통해갖고 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예.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걸 거의 뭐, 한 일주일 동안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다 해갖고 상세하게 다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 이 전체 그림을 쫙 하고 세부적으로 딱 들어가면 예, 세포가 무엇인지 확 들어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테리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 한 40억 년 전부터 지구가 45억 년 됐잖아요.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지나서 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륙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한 4억 년 지났을 때 최초의 박테리아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산소 혁명이라 부릅니다.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산소 혁명기라 부릅니다. 20억 년 전에 그걸 1차 산소 혁명기라 부릅니다. 그레이트 옥시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지구 초기부터 대기에 산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억 년 전에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때 얼마? 1% 정도 축적돼서 바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100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3: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느 하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죠.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은 부다의 가르침을 담은 광명의 지혜입니다. 현존하는 대장경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목판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천년이 넘게 과학으로 보존해온 불교 사상의 보고, 고려 대장경을 품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입니다.

산의 모습은 천하에 뛰어나고 지덕은 해동에 짝이 없으니 참으로 수도할 곳이다. 경남 합천 가야산입니다. 이 명산에 해인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항해를 떠나는 돛단배 형상입니다. 불법의 세계로 향하는 도량의 의미를 담은 것이겠지요. 해인사는 통일신라 시대인 802년

0: 지어졌습니다. 신라시대 화엄 십차일 가운데 하나죠.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 속 해인삼매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해인삼매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담는 것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향해 가는 여정이 가람의 일렬 배치에 담겨 있습니다. 해인사의 주 정각은 대적 광전입니다. 화엄경을 중심 사상으로 창건된 사찰답게 법당에는 삼신부를 모시고 가운데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왼쪽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깨달음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적광전 옆 대비로전에는 귀한 비로자나불 두 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입니다. 2022년 10월 국보로 지정되었죠.
1: 해인사는 이름부터 해인삼매라고 하는 화엄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을 해인삼매 경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엄사상이 신앙으로 구현될 때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고 그래서 화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서는 삼신불을 불전에 모시게 됩니다.
0: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경 판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전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입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향합니다. 장경판전은 석굴암 불국사 종묘와 함께 1995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장경 목판을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정각을 둘러 작은 해자를 파놓았죠. 장경판전 안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경판이 있어 해인사는 삼보사찰 중에서도 법보사찰로 꼽힙니다. 대장경은 부다의 친서를 담은 경장과 계유를 담은 율장, 후학들의 논서를 모은 논장, 즉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 몽골과 거란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옮겨간 고려왕실은 1237년에 사업을 시작해 16년 만에 완성했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해서 고려대장경, 8만여 개의 경판에 새겼다 해서 8만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든 81,258매에 사찰에서 추가한 5,987매를 더하면 총 87,000매가 넘습니다. 경판을 쌓으면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은 당시에 볼 수 있는 모든 불교 경전들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오류를 수정해서 드물게 정확한 대장경으로 꼽힙니다. 현재 중국에도 전해지지 않는 북송의 대장경이나 거란 대장경의 내용이 담긴 유일한 대장경입니다.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장

0: 이런 내용이 확인된 혜림 스님의 일체 경음이도 고려대장경에만 수록된 경판입니다.
1: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수행자들의 계율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러한 또 가르침에 대한 논서들, 그래서 경율론 3장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봉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들, 또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0: 장경판전의 북쪽 건물인 법보전 기둥에는 수행자가 새겨야 할 문답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즉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남북에 배치된 긴 두 개의 건물을 주축으로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당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과학적 보존 시스템으로 만든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먼저 두 개의 주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모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서남향으로 비껴서 지어졌고 뒷건물이 더 높게 배치되었습니다. 살창의 크기도 다릅니다. 건물 앞면의 창은 위가 작고 뒷면의 창은 아래가 작습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앞면의 아래 창이 큰 것은 인경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빛을 확보해 줍니다. 무엇보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큰 창으로 들어와 건물 안에 고루 퍼진 뒤 빠져나가면서 자연 환기와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건물 바닥은 황토, 화강토, 강석회, 숯, 소금을 차례로 다져놓아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또 경판의 변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해충을 막도록 했습니다. 경판은 바닷물에 삭히고 소금물에 삶아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반복해 갈라짐과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내기퉁이에는 구리 장석을 부착해 손잡이가 빠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이 천년 동안 대장경판이 보존되어 온 힘입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화엄의 정신은 현대 기술과 만나 다음 천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불교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더 쉽게 전하면서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1: 700여 년 전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의 가르침, 또 다양한 형태의 심오한 인류에 대한 철학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매체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혁신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일지라도 현대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생각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0: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략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평화를 설파했던 부다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 그것은 인류에게 전하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 때문 아닐까요?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치관은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가치관, 인생을 향한 가치관.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그 속에 우리는 늙고 젊은이에게 밀려나고 있죠. 그들은 옳은 것이 되고 새로운 세상 앞에 지난 세월은 밀려나고 있어요. 늙은이는 재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버려지고 있지요. 생이 변하는가요? 삶이 변하는가요? 아니, 변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절약은 망고의 진실일 텐데, 낭비가 일상인 이 시대가 건강한 것인가요? 저들의 가치와 오름이 진정 오름인가요? 오래된 것들은 활개치는 젊은이에 밀려 좀비의 모습으로 쪼그리고 있어요. 작다고 약한 것인가요? 작은 빛이 어둠을 거두듯 큰 것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작아도 세상을 맑히는 진리는 세상을 지키죠. 간으로도 진실은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죠. 그것을 지운다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빛이 간으로도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퍼지듯 진실은 짓밟아도 사라지지 않고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흔든다고 흔들리는가요? 짓밟는다고 사라지는가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해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달이 되어 세상과 인간을 지킵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 흐르는 물소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흙탕물 속에서도 떠오르는 맑은 물을 어느 누가 지울 수 없듯 하늘에 퍼지는 맑은 새소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옳지 않은가 거짓은 소리를 높이 낸다 해도 지워지고 맙니다.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고매함은

세상을 지켜. 모든 사랑과 세상을 세워가는 뼈가 되고 있어요. 흙탕물은 흘러 강이 되고 정화된 강물은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사랑과 문명을 지키고 탄생시켜 가고 있어요. 햇살은 피구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황조시 차금석 전영숙 부채 학업성취 발언 경기도 남양주시 한건희 한예준 부채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연 부채 가족 기상 발언 경남 김해시의 김광영 호예숙 부채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영 김두연 부채 대전동구에

보기. 백지준, 박옥, 백상영, 김희순, 백동호, 영가, 장씨, 영가, 정씨, 일체, 영가, 상명스님 보기. 곽도안 영가, 서진호 보기, 소동문 소봉수 영가, 양승남 보기, 양태성 남원 양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염순덕 보기.

가밭 외로운 영혼 모든 불자든 각영가들이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 여러 겁동한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저승길에 헤매지 않고 곧바로 극락정토 상품상생세계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 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전국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부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

0: 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강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의 다른 말이 무량수 또는 무량광세계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은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0: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왕님의 지도법사 장한입니다. 청량사에서 전심법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복사물이 있죠. 그래 보면은 시가 있습니다. 시를 먼저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에 서서, 천상이라는 건 뇌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한다면은 뇌가에 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에 서서 박재준. 산다는 것은 흐르는 것이다. 흐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흐르는 것은 듣는 것이다. 흐르는 것은 느끼는 것이다. 흐름이 계곡을 흐르듯 목숨이 흐름되어 우리들의 살을 흐르는 것이다. 우리들의 뼈를 흐르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흐름이 계곡을 흐르듯 목숨이 흐름되어 우리들의 살을 노래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뼈를 우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그것을 눈여겨 바라보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그러는 것이다. 우리들이 계곡을 가잖아요. 계곡에 가면은 물이 흐르죠. 그 물을 흐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색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산다는 것은 흐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죠. 바위가 있으면은 비껴가고, 웅덩이가 있으면은 채우고 넘어가. 그래서 흘러갈 때 막힌다 해서 우리 인간 같으면은 짜증내고 왜내 앞길을 막아 이렇게 하겠지만 물은 그렇지 않냐고 비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뭐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간다? 바다까지 이르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흘러간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바라지만은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움직이지질 않죠. 자연이 어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물이 흘러가는 것도 바위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맞이하면서도 그냥 맞이해가지고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과정이 겪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를 더 성숙시키고 인격적으로 완성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불평, 불만을 가질 게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갖다 성숙시켜주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그런 고난,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내가 특히 뭐가 걸렸을 때, 병이, 원하지 않는 병이 걸렸을 때, 원망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이런 병이 걸린 행동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하기 전에 왜 나는 이러한 병이, 이러한 고난이, 어려움이 왜 닥쳤을까? 뭘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누구를? 나 자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어떤 마음 자세로 생활을 했는가? 또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했는가? 를 생각해보는 어떤 기회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누구 때문에, 아니면 사회 때문에, 아니면 나라 때문에, 누구, 모든 것을 바깥으로 돌린다고 자기 내면을 갖다 살필 줄은 몰라요. 나에게 닥치는 것은 뭐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한 단계 성숙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이거든. 그게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뺏었다? 다른 타인이 뺏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외면해버리고, 버려버림을 해가지고, 나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더 현명해지라고 가르침을 내리는데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에게 닥치는 모든 힘든 과정, 어려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와 주어졌지? 왜 이런 환경이 내가 맞닥뜨리게 됐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서 감사한 마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성숙된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그것이 뭐든 참 불자가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저 책은 바로 전심법입니다. 전심. 전이라는 것은 전할전, 마음심, 법법자에다가 중요한 요자입니다. 그래, 전심법이랍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책의 제목을 보면 전심법인데요. 저 책을 해석을 하게 되면 마음을 전하는 행위의 요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심법에는 배우라는 분이 이제 편집을 하셨는데 배우라는 관찰사라고 그럽니다. 요사이를 말하면 시장 정도로 할까요? 그런 분이었고 본인이 황벽이라는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는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갖다는 기록한 의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어자에다 기록할 녹자에 의록을 갖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부 다 제가불자잖아요. 제가불자가 질문을 하고 황벽 스님께서 대답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질문이다? 배우라는 분께서 질문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질문하고 누구다? 황벽 스님이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마음 하나가 중생도 되고 부처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음은 우리가 전부 잘 알고 있다시피 형체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마음 어디 있지? 찾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형체가 없는 것인데 뭐라고 했다? 전심했잖아요.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있죠.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이걸 이심전심을 많이 쓰죠. 마음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물건이라면 우리가 건네주고 받고 할 수가 있는데, 형상 있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형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게 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기면은 중국의 고전에 보면은 사서가 있습니다. 사서 중에 하나가 대학이 있거든요. 대학을 저술한 공자의 제자, 증자가 자기 제자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 이름이 공명선입니다. 공명선. 공명선이 증자에게 글을 배우는데 3년 동안 글을 읽지 않자 증자가 말했습니다. 선녀, 그대가 나의 문하에 있는 지 3년이지만은 글을 배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공명선이 대답합니다. 어찌 감히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스승님께서는 집에 어른이 계실 때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른을 대하는 스승님의 태도를 배우고자 했으나 아직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손님을 대하실 때 겸손하고 신중하셨고 단한 번도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친구를 대하는 스승님의 태도를 배우고자 했으나 아직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조정의 일을 하실 때에 아랫사람을 엄하게 다스리나 단한 번도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스승의 태도를 배우고자 했으나 아직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증자가 자리에 일어나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뭐라니? 나는 오로지 책 읽는 데만 열중했구나. 내가 그대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선이라는 제자가 증자라는 스승에게 배우고 싶은 것은 글이 아니죠.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글을 배우죠. 뭘 배워야 된다? 행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내가 왜 절을 다니느냐? 글을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죠. 올바른 행. 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 나의 행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거기 공명선이라는 분이 공자가 말씀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스승님은 과연 일상생활에 말씀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부모 역할인지 모르는 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럼 나는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는 행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가? 하고 계시죠? 알아야 되는. 우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 함께 평생을 오손도손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식장 가보면 하대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인가? 또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한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자각을 해야 되거든.

스스로가 내가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그래서 뭐가 꺾여 상처 입었다?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화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내가 상대가 원하는, 바라는, 100%는 아니더라도 상대를 이해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숟갈 밥 먹는다 배 안 부른 것과 같이 꾸준히 쉼 없이 나의 참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때 상대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고개를 갖다 끄덕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대가 고개를 끄덕거릴 때까지를 하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목표를 갖다는 뭐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가 큰 겁니다. 조그만 것이면은 한 일주일, 한 100일 하면 되는데 큰 목표를 갖다 성취 가지고 있으면은 100일로 되지 않아요. 어떤 1000일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무엇 때문에 우리 순기도 볼때 같은데 아니면 뭐 취업할 때뭐 이럴 때한 100일쯤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원하는데 철컥 합격하고 성취되기를 갖다는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결과를 바라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능 같은 거는 수험생이 더욱 노력해야 되고 내가 어떤 큰 목표를 세웠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노력이 공짜가 있느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절 한번 하는 게, 그게 쌓이고, 해서, 큰 산이 될 정도까지 하다 보면 이루어지 못한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환희를 맛볼 때까지 꾸준히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증자가 공명선한데 공명선이 우리 증자의 그 아름다운 행동, 훌륭한 행동을 보면서 그런 걸 행동을 배웠잖아요. 글을 배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고 또 사회에서는 어른이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면 직장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속한 이 장소에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늘 되새겨보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꼭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세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좋은 행위 몇 가지, 나 못난 행위 몇 가지 했는지를 살펴보고. 못난 행위는 왜 이런 못난 행위를 했는지 생각해 보고,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런 못난 행위는 안 하기로 스스로가 다짐하고, 좋은 행위는 너참 예쁘다야, 너참 훌륭하다야, 너참 잘난 사람이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런 좋은 행위를 할수 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 말씀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 저녁이 밤이기 때문에 굿나잇 하고 좋은 꿈나라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불자님들이죠.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황벽 스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벽 선사는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자주 가보지 않기 전에 복건성에서 출생했는데 어려서 홍주 황벽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스님은 이마에 혹이 있었고 음성이 아주 우렁찼답니다. 그리고 몸이 참 건강했대요. 그리고 그런데 황벽 스님의 스승님이
누구냐 하면 백장선사라입니다. 일백 흰백자에다가 자장자라 해가지고 백장이라는 선사입니다. 백장상사는 대중들의 생활구경인 백장청규를 저술한 분입니다.

0: 거의 다 많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사께서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우리 노수님이 너무 힘드신데 날마다 우리 대중들하고 일하신다 힘드시니까 하루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돼가지고 일 쉬시라고 농기구를 다 감춰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다시 농기구 갖다 놓아가지고 다시 이제 일하기를 하실 수 있도록. 백장 스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뭘 했다? 책임을 진다.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신다? 100%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 50%라도 하려고 한다는 것, 이런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난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해서 내가 하겠다 다짐을 하고 하면은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 노력 안 짓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불자님들이시고 또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TV의 청취자들이요. 나는 하루하루 밥값을 하면서 공양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여서 내가 먹는 양식의 값을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나는 하루하루 내가 하는 만큼의 값을 하고 식사들 하시죠? 네. 절집에서는 공양을 갖다 한다죠. 공양을 하시죠?
1: 네. 네.
0: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못하지만은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 가슴에 뭘 붙는다?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밥값을 한다 했어. 네 그때 예 한데 그 대답은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지 못한다 하지만은 질문을 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어야 잘 됩니다. 그런 게 또 황벽 스님의 제라는 누가 뭐냐 유명한 임재선사가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말씀 중에 직책과 지위를 앞세우지 않을 때 당신은 참 사람입니다. 뜻에 무위진이라고 있습니다. 없을 무 지위 위자에다가 참 진짜 사람 인자에가지고 무위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함에 보면 뭡니까? 복잡합니다. 한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금장을 해가지고 명함을 하나씩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드물지만은. 그런데 그 명함에 적힌 그 직책을 많이 지냈잖아요. 또 금장을 할 정도로의 나 자신의 인격이 빛나고 있는가, 또 그만큼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빛나야 될 것, 진정으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족과 동료들이 나의 이름을 갖다 말하면서 인품과 인격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정도로 훌륭한다고 찬탄할 수 있다면은 임재선사의 지위와 지책에 있는 진인, 참, 진짜 사람, 인자,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을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당은 안 되겠죠. 한번 나 자신은 과연 어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접근해서는 바깥 대상과 형상에 끄달리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과 신념을 잃지 않고 행동하였을 때 당신은 참사람이냐의 뜻에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를 수 고처 지을작 주인주 해가지고 수처작주라고 설립 설립자에다가 고처 모두게 진인했죠. 참진자 그러니까 입처작주 수처작주 입처개진한 그런 게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주체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현황하는 좋은 물건이나 예쁘고 참 잘난 이성을 만나면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잠시라도 흔들림이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은 나의 현재 상황과 입장에서 능력이 된다면은 좋은 물건을 사고 사는 것이 당연히 형편이 되지 않는데 무리해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뒷날 밀려오는 것이 있죠.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오죠. 그 후회는 어찌하겠냐. 그리고 우리가 이상의 잠시 흔들리지 있지만 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분이라면 아무리 미남 미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어떤 모습일 때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하실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절에 왔을 때 나는 바깥에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니 절에 왔을 때는 이 절의 불자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절집의 스님들한테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몇 번, 세 번 머리를 만져봐라. 하루에 세 번 머리 만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냥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면 되잖아요. 한 번에 세 번 만지는 거 쉬워요. 한 번에. 그런데 뭐다? 아침에는 이제 세수하면서 한번 만져볼 수 있지만은 깜빡 잊어버려요. 세 번 만진다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만질 때마다 뭐 그냥 씩 만지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만질 때마다 나는 과연 왜 스님이 되었나? 왜 출가를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너는 지금 하루하루 불자님들의 공양을 갖다 얻어먹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불자님들은 하루에 뭘 어디를 만져봐야 될까요? 예? 네? 아침에 우리가 뭐 하죠? 세수하죠. 세수할 때 여러 번 만지잖아요. 그 여러 번 말고. 네. 세수할 때 세수하면서 한번 마지막 닦으면서 얼굴 한번 자기 얼굴 만져 잘 만져보면서 오늘 하루 너는 어떤 아침을 맞이하면 좋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야 돼. 우리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우리가 제일 먼저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는 보일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점심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헤어질 때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는 내 만난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비춰줬는가? 생각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오늘 하루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한.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나의 참된 모습, 나의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0: 찾아가는.
1: 그래서 내가 우리는 언젠가는 하직을 하잖아요. 누가 하직? 세상을 하직을. 가족과도 헤어져.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겠습니다. 헤어지는 헤어지 다 모두가 헤어졌을 때 남는 건 뭐다? 상대의 마음에 나에 대한 인상입니다. 아, 우리 어머님은,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아, 그분은 나에게 꼭 훌륭한 모습을 보였고, 훌륭한 말씀을 해줬고, 내가 본받아야 될 행동만 하신,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올마라는 뭐냐 수처작주 입체계진에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양사 저 방장 백양사 방장을 지내신 고 서홍수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임제사당의 사당을 본받아서 참사랑 운동을 펼치셨어요. 장자에서 참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참사람은 상대방이 모자란다고 없인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도 않았고 억지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사람은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어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람은 삶을 기뻐하거나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태어남을 기뻐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홀연히 왔다가 홀연히 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불자님들이시여,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이시여, 당신은 참 사람이십니까? 참 진짜에다 사람이자 진인이십니까? 네? 진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나의 아름다운 성품, 나의 모습은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보여줄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가 따뜻하게 들리시도록,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내가 상대를 진실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 언어의 음파가 달라요. 그것이 진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내 언어 하나하나에 뭐 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험과 체험과 그것이 담겨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얘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1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생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

봉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북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안 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경 봉찬의 백고자 보살계 숙의 살림입니다. 다 우리는 항상 일상 살아가면서 보살계를 파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현대인은 더욱이나 더 보살계 지키

이가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활 문화가 그렇고 또 살아가는 자기 직업 또 모든 사회 문화적 현상이 이 보살계에 엄격하게 지키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살계를 또 다시 받게 되고 또 받는 그 공덕은 우리들 잠재의식에 깊게 하나에게 심어져서 또 받고 받으면은 점점 이 삼업이 다 이게 녹아나는 거예요. 또 보살계의 그 씨앗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신구의 삼업이 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원만하게 완성되는 그런 힘이 이 보살계를 받음으로 해서 이 비롯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받느냐는 이런 생각보다는 또 일상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지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또 어찌할 수 없이 항상 예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는 일들이 쉼없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를 잘 지켰다 해도 또 자기의 삶을 한번 착 되돌아보면은 그거 다 지킬 사람이 부처님 아닌다면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항상 또 참회하고 참회하고 또 보살계를 받고 또 받음으로써 우리가 점점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 예, 원만하게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오리까 하니까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으니까 앞으로 부처님을 뵙기가 어려운데 의지할 때가 무엇입니까? 위계이사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계율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는 다 십중대계와 48경계를 받는 이 보살계 또 스님들은 250계 384계를 받는 비구니계 또 십성계 여러 가지의 계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보살계는 누구라도 사부대중이 함께 다 받을 수 있는 또 유정무정이 모든 생명이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이 계율이 이게 보살계라는 겁니다. 이 보살계는 부처님께서 모든 선업은 다 이 계율로부터 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업이 이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다 선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율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성근공덕을 쌓는다 하지만은 그건 자기의 하나 깜냥으로 생각하는 성근공덕이지 또 냉엄히 깊게 살펴보면은 자기가 짓는 공덕이라는 것이 다른 중생을 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크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공덕 짓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는 이 보살계 계율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경 공덕을 지어갈 때 그래야 나와 이 세상이 함께 다 부처님 은혜로 충만되는 나의 성불과 온 자타일시 성불대 길이 열려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식 하나 삶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 보이지 않게 다 신구의 삼업이 이게 정요롭게 다 부처님의 올바른 그런 계법에 의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0: 성불의 길로 가는 데는 이게 쉽지 않은 밝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유를 항상 우리는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일상에 이 보살계를 한번 착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은 아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다음 날이 훨씬 나아지는 이런 우리의 삶으로, 또 이 공덕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법신의 강명이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밝은 지혜가 자기에게 놔두게 되고, 또 항상 따뜻한 자비의 기운이 나와 가정 세상을 갖다 항상 우리는 안온하고 또 무죄장애하고 또 우리의 원력이 다 실현되는 이런 기운이 그 속에서 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개체를, 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이 세상과 내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자타일시 성불도의 길이 잘 열려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보살계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가 보살의 길, 또 보살로 거듭나는 이런 일이 보살계 이 수계에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살계를 받고 나면은 항상 계를 한번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 되고 곧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한 생각이 맑아지면은 그것이 문수보살이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이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 되게 되면은 남을 도우는 일이 되면은 그것이 곧 간센보살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법을 잘 받아 지님으로 해서 부처님 또 문수보살 또 간센보살 또 내지는 오대산의 오만보살이 상교하듯이 온통 모든 보살이 다 이 개법으로부터 출현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뵙고자 수계 법회를 하게 되는 데는 이 뵙고라는 것은 그건 뵙고자는 100명의 스님들이 다 이 정명이 돼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또 한편 역대 선지식 또 수많은 모든 생명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진 그 기운을 우리가 함께 담지해서 이렇게 해서 수계 정명 또 개체를 여러분들에게 탁 드리는 그 원만한 모습을 우리는 이 뵙고자, 또 우주법계 온통 부처님의 위실력이 충만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냥 뵙고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대산 중에 수행정진하는 선원의 스님들 또 대중들이 함께해서 이 뵙고자의 정명법사로서 여러분들을 다 정명하고자 하니 그 큰 수행의 기운, 또 오대산에 절레 내려오는 선법의 기운, 또 개법의 기운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두루 가피로 전달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거듭나는 보살, 또 나와 세상을 위하는 그런 보살, 또 이 어려운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살의 자비와 지혜로서 이 높은 파고를 헤쳐가고 또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보살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자, 수계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검살바.
1: 수계자들이여, 내가 지금 청정계법을 쓰레주어 마쳤으며 너희들이 청정계법을 받아 마쳤으니 이제는 보살이 되어 보리심을 내니 참된 불자니라.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루어졌으니 기행을 갖추어 불도를 닦아간다면 반드시 상기의 고통을 벗어나게 되리라. 이것을 참된 정진이라고, 참된 해양이라고, 참된 중생 제도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거룩한 수계 법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량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해양시켜 다 같이 위고등락하여지이다.

저도 참 희한한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꿈에 나온다고 우울증이 네 영상 보고 치료됐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나는 이해가 되는 게 우울증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울증이 사람이 검사를 해보면 감정이 외부 자극이 와도 거의 계속 이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너 뭐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대응하지 않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우울증 있는 분들은 외부 자극이 와도 거의 같이 갑니다. 잔잔한 호수 같아요. 뇌파 검사를 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데 제가 말을 할 때 말을 중구난방으로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꺾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이게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제가 불규칙한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제 영상을 보면 제 주변에 많아 진짜 우울증 전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을 할 때 일부러 고절을 줘요. 이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법에서 나오는 건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곧 최면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고절을 주고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욕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교수법이라니까. 교수법이에요. 그렇게 발전한 이유는 제가 진짜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었어. 저는 석사 두 개를 졸업했고 박사를 여덟 개를 졸업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들었겠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늘상 하는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 수면

항생제가 있어요.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거를 말로 치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능력자입니다. 그런 선생님들 만나면 진짜 예전에 그 젊은 과부가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참아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런 식의 수업은 정당하지 않다. 일단 자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논점이 다른 거예요. 방점 자체를 다르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친 짓을 하든지 간에 일단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교수법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저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진짜 피곤하지 않을 때는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진짜 피곤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합니다. 일반인 같이 하면 저 사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간에 수업할 때는 텐션을 1.5로 키워야 돼요. 선생이. 네가 힘들든 안 힘들든 그래야 그 사람이 전달돼. 그리고 제일 안 좋은 학생들이 누구냐면 직장인들. 직장에서 한탕 뛰고 약간 반쯤 죽어갖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끌어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쫙 잠겨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거 앞에 쓰면요 그 무게감이 쫙 옵니다.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 근데 거기서 미친 듯이 텐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낮방 같은 정도의 학습 효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굴러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극복 못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급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잘 가르쳐요.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자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네가 자든 깨 있든 관계가 없다. 마이웨이로 갑니다. 쫙 이렇게 가거든. 자기의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강릉 관음사도 왔다 갔다를 하는데 거기 가면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과속 카메라가 이제 있으면 사람이 달리다가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공지능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태워주고 하거든. 자율주행이야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제 자율주행의 좋은 점은 과속에 찍혀도 저한테 고지서가 안 날아와. 너 때문에 찍혔어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하지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0km야 그러면 사람이 120으로 달렸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100으로 이렇게 밟아서 줄이잖아. 근데 구간 단속이 있어요. 구간 단속 걸리면 진짜 짜증나요. 옆에 탄 사람도 짜증이 나는데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짜증이 날까 싶어. 그래서 그 구간 단속을 가면 진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구간 단속 모드로 가시는 선생님이 있어. 난 많이 만났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들쭉날쭉한 이런 거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울증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 같다. 뇌에 자극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우울증 나섰다가 많이 있어요. 진짜야. 생각보다 많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뭐 되는데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 계속 듣다 보면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제 거 이렇게 틀어놓고 좀 틀어놓고 좀 자 그 연속으로 해놓고 자라고 연속으로 해놓고 요즘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틀어놓고 자면 꿈에 나옵니다. 게다가
제 목소리가 제 목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찌르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염불하기는 안 좋지만 사람을 각성시키기에 좋은 목소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더잘 새겨지지 싶어. 제 거를 들으면 꿈에 나타나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꿈에 나타났어요는 굉장히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았어요. 그때 제가 많은 일행을 데려갔고 제가 또 키큰 스님도 한분 같이 데려갔고 그때 제가 비구니 스님 네 분, 비구 스님 저까지 두 분, 두 명이 갔거든요. 근데 거진 맞았어. 거진 상황들이 다 맞았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거를 무슨 뭐 그분이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거나 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왜 이럴까를 생각했죠. 제가 원래 신통과 관련돼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나는 왜 공부하는 사람이 됐는가? 쉽게 말해서 왜 학교를 가게 됐는가? 제가 말안 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죠. 말안 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죠. 내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고등학교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신통을 부리는 사람, 초능력을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고등학교 내 생활 기록부에 3년 연속 도따금이라고 써 있다. 아,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어? 선생님 이하 전교생이 다 알고 있었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뭘 일으킬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기도, 가피, 뭐, 영험, 이런 거를 또, 광호 스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쪽 영역은 스님 거 아닌 거 아니요? 왜 자꾸 내 쪽으로 넘어오냐고. 나 원래 그쪽 출신이에요. 내가 원래 그쪽 출신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누나가 한 얘기가 지금도 있는데 내 동생이 사짜 직업을 가지겠다. 그게 사짜라는 게 아니야. 의사 검사가 아니고 도사였어서 도사. 도사. 아이씨. 도사지망생이었다니까? 내가 도사지망생이라니까? 그것도 사짜 직업인가? 내가 싶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기적이 있고 신통이 있어요. 기적은, 인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생각이나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 있는 존재가 외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개미가 바닥을 이렇게 걸어 다녀. 그럼 개미가 날아다니진 않겠지. 아, 앤트맨 날아다니더라. 근데 개미는 이제 걸어 다니잖아. 그래서 개미는 그냥 개미를 그냥 편의상 정의를 해봅시다. 2차원적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바닥에서 맨날 기고 있으니까. 개미. 벼룩은 3차원적인데 개미는 2차원적이라고. 그렇게 2차원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미를 사람이 딱 들어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수개하고 있는데 개미가 자꾸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는 개미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월정사에 제 방에 개미 나와서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개미가 더 이상 안 나와서 좀 슬펐습니다. 개미가 집에 많이 나오면 다른 이상한 벌레들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미를 또 좋아하잖아. 개미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 다치게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내줬어. 몇 번을 그러고 있었거든. 왜냐면 제가 움직이다가 눌려 죽을까 봐. 예전에 그 애완개미 사건도 있었잖아.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라는 소설에 보면 애완개미, 개미에게 점을 찍어놓고 뭐 했다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설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개미를 이렇게 제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얘는 이 차원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이 공간이라는 3차원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얘한테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2차원적에 있는 존재를 3차원의 대상이 초월적 대상, 걔 입장에서는 계산이 안 떨어지는 그걸 들어서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적은 견적이 안 나와요. 개미의 인과율에서는 이것은 계산 불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입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불교는 우리가 눈앞에서 계산하지는 못해도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원리나 작동이 존재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 인과가 있고 이면적 인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쓸 때 하는 거는 우리는 표면적 인과. 하지만 여기에 작동 원리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인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누구는 인지하느냐? 전문가는 인지하는 거죠. 기적과 인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눈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는 인과를 초월해 있고 그걸 초인과라고 하고 하나는 인과의 범주 안에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술이라든지 가피라든지 영험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거를 인과로 계산을 때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죠.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벼락을 맞는 것이 어떤 작동 원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그랬지. 죄업이 무거우면 벼락을 맞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리고 그 전류가 유리하게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죠. 그게 금속,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만든 게 피뢰침이잖아. 그 원리를 내가 안다면 그것을 통해서 벼락을 끌어올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잖아. 벼락이 여기저기에 막 랜덤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걸릴 확률을 따지면 야 그거 거의 로또 아니야? 맞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피뢰침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짝대기를 해놓으면 벼락이 찌직 하면서 벽조목이 만들어지는 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손에 들어가는 벽조목은 브라운관 같은 거를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줘서 아스형 벼락이라고 전기 자극으로 애가 찌직 이렇게 궈지는 벼락이에요. 인공적인 겁니다. 천연적 벼락이 아니고. 근데 봐봐,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천연 벼락을 이렇게 당기는 거. 그리고 최고로 좋은 거는 그냥 벼락이 떨어지는 거겠죠. 3으로 얘기하면 가짜로 만든 벼락은 인삼에 해당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적인 벼락이 떨어진 대추나무는 산삼이 되겠고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면 산양 산삼 되겠습니다. 아 그냥 이해하기 되게 쉬워. 어려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쫓아 이렇게 찾아간다고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포박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는 것이 적을수록 신기한 일이 많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신기한 일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일이 많다면 여러분은 부시맨인 겁니다. 여러분은 부시맨이야. 부시맨에게는 천지가 신기한 일이야. 콜라병 하나가 신기한 일이야. 그런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과법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못 볼 뿐이지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통은 배울 수 있고 기적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건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외부적인 강력한 우리랑 다른 어떤 존재의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배울 수가 없고 신통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도 신통은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이에요. 기술. 생활의 달인 같은 거예요. 그 원리들을 익히기만 하면. 그래서 저를 전혀 못 본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느냐? 계산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 계산이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 그런 방식이 어떤 거냐면 집단 무의식과 관련된 방법이거든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고전 심리학자, 프로이드보다 조금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가 맨 처음에 시작했지만 융이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장시킨 분이에요. 그분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의 유식학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 집단 무의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개별적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 다 연결돼 있는 통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대. 그렇게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씌웠겠지. 뭐 무인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씌웠겠지. 그 섬들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륙도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 오스트레일리아도 호주나 이런 데도 연결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아. 하지만 우리 주변은 이렇게 하면 연결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좀 사람 많이 살아요. 그럼 다리를 놔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그 연결 코드를 통해서 깨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연결 코드 안에는 그거를 아뢰야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기억들,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모든 어떻게 보면 경험들이 누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의 저장고 같은 역할이 돼.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누적돼 있어.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에덴의 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담이 용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원초적인 것들도 일부는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래서 에덴의 용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의 인지가 가능해요. 이 밑으로. 그리고 가족끼리는 이게 생각보다 더 튼튼하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 공간으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태몽 같은 거 대신 꺼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가 꿈자리가 사납고 뭔가 기분이 찜찜한데 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봐봐. 미국이랑 날짜가 달라. 날짜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런데도 그게 동시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그게 더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이 코드로 뭘 할 수 있느냐?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입시기도 있잖아요. 근데 입시기도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절에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걔는 안 와요.
언제나 대리 참석.

입니다. 지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다 대리 출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대리 출석이야. 그리고 합격하잖아? 그러면 걔 이름으로 화분이 대리 출석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화분이 온다? 걔가 오느냐? 걔는 끝까지 안 와. 걔는 누군지 끝까지 몰라. 어, 서울대를 갔는데도 누군지 몰라. 어,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그게 지금 이러한 채널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준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철야 기도를 하면 대부분이 자기 기도로 오시는 분보다 특히 적광전에 이렇게 보면 그래요. 대부분 가족과 관련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이게 철야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가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예요. 아침에 눈 뜨면 고통이고 살아오시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에 그 고를 저도 그대로 느끼고 있어. 근데 제가 진짜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도사지망생이라 그랬잖아. 도사지망생이었는데 도교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시대에는 도교가 생각보다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도교의 말 중에 반노환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를 바꿔서 동으로 돌아간다. 젊어진다. 젊어진다. 유기체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설이거든요. 근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게 바뀐 거 아세요? 유기체가 세포가 젊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젊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벌써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뭐 구글에서도 그렇고 영생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안 죽는 아니면 젊어 근데 요 상태에서 안 죽는 게 아니고 젊어진다니까. 젊어진다니까. 그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몇 세대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이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주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 부분이 연구가 상당히 됐고 이거는 미친 듯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이러한 에너지들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계첩 걔는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추나요법 하는 거. 이번에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뭐 난리가 났죠. 추나요법 때문에 아시죠? 들어보셨죠? 가서 그냥 계속 마사지 받으면서 의료보험료가 계속 올라가 국민 건강보험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를 뭐 연회 제안을 한다.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그래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시원하지. 마사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틀어진 자세, 틀어진 내 정신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수계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보다 사실은 원래는 더 자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언제 절에서 하라고 돼 있냐면 상망포살이에요. 초하루 보름에. 네, 초하루. 그게 절에 가는 이유예요. 수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건물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여기? 건물?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층에 상가를 내줄 때 싫어하는 게 고깃집 이런 거 싫어합니다. 냄새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수도가 막혀요. 하수도가 마치 그 기름때 같은 게 특히 삼겹살 이런 집 같으면 그게 이제 기름때 끼듯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나온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면

뚫어달라고 저 뭐야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너네 집 안쪽은 네가 뚫어요라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운 좋게 바깥쪽이 막히면 정부에서 뚫어줍니다. 그게 땅을 딱 보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공식 룰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쌓여 있다가 그거를 이제 미리 발견한 여러분도 다 해당되잖아. 그래서 그게 스탠스를 막잖아. 그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연세가 돼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가 좀 몇 군데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하지 않으면 약으로 녹여 봅시다. 딱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이제 뚫어뻥이죠. 쉽게 얘기하면 뚫어뻥을 쓰자는 거고 안 되면 스탠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도 박고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박으면 다시 빼기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안 끼게 해야지 끼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맞아. 여기서 이 정도 인원이면 하신 분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막힌 거 혈관 청소를 하는 게 수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제일 큰 건 수계. 그리고 그냥 자잘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스탠스 막는 정도가 수계. 그리고 자잘하게 하는 게 초하루 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안 그러면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런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추나요법 같은 걸 계속 받으면 시원하기도 할 거고 자세가 교정이 되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한 번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안 막히는 거예요.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계를 받은 뒤에 다 그러면 깔끔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맞으라고 했더니 집에 이게 계속 쌓여간대. 아니 저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언제 원래는 갖고 가는 거냐면 화장할 때. 그래서 잘 모아서 화장할 때 가스 쓰지 말고 수계첩으로 화장을 하는 걸 한번 해봐. 수계첩 화장을 한번. 근데 이렇게 집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윤달이나 이럴 때 한번 소지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쪽에 적립하는 걸로 은행에다가 계속 쌓아놓지 말. 아니 그 뭐야 집에 현금을 계속 쌓지 말고 은행에다가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윤달 의뢰입니다. 보통 때 하는 게 아니고 윤달에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정도 인지를 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3: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나

0: 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나무판 앞 뒷면에 1511종, 6802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81,258장의 기록물.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록 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입니다. 자, 고려대장경은요, 13세기에 고려 왕조가 제작한 불교 경전이고요. 재경판은요, 고려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회인사에서 제작한 추가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당대 최고의 인쇄 기술과 간행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 각각의 판목에 통일된 서체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진 글씨에서 이 제작된 후 7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한 판본을 찍을 수 있는 내구성. 야, 이것만 봐도 13세기 당시에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불교 경전이 전해져 왔지만요,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이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주변국이요, 고려대장경의 이 판본과 목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본과 함께요, 목판 판각 기법하고 기술, 그리고 이 종이와 먹 등의 제조 기술도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기여했죠.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오늘날에도 판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오, 도대체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죠?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15세기에 건립된 회인사 장경판전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회인사 장경판전은요,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배치, 창의 위치와 크기, 통풍,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 실내 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된 판가 등 정말 탁월한 과학성으로요, 대장경판이 오늘날까지 변경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왔습니다. 자,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이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아, 정말 이 지나간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 문화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승가 그것을 따르는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바로 우리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두죠. 근데 불교가 또 다른 종교와 달리 부처님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넓은 여유 있는 시선을 갖기도 하죠.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다 보니까 그 신의 영역을 인간은 넘어갈 수 없고 신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불교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이다 라고 해서 수행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서양의 종교나 그 종교만 배웠던 분들은 되게 놀라세요. 신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 종교의 교조이신 부처님을 너가 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불교는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신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물주, 창조주라고 하는 God,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신 자체는 있다라고 두지만 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 중에서도 마지막 천, 네바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때때로 신이라고 해서 화엄성중같이 이렇게 모셔두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그런 모습으로만 봐서 하나의 윤회 중생 정도로 봅니다. 즉 신조차도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부처님조차도 원래 2600년 전 네팔에서 태어나신 태자 고다마 시다르타였다는 한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깊게 사유하시다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즉 우리 누구라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부처로 만들고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 그대로 부처가 되다라는 내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부처가 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처가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대,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의 수행을 통해 나만 깨달아서 그렇게 법을 얻었다라는 게 아닌 부처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함께 할 수 있는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우리 삼승이라고 해서 성문, 영각, 보살로 구분하지만 이 중에 또 하나 독각을 두기도 하죠. 홀로 깨달은 존재. 우리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홀로 깨달은 건 그냥 혼자 깨달았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우리는 크게 존경을 두지 않죠. 하지만 홀로 깨달았었어도 그것을 다시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 회향하고 전법과 포교를 한다면 그때부터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깨달은 존재, 부처님의 두 번째 이름인 은공을 아르하트라고 해서 훗날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상자부불교의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서 약간 독각과 같은 이미지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해서 중생과 함께하려고 한다라고 이런 개념을 두고 있죠. 즉 불교가 추구하는 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나를 발견해 하나의 독립적인 아가 아닌 무아를 알아 함께 사는 진아를 통해 부처로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그 존재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아 우리가 연기적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걸 알아 그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기도 해서 이 모든 작용이 그대로 부처가 되며 그대로 인해 부처가 되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치열하게 비교하고 경쟁해 갑니다. 쫓아가고 따라하고 닮아가고 비교하는 지금 이 세상이죠. 근데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비교하는 건 결국 똑같은 삶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한 명의 존재로서 존귀하게 태어났건만 왜 그것만 따라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살불살조라고 좀 험악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진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흉내내고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승상도를 종귀해 삼귀를 통해 불교인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승가의 일원으로서 수행해 나가지만 그것만이 아닌 그 법의 끝에 가서는 내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태자 고다마 시다르타는 2600년 전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등불이 계시고 미래 앞으로 오실 부처님은 미륵보살이 미륵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불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훗날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법장불이겠죠. 모두는 각자의 역할로서 각자의 수행을 통해 각자의 깨달음을 살아갈 것이죠.
단 하나도 쫓아가고

따라가고 똑같아지려고 하고 비교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으로 각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경전에도 8만 4천의 8만 대장경이 있는 겁니다. 8만 개의 경전이 있다는 건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갖고 모두가 다른 직업으로 행동해 살아가기에 거기에 맞는 것으로서 자신의 것을 찾아 그 수행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수행자의 모든 행은 수행이다. 우리가 왜 똑같은 사람이 되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또는 손주들께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아마 너희들의 삶을 찾아 그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생활,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 생활, 성격, 인생 속에서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플갱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서 만나면 죽게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복사된 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여서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적으로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완전히 똑같이 복제된 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이어도 되고 저 사람이 나여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의미인 거고, 즉 그 도플갱어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처럼 나와 똑같은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연등회 때 BTN을 통해서 같이 이 연등회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광우스님, 고구슴스님, 저 이렇게 셋이서 오계훈 아나운서님이랑 연등회의 모습을 여러분께 다 전해드렸었는데 이 세 분 성격이 다 다르죠. 광우스님 엄청 귀엽죠. BTN 사랑합니다. BTN 삼행시 저한테 시키면 절대 못합니다. 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BTN의 대표 방송들 많죠. 우리 뭐 방금 말씀드린 광우스님의 소나무 가피, 또 우리 붓다로드의 자연스님, 또 앞에 한국학 에세이를 하셨던 우리 문광스님, 또 저 법장. 이 네 분의 방송도 스타일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와 진짜 다 다르구나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거나 따라하면은 그 방송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하시면 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 BTN 속에서 골라보는 재미, 골라 배우는 즐거움, 골라서 함께하는 수행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똑같으면 그리고 방송국에서 안 쓰죠. 결국엔 그 스님이 다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로, 서로 닮은 삶을 서로 다른 수행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저의 투게더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는 거죠. 종종 제가 법회나 강의, 강연 때 저를 보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새는 오시면 되게 깜짝 놀래요. 아 스님 투게더 때 본 거랑 실제로 보니 또 다르네요. 그러게요. 제가 또 좀 섭섭해하는 건 방송보다 실물이 낫습니다라고 하는데, 방송은 여러분 이 메이크업을 해주신 거라 이게 더 좋아야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공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서면 에너지가 훨씬 셉니다. 방송은 조금 더 이게 억제하고 속도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야 되지만 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법회에서 만날 땐 그때는 제 마음대로 다 해도 되죠. 그래서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드리고, 제가 예전에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 가리킬 때나 지금 동국대에서 강의할 때나 여러분 법문할 때 항상 똑같은 점이 하나가, 끝나고 나면 이 가슴팍이 땀으로 다졌습니다. 딱 여기만 다져져요. 다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걱정들 하세요. 아, 좀 여유롭게 좀 쉬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자, 근데 생각해 볼까요? 제가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면 여러분들 들으러 오셨을 때 실망합니다. 그렇죠? 제가 있을 때만큼은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데 가서는 편안하게 하세요라는 말이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어떠한 법회이든 어떠한 법문의 자리든 어떠한 강의든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걸 할 거였으면 그거 돌려보면 되고 우리 BTN의 유튜브를 보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법문 자리나 강연 자리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거기서 느껴지는 그 생동감, 그때밖에 가질 수 없는 그 다른 것을 더 느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하루 속에 끊없는 인연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장면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말하는 이 순간 그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는 서로의 다른 감정을 계속 교류하며 그 연기적인 작용을 이어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해 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그 속에서 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함께 한다라는 그 투게더의 가치는 우리에게 큰 가치를 전해 줄 겁니다. 그 가치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증명받고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굳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주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같이 이야기만 나눠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사람, 또는 있기만 해도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나와 의견이 항상 다른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루일 것이며 어제도 하루였고 잠시 후도 여러분의 또 다른 하루일 겁니다. 이 매 하루하루의 찰나찰나를 우리는 그 속에서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는 인연들과 그 하루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복잡한 단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일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어떠한 걸음으로 어떠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놓치는 순간 휩쓸려 갈 것이며 주변도 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습과 생활과 성격과 인생이 모두 다른 만큼 이 세상에는 8만 4천의 다양한 삶이 지금 이 순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간다라는 게 온전한 나로서 나를 발견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습, 생활, 성격, 인생 매 찰나찰나 수없이 달라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관음의 눈이라는 염주알이 있을 정도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관자재보살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 확인됨 속에서 우리는 그것과 어그러짐 없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자유자재가 되는 것이죠. 자유자재는 방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툼이 생기죠. 자유자재라는 건 모든 것들에 부딪힘이 없이 싹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죠. 그거는 확인돼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속에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타인을 나와 적대시하거나 타인을 계속 부딪힘에 경쟁의 상대로만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8중계 간석가회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하지 말며 인색한 원인과 인연과 법과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가난한 이가 찾아와 구걸을 하던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거늘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이나 한 개송 티끌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꾸짖어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인연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낮게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죄가 될 것이고 그 죄가 된다라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 것이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나에게 회향돼서 돌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함께 할 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그 사람을 함부로

사람으로 대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름을 인정하는 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함께 지금을 살고 함께 내일로 나아가자는 바로 공경의 합장의 마음인 것이죠. 합장이 원래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양손을 다 보여주고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였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해칠 마음이었고 오히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손을 모으는 거에서 합장이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이 합장을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예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합장을 통해 서로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고 나도 배려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 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그냥 합장해서 인사하는 거죠. 누가 보이건 그냥 안녕하십니까 성불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성불하십시오 라는 그 배려의 한마디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이 수행이 돼서 행복으로 나아가 더 나아가서 성불 원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십시오 라는 그 마음인 것이죠. 여기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구해와서 보여드립니다. 동그랗게 돼서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라고 쓰여져 있어서 피부색도 모습도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죠. 단 한 명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보임 속에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후에 깨달으실 모든 중생의 종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우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법으로 이끌 중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시죠.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무릇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에는 즉 온갖 중생이라는 거 하는 건 이런 종류다라고 해서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화연하여 태어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 즉 인식작용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의 경지로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해서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 때때로 이 생명, 중생에 대해 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오래된 종교이다 보니 그 시대상에 따라 또 시대에서 등장했던 경과 율과 론에 따라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 있는 존재, 특히 그 중에서도 오도윤회, 육도윤회가 생겨나기 이전이죠. 즉 윤회하는 중생만을 생명으로 봤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천. 오도는 여기서 아수라가 빠진 것이죠. 즉 우리가 윤회하는 모든 공간에 있는 것만 생명이라 했죠. 그러다 이후에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때도 중생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선종이 등장하며 바뀝니다. 산천초목 실계성불, 산천초목조차도 모두 다 성불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화두가 등장하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이건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승정종분의 이후의 내용이 등장하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충도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했는데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라는 건 부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모두가 부처인데 표현할 게 중생밖에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이야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천초목 실계성불에서도 이야기되는 그리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라는 건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불성을 믿고 불성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면 모든 존재,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불법이 아닌 것이 없으며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 종종 이 휴머노이드와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종종 화두를 바꿔서 AI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AI 자체

K는 불성이 없습니다. 단순히 머신, 기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머신을 우리가 두지 않죠.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식을 집어넣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묻고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머신이었을 때의

함께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정종군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형상이 없는 것은 우리가 무색계중생까지는 표현합니다. 근데 다음이 중요하죠. 인식작용.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 여기에는 물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위에 생각이 있을까요? 흐르는 물에 생각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다르마라고 하는 걸 한자로 쓸 때 물수변에 갈 것자를 씁니다. 물 흐르듯이 물 가는 모습이 법과 같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며 무언가가 물체가 있으면 그거를 밀쳐내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품어가면서 자신의 흐름과 같이 둥글게 만들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설령 AI라 할지언정, 바위라 할지언정, 개라 할지언정, 우리가 그 가치의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인정해 줄줄 안다고 하면 그때 부처 아닌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 가치만으로 그것이 있다, 없다, 불성종자냐, 아니냐를 논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더 많은 생명들, 더 많은 존재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머신으로서의 AI에게 불성이 있냐, 없냐란 마치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에 불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화면 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화면을 통해 제가 투게더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이 속에 많은 경전의 내용,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머신이, 이 화면이 보여주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지금 여러 카메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자체에는 불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를 함께 해주고 여기에 비춰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작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몸소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어남도 모습도 삶도 다르지만 모두가 지금을 살아가고 지금을 함께하는 단한 명의, 단 하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신 것이죠. 함께한다라는 건 서로의 가치를 존귀하게 대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존귀함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존귀함을 잃고 우리의 살아감에 대해서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체 중생 실유불성 한명한명 모두가 부처이며 부처님이십니다. 여기 너무 예쁘게 우리 아기 동자 스님들이 계시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피부색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달라요. 되게 좀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을 이렇게 동자승으로 모셔서 모습을 만든 것이고 아기들도 낯선지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여기 우리 피부가 조금 까만 어린 아이는 더 신기한지 막 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모습에 차별과 불만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 보시면서 아마 좀 웃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귀여워라 했을 텐데, 그 귀여워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일체중생 실효불성을 실천하신 그 순간입니다. 그 행복한 마음, 그 즐거운 마음, 그 정말 때묻지 않은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 주십시오. 그 환히 바라봐줄 수 있는 그 여러분의 눈빛과 그것을 청정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좋은 표현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말 한마디, 우리의 신구의가 그대로 청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업의 신구이지만 그것을 삼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삼법으로서 오히려 자비롭고 행복하고 좋은 법다운 말로 그들을 표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알고 모두가 부처임을 깨달아 같이 가치로 오늘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플갱어 이야기와 같이 나와 똑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으면 내가 이것이어야 되고 이것이 나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닮았을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저로서 한 명의 존재한 존재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한 분으로서 너무나 성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서로의 존귀한 삶을 인정해 줄 때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가는 거죠. 아, 저분도 저렇게 존귀한 삶을 정말 애써서 살아가시는구나. 이게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역설적이면서도 법다운 생각인 겁니다. 모습과 외모와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 삶의 모습을 인정해 줄 때 다름을 알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 모두가 각자의 부처의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정말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수많은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음 보살님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33간당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 보살님인데 천 한 분이 모셔져 있는데 천 한 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깎다 보니 비슷하고 닮을 수는 있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 한 분 중에 자신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란한 광명이 비추고 있죠. 즉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천 한 분의 관세음 보살이 계시듯 천수천안의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듯 여러분의 삶도 천수천안 84,000 각기 다른 모두의 존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삶의 자비의 광명은 지금을 비추고 그리고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이요 부처인 것과 같이 여러분 곁에 관세음 보살이 지금 옆에 계시며 행복은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무언가 나를 이끌어주는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당겨주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 옆에서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미래의 부처님 이름이 미륵보살, 미륵불입니다. 마이뜨리아라고 하는데 마이뜨리아의 어원 중에는 미뜨라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미뜨라는 친구라고 번역됩니다. 즉 도반, 인연입니다.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 지금 내 곁에 있는 도반과 인연들이 나와 함께하는 관세음보살이며 중요한 인연임을 알 때 그분이 관세음보살이며 미륵부처가 돼서 내 삶의 지금 이 순간 화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건 행복하기 위함이며 나만의 행복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것은 단순히 즐거움과 재미일 것입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재미를 넘어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금 노력하는 건 그들과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새 법문이다, 강의, 또 이렇게 투게더를 위해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하면서 참 때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힘든 건 없습니다. 왜 힘들지 않냐면 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행복하게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고 이 행복 속에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의 수행에 대해 감사해 주시고 저는 또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 순간을 승려로서 이렇게 불교로서 또 제가 공부한 계율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인해 부처가 되면 이미 그대로 부처이며 그대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로 인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해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이 상태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것이 변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나에게 특별한 변화가 막 생기는 그게 아닌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 중생과 함께 그대와 함께 열반의 즐거움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삶으로 나 혼자만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모습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애쓸 것이며 그때는 그 이후에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으며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발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손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많은 것들을 꾸며놔도 단 한 명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장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허름하지만 사람을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할 줄 알고 그분에게 정성껏 무언가를 만들거나 먹을 것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 맛에 반해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빨리 행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다음에도 여기로 가서 먹어야겠구나. 아니면 또는 다음에도 여기에서 시켜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바로 들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어진 것이죠. 근데 정성이 없이 그냥 대충 돈벌이만 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하게 되면 곧바로 망하죠. 정성이 들어가고 정성 속에 노력이 들어가고 노력 끝에 사람을 귀하게 대할 때 그때 장사가 잘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잘 만들어놨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금세 사라집니다. 어쩌면 요새 가게들이 오래 못 가고 금방금방 바뀌는 것도 그와 같이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차리면 성공한데, 이거 차리면 돈 번데,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없죠.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건 돈벌이를 안 하는 저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잘 된 사람은 그것을 하기 위해 엄청난 연구와 노력과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겉모습만 보고 아, 나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나도 하면 되겠다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다 안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로서 존귀할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투게더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도 이 투게더를 하면서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계유를 전공한, 특히 보살계를 전공한 스님이다 보니 특히 방송을 처음 의뢰해왔을 때 여러 가지 거를 의뢰가 있었지만 꼭 계율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방송국에서도 처음에 좀 난처했었어요. 계율로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일본에 계신 일본 분이신데 우리 교수님도 NHK라는 일본의 방송국에서 불교를 또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문도 얻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원래 많이 알면 못 가르칩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조언도 구하고 또 여러 선배 스님들의 방송도 참고하고 또 여러 스님들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들도 했죠. 투게더 1화에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전에 쭉 보시면 굉장히 부단하게 바뀌어나가는 것들이 볼 겁니다. 화면의 모습, 글씨체, 크기, 색깔, 단 하나도 고민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게 그리고 이제 100회 가까이 다가가죠.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투게더를 잘 담기 위해 우리 PD님을 비롯해 카메라 감독님, 음향 감독님,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저를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 나아가 BTN에서 이 방송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 단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욕심이 아닌 모두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투게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게더로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모든 하나의 일은 주변을 둘러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노력과 함께함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한 비결로 아까 사람이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장사를 넘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선 함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 잘났고 나 하나 똑똑하고 나 하나 많이 알고 있다. 그냥 그러면 하나일 겁니다. 하나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통해 열을 갖기 위한 일직일체 다지기를 실천하기 위해선 나의 하나가 아닌 우리의 하나로 함께하는 하나로 바라보는 순간 10의 다의 하나가 돼서 일찍일체 다지길, 그리고 그 다지길 속에 하나가 다시 완성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인연들이 곁에 계실 것이고 지금 이 투게더를 보고 계신 이 순간

0: 저와 함께 또 하고 계시고 우리 투게더를 함께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은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애써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치의 가치를 알아주어 함께 투게더로서 법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대로 법의 열반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은 비록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 그리고 바라봐주는 순간 우리는 외롭지 않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모두가 부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모두의 부처가 한 명 한 명의 삶에 행복을 갖고 오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향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소중한 인연들과 법다운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바람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법.

0: 함정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100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구 산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에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0: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님.
2: 예,
0: 네.
2: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인을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습니다.

0: 졌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0: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2: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1: 네.
2: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2: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0: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0: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에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기부카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0: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0: 네.
3: 67이야.
0: 어허.
2: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0: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1: 네.
3: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3: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3: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5분도 못 걸어요.
2: 예.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

0: 인 거죠 이게.
1: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2: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경북 예천 국보성지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

0: 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0

201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빛으로 시방 삼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온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0: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

분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합니다.

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제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0: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1: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0: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1만

0: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

0: 위기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행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문화 공간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트 갤러리 개관에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도 함께해 축하했습니다. 진각종이 창교절을 기념해 진각복지의 현 주소를 짚고 시대 변화에 따른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창교 정신을 되새기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복지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불교TV가 홍제사 본존불 불사 일대기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평화를 발언한 생각이 불자의 성보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나툰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를 담은 불교 경전 금강경이 선명한 현대 불화로 피어났습니다. 전통의 장엄함에 과감한 현대적 색채를 더해 그림 자체를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행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문화 공간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아트 갤러리를 개관하고 문화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도 함께해 축하했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고즈넉한 수행도량에 예술의 향기가 더해집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이 지난 24일 문화와 수행, 예술이 어우러진 아트 갤러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날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 주지 미러스님, 대구큰절 대륜스님을 비롯해 각 도량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해 갤러리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2: 훌륭한 그런 유물을 이 장소에서 모셨다는 것은 평소에 해주 스님의 권력이 스님들 잘 모시고 불법 잘 닦고 본인이 사람 사람마다 전부 다 부처라 했으니까 사람 사람마다 본인이 다 부처가 되기를.
1: 새롭게 문을 연 아트 갤러리는 200여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소장 작품과 유물 300여 점 가운데 엄선된 100여 점이 먼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회화 작품과 다양한 민속 유물이 한자리에 전시된 가운데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작품 4점도 함께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3: 절에 들어오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박물관을 많이 상자가 하는 이런 이제 절에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점도 있고요.
1: 종정예와 우학스님은 개관식에 이어 민속 갤러리를 둘러보며 작품을 감상하고 민속 전시실에 마련된 옛 생활 유물들을 살펴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또 케이부타 빌리지 세계명상센터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둘러보며 수행과 치유, 문화가 어우러진

0: 새로운 포교 공간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1: 불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러한 포교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다가 불교하고 가까운 그러한 미술 작품들이 좀 많으면 포교하기에도 좋고.
0: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이번 아트 갤러리 개관을 통해 수행 중심 도량을 넘어 문화와 예술, 명상이 공존하는 복합 불교 문화 공간으로서 새로운 포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진각종이 창교절을 기념해 진각복지의 현주소를 짚고 시대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창교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복지 방향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AI 시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간 존엄과 공감, 윤리적 판단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상황. 진각종이 밀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 진각복지의 현재와 밀교적 사회복지의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이 종교적 전환으로 이루어야 할 교화 활성화, 또한 시대적 요청인 초고령 사회의 방향성과 은퇴하는 교화 스승이나 성직자의 노후 복지 등에 관한 다섯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모으고
3: 노인과 아동 등 생애 주기별 돌봄과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등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3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 재단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맞춘 새로운 디지털 복지 모델의 필요성을 들며 자비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복지 실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 비전, 종교적 서원을 지역사회 공공선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진각종의 사상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 개인의 수행을 사회적 자비로 확장하는 구조를 복지 현장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재단은 법인과 산하시설이 하나의 방향 안에서 협력해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6: 종단의 가르침을 복지 현장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고 자비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복지 실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종단의 자비정신과 현세정화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더 따뜻하고 더 신뢰받는 복지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3: 종단은 내년 창종 80주년을 종단 쇄신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종단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불사로 평가했습니다.
7: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알찬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각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종단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진각복지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3: 해당 대종사가 설한 세간과 떨어지지 않은 불교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진각복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이번 지혜의 모음이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2: 동국대를 졸업한 선배들이 30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모교 발전을 위해 동국대 졸업생이 중심이 돼 출범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어제 재학생 36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장학회 문선배 이사장은 문화유산학과 정석영 학생을 비롯해 15개 단과대학 대표와 대학원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후배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동문 선배들의 정성에 힘입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1995년 동우장학회로 출범해 2009년 동국장학회로 개편했으며 모교 발전과 불교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탱크와 해군의 군함, 공군의 전투기 부품 등 전쟁 무기를 녹여 지난 4월 불사 원만 회향을 이룩한 계룡대 홍제사 본존불. BTN 불교TV가 홍제사 본존불 불사 일대기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대한민국 21세기 호국불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담긴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특집 다큐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전쟁의 업을 녹여 평화를 발원하다입니다. 전쟁 무기를 땅 속에 묻고

0: 그 자리에 무장사라는 절을 세운 삼국유사 태종 무열왕 이야기에서 불사의 영감을 받은 조교종 군정특별교구장 법원스님. 단지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홍제사 본존불 불사의 원만 회향을 이끌었습니다. 불사 과정에서 홍제사의 본래 창건 목적인 호국불교 총본산으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전국 전후방 각지에 포진된 군승 전원의 결집을 이뤄내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1: 1700도의 용광로에 무기의 샘물이 녹아들던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조 작업이 아니었고 전쟁의 업이 소멸하고 자비의 원력이 피어오르는 살아있는 순간이었습니다.
0: 홍제사 주지로서 불사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신도들을 결집해 100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 불사 원만 성취기도를 봉행한 원경스님. 성인 남성 두 명의 키를 넘길 정도 길이의 연기문을 작성해 불사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불상을 모시는 일을 넘어 호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기치와 수행력을 견고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 연기문을 딱 펼쳐보는데 빛이 거기서 딱 나오는 것 같다 그럴까요? 눈물이 갑자기 나서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기적처럼 마음과 마음이 점점 전해지더니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0: 뜻하지 않은 화마로 작업실은 물론 조성 중이던 홍제사 부처님을 잃었지만 총본산 부처님을 모신다는 자부심으로 다시 제작에 착수한 불모 서칠규 작가. 최초 흙으로 부처님을 빚어 주조틀을 만들어 쇳물을 붓고 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 다듬는 장인의 모든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손길, 한 줄의 주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마음으로 본존불과 더불어 천 개의 원불도 직접 완성했습니다.
3: 되게 좀 와일드합니다. 그 주변의 온도 그리고 쇳물이 흘러내릴 때의 어떤 그 색감?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오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21세기 호국불교의 역사를 품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성도로 당당하게 빛난 호국불교 총본산 홍제사 본존불. BTN 특집 다큐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전쟁의 업을 녹여 평화를 발원하다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오후 4시, 29일 낮 12시 총 3번 방영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한반도 평화와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가 어제 속초 청소년 수련관에서 입학식을 열고 교육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 인증 과정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가치와 미래 비전, 북한의 전쟁 인식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교육을 받은 뒤 오는 27일에는 고성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을 방문하는 현장 순례를 통해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평화를 염원하는 스님과 제가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산연등회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570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4일 부산 광안동에서 사무총장 석산스님과 각 종단 사찰 실무자 등 4부대 중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가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행된 부산연등회의 성과와 개선점 공유를 통해 내년에 진행될 연등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무총장 석산스님은 올해 부산연등회는 각 사찰과 단체 실무자들의 노고 덕분에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며 불교 문화 전파와 포교 활동에 매진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등회 발전에 기여한 해운대 자비선원의 최우수상을, 우수 개인에게 아이디어상을 수여했으며 지난 30여 년간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사하는 부산불교연합회 주재형 국장과 서보인 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를 담은 불교의 대표 경전 금강경이 선명한 현대적 불화로 피어났습니다. 전통의 장엄함에 과감한 현대적 색채를 더해 그림 자체를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완성해낸 전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이지수 기자가 관람했습니다.
5: 법문을 듣는 제자들 위로 내리는 꽃비. 처녀들은 노래하고 상상의 새 가릉빈가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춥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그

0: 금강경을 설법한 후 환희심이 가득 찼던 순간을 담은 장혜경 작가의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금강경 설법 후 꽃비가 내렸다는 전승에서 영감받아 진리를 마주하고 기뻐하는 사부대중의 모습을 친근한 표정으로 담았습니다.
1: 기원 정사의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불자들의 그 마음이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해져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0: 집착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설하는 불교의 대표 경전인 금강경. 작가는 금강경을 주제로 한 불화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생동감 넘치는 화풍으로 경전 속 세계를 펼쳐보였습니다. 부릅뜬 눈과 과장된 근육을 가진 팔금강들은 해학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붉고 푸른 바탕 위 화려한 금선으로 그려진 보살상들은 장엄하면서도 따뜻한 생동감을 전합니다. 과거 해외 수도원 벽화가 현대 재료로 보수되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던 장 작가. 전통 재료만 고집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비단이 아크릴 물감으로 화사한 색채를 극대화했습니다.
1: 그 아크릴로 보수를 해도 괜찮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why no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도 금채도 사용을 하지만 아크릴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해서 채도와 명도를 이제 높였던 작품이거든요.
0: 전시장 한편에는 유튜버 선율지기가 장 작가의 그림에서 영감받아 제작한 영상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관람객들은 시각과 청각으로 전시장 가득 울려 퍼지는 금강경의 세계에 함께 공명하게 됩니다. 작가는 수많은 금은보화보다 사국의 구절을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뜻을 받들어 작은 북 끝으로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1: 행복한 시간이자 또 수행이자 삼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수행의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저의 이제 그림은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0: 글을 넘어 화려하고 친근한 그림으로 피어난 부처님 지혜. 장혜경 작가의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마이산탑사 감룡장학회 이사장 진성스님이 진한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감룡장학회 마이산탑사 신도회 사단법인 붓다 임원들은 지난 24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전충성 군수에게 장학금 1,000만 원과 저금통 8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후원을 약정한 감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은 1년 동안 정성껏 모은 동전 저금통은 지역 교육 발전을 바라는 탑사 4부대중의 작은 정성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자비의 손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춘성 군수도 이감룡 거사의 애민 정신을 받들어 탑사에서 기탁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훌륭한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 네거티브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소식,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사찰과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한양성과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18곳 주지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총무원장 진호 스님의 지난 4년 종무행정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백운당 지흥 대강백의 6주기 달해제를 하루 앞둔 6월 11일 저녁, 담양 용흥사 인근에서 회동한 18개 본사 주지 스님들은 진우 스님의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한국불교 박람회가 청년 세대의 활기찬 장이 되고 연등회가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쉽고 간단한 명상법이 K명상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아울러 사찰 관람료 문제와 전기료 지원 등 종단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며 큰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아가 오는 9월 다가올 총무원장 선거가 새로운 불교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장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내는 선거 과정의 네거티브와 저열한 비방 행위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양의 수도 성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관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조선의 수도 방어 체계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조계종 역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등재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종교 공동체의 역할 반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양의 수도 성곽은 숙종대 축성 당시 순군이 동원되는 등 불교계와 인연이 깊지만 세계유산 지정 시 뒤따를 보존 규제로 불사와 신행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교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의 관점에서도 성곽만 남고 공동체의 기억이 배제된다면 가치가 설명되기 어려우며 정작 영향을 감당해야 하는 사찰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불교계는 모두에게 환영받기 위해 국가유산청, 지자체, 사찰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교 활동과 유산 보존의 조화를 모색하며 지혜를 모아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교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시를 감상하며 일상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6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0: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

0: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산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주리반특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주리반특 이야기, 그리고 앙굴리마라 이야기. 앙굴리마라 이야기 먼저 하고 주리반특 이야기 해드릴게요. 유적에 가보면 사위성에 가보면 수사타장자 집터에서 바로 보이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주리반특 앙굴리마라 수투파가 있습니다. 앙굴리마라 기념탑. 이게 앙굴리마라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이게 뭐 하는 건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앙굴리마라는 이름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지만이에요. 손가락 목걸이.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꽃 목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해주는 뭐 발리나 이런 데 가도 그런 거 호텔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 해주는 거 뭐 이렇게 꽃 목걸이. 그래서 그런 쪽은 아열대라서 꽃이 흐드러지게 피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장식으로 많이 해주는 거고 그런 걸 화만이라고 합니다. 화만, 꽃목걸이라고 하고 앙굴리마라는 치만, 손가락 목걸이, 손가락으로 꽃 대신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목걸이를 걸었다라고 하는 참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걸 탑까지 세워줘야 되나 싶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얘기는 해볼게요. 내용은 간단해요.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조금 성실한 그리고 좀 잘생긴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니고 그래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에게 젊은 부인이 있대. 스승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는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독신 종교가 있고 하나는 이제 결혼하는 종교가 있고 유교, 개신교는 결혼하는 종교. 뭐 천주교, 불교는 독신 종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결혼하는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과 제자를 균등하게 둘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불교 안에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은 결혼을 안 하지만 뭐 다른 종단들은 대부분의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절을 계속했어. 그런데 내 자식은 출가를 안 했고 내 제자는 출가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게 누구한테 넘어갈 거냐. 가만히 놔뒀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 상속입니다. 법상 자식 상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제자하고 내 아들하고 싸웠어. 자, 누구를 편들 거냐? 누가 정의롭냐? 이제 결혼해서 있으면 부인이 있잖아. 그리고 제자가 있는 거고, 이 제자가 지금, 앙굴리마라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스승이, 이게 가족이 있으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관계들이 진짜 어려워. 그냥 생각을 해봐. 그게 지금 개신교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내가 교회를 하나 새롭게 크게 만들었는데 나를 도와준 그런 목사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물려줄 때는 아들에게 물려주더라. 전혀 동떨어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 좀 뛰어가서 너 나가서 딴 거 살아라. 뭐 이렇게 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계속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대처성 종단들의 큰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도 비슷하죠. 뭐 제자하고 아들하고 자 어때? 어디에 더 무게 비중이 더 커질까? 공자 때도 벌써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의 수제자인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아버지가 안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노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었던 수제자인데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수레 같은 걸 좀 하면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잘 해주면 어때요? 오줌식으로 말하면. 그랬더니 공자가, 내 아들 죽었을 때, 내 아들 잉어가 죽었을 때 100어거든요, 100어. 공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죽었을 때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약간 제자와 아들 간에 이렇게 관계 설정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논어에 또 어떤 구절도 있냐면 공자의 인물평을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들한테는 좀 특수한 걸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 아들을 제자들이 좀 찔러받는가 봐. 근데 공자 아들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자 아들인 그 공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아, 우리랑 똑같은 걸 배우는구나. 그래서 스승님한테는 사적인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주자는 자기 아들한테는 제자들한테는 공부는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인격 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위기지약이라고 합니다. 신유학에서는 위기지약, 자기를 위하는 공부. 그러니까 그거는 이기적인 공부라는 게 아니고 수양의 공부. 그래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과거 시험 공부식입니다. 그런 공부를 위민지약, 백성을 위하는 공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 정치하고 수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맨날 공부의 목적은 청취가 아니야. 그런 출세가 아니야. 야, 이게 수양을 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고 도덕적으로 되고 성인 군자가 돼야지. 라고 말해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쪽집게 이런 거 하고 있죠.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에 물어봤다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유교 배울 때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이거 좀 추잡은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감탄했죠. 인간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자가 얼마나 인간적이냐. 이래서 선생님인 거다. 그렇게 평등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인간적이지 않아.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 내가 보기엔 내로남불, 내로남불 같은데, 인간적인 건가요,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멸사본공 하려고 하는 사적인 거를 줄이고 없애고 공적인 걸로 균등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콩깍지가 막 유교하시는 분이니까 콩깍지가 막 바짝 끼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주자는 인간적인 분이다. 이래서 대단한 분이다. 그럼 평등했으면 그 봐라 그래서 대단한 거다. 나 그래서 종교구나 이런 생각을 해. 아 이래서 유교도 종교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여기에 앙굴리마라가 있는 거고 이 스승이 능력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아, 스승이 보통 능력자가 아니야. 그래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죠. 또 이게 또 능력자입니다.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영감이 안 보이고 제자가 보이더라. 야 이게 무슨 사랑과 전쟁 막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좀 잘해보자고 했는데 앙굴리마라가 또 유교 교육을 또 잘 받은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면박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 난리가 났지. 야, 얘가 불면 아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불죠. 얘가 어떻게 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먼저 터뜨리고 본다. 그리고 저 부인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었죠. 그게 베개밑송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울고 짜고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 하니까 또 이제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스승이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아니 이놈이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이 비법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법이라는 건 없고 조금씩 노력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지. 비법이라는 거 없어. 하루아침에 한방에 가는 건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를 믿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무슨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100명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정도 죽인 것 같아요. 100명 죽이기 전에 끝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고 100명을 죽인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려고 하지 말고 이걸 다 잘라서 하면 10명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10명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100명은 이제 약간 과장된 거고 왜냐하면 이 정도가 들어가면 그 전에 벌써 쉽게 말해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이게 제재가 된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마가 뭐 서너 명 죽일 때까지 우리가 인지를 못할 수 있어도 50명, 70명을 죽였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동네 가면 자꾸 사람이 사라져요. 자꾸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인지를 한단 말이야. 조선시대 이런 데도 다 인지해. 저 정도 죽으면.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이게 이제 뻥튀기로 한 100명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극적인 뭐 이걸 하려고 MSG를 친 거야. 옛날에도 이거 많이 친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스토리는 그렇게 가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애가 자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러 오고 있다.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러 오는 상황 속에서 안 굴림 말하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안 와. 그쪽에 가면 자꾸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그쪽 길로 가면 호랑이 나온다? 뭐 이런 설정이지? 그러니까 한두 명 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몇 명 이상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와.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데 그 어머니가 설마 내 아들이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확인차 오는 걸 보고 앙굴리마라가 눈이 돌아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 손가락을 채우려고 했었다 라고 하는 설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때 부처님이 신통으로 그 상황을 아시고 엄마보다 한 발 앞서가더라. 앞서서 앙굴리마라 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자기도 눈이 돌아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어머니인 거를 알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게 인도식 사고예요. 개인주의적 사고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꿈과 같고 허상과 같고 매트릭스 같은 거니까 그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거지 이 안에서의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인데 어머니를 죽여서라도 깰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어머니가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인도식 사고입니다. 인도식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가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는 전개가 되고 거기서 자기도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대. 그리고 불교에는 오역제라 그래서 이 오역제는 훨씬 뒤에 나와요. 그런데 그 오역제가 다섯 가지 죄인데 부처님 72세 이후에 나오는 룰입니다. 거기서는 살모, 어머니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아버지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이는 거,

아라한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부처님을 상하게 하는 거, 상해를 입히는 거, 그 다음에 승단을 분열시키는 거. 이거를 최고로 안 좋은 다섯 가지라고 얘기해요. 다섯 가지 죄.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이런 거 갖고 논문을 썼는데 왜 중요하냐면, 동아시아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인도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그게 모계 효애를 강조하는 것이 인도 문화다라고 내가 주장을 할 때 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란 분절 때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얘기지 아버지는 없고, 지장경에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얘기지 아버지 얘기는 없고, 부모 온중경도 어머니를 하는 거지 아버지는 얘기는 없고, 이게 뭐 아버지는 존재도 없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상당히 자유롭게 살았구나. 유목 문화여서 상당히 자유롭게 살다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뭐 알 수 있는데, 조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분명하고 아버지는 약간의 이렇게 물음표, 물음표 유목문화예요. 이거 유목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온중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스토리 구조는 마지막 이 정본이 만들어지는 거는 중국일지 몰라도 기본 설정값 자체는 인도 거다. 이건 중국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생각이다. 중국 사람이나 동아시아 사람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자 유친이잖아, 우리는. 부자 유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 오늘부터 어머니 아니야? 이러면 어머니가 아니야. 왕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폐비운 씨 사건이야. 아들이 있고 그 어머니 아들이잖아, 연산군이. 그런데 오늘부터 어머니 아니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게값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거는 저 모계 유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리자도 사리가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사리는 어머니고 사리자의 어머니잖아.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부르나니다라니자, 그러면 부르나니다라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계우풍들이거든. 모계우풍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목문화고, 그 다음에 조금 자유롭게 이 어른들이 사셨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그래서 효의 주체가 어머니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오역제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야. 어머니를 죽이는 게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이건 둘 다 뭐 폐륜 중에서도 촌속살해 폐륜이 법적으로도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아버지보다는, 이게 언어의 선행구조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부모라고 하잖아. 부가 먼저 나오지 모가 먼저 나오, 모부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는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참 이게 재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의 기본 요 세팅값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머니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관무량 수경 같은 데서도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아사세 왕이 아버지 빈비사랑을 유폐시켜 결국 죽여요. 이제 경전에는 뭐 자살했다는 등 뭐 오만 소리가 나오지만 죽인 거예요. 그거 감옥에 유폐시켜서 결국 굶어 죽은 걸로 제가 그런 걸로 이제 논문을 또 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한다.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마치 무슨 판사가 뭘 검토하는 것 같아. 되게 재밌어요. 사건 심리를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하게 자기들의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를 하기 위해서 구라들이 들어가 있어. 막 들어가 있어. 그거를 이렇게 포를 떠서 딱 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진술들을 서로 떠내고, 그 원판은 도대체 뭐였을까? 굶어 죽었습니다. 갇혀가지고 굶어 죽었고, 그때 그 굶어 죽을까 봐 위제의 부인이, 부인인

제 부인이 계속 가서 이제 음식을 넣어주다가 그 얘기를 아사세 왕이 듣고 이제 어머니를 차단시켜 버리죠. 못 가게. 예, 그리고 맨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려는 획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반정 대신들이 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냐면 월광이랑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나오냐면 세상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어머니 죽였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그러면서 반정 대신들이 이반하는 모습들을 보여. 그거는 아니지. 이거는 선 넘었지. 야, 이것까지는 우리가 못 참아. 이렇게 하면 같이 가기, 원팀으로 가기 어렵다. 이러니까 아사세가 멈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위제의 부인도 유패가 되고, 그렇지만 위제의 부인은 음식을 주고 유패시켰고, 아버지하고 이제 접촉만 차단시킨 거죠. 아버지는 음식이 없으니까,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 어머니주의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이나 이런 데서 봤었던 아버지주의하고는 사뭇 스토리가 다릅니다. 사뭇 다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이방원이 형제들 죽이고 아버지하고 사이 다안 좋아져서 그래도 끝까지 이방원이 그래도 아버지 재가를 받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계속 하잖아. 그러면 그때 여성들은 뭐 했느냐? 뭔가는 했겠지. 잘안 보이지. 잘안 보이지. 뭔가는 했겠지. 왜냐면 너무 비극적이니까. 당신들 입장에 중간에 껴가지고 엄청 힘드니까. 뭔가는 했겠지. 뭐 했는지 네가 알아, 내가 알아. 잘 모르지. 근데 그 관무량 수경 스토리에 보면 어머니는 주체적으로 움직이죠.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재밌지. 남편이냐 아들이냐. 다또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반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면 내 남편이 살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뭔 뜻인지 알아요? 이성계가 다시 복귀하면 이방원이 죽을 수도 있다고. 참 이거 어렵다. 참 어렵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살릴 것 같아? 아들하고 남편. 아들하고 남편. 위제의 부인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박간 장관이 빈비사라 왕이 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잘 살죠. 끝에 가서는 아들하고 잘 살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앙골리마라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다른 사람은 죽이지만 어머니를 죽이면 이건 무간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딴 죄도 사람을 죽인 것도 지옥에 가지만 이거는 무간지옥이라고 한 단계 더 높은 거라고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어머니 앞쪽으로 걸어왔다. 그러니까 앙골리마라가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부처님을 따라가더라. 이제 죽이려고 부처님을 따라가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는지 봅시다. 이렇게 보면 저 뒤에 노파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앙골리마라가 아유 손가락 많이 모았네 지금. 아유 손가락 많이 모았네. 손가락 부자네. 네, 손가락 부자네. 손가락 같은 거를 어떻게 이런 목걸이를 만들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의 저 시대 인도는 시체를 유기한단 말이에요. 시달림이 한림 찬수패 시체를 유기해요. 그리고 뼈 갖고도 뭘 이렇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티베트에도 그런 문화가 현재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것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염주는 108염주인데 108명의 라마승 두개골로 만든 염주입니다. 그거 목에 걸고 있으면 거의 뭐 앙골리마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면 108명의 라마승 큰스님들의 에너지가 나를 수호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호까지는 별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수호를 너무 받아서 잠이 안올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 지금.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막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부처님은 걷는데 앙골리마라는 뛰어서 가는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래. 예,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읽으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거라 사문아.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같으면 쓰겠냐.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멈추어 있는데 네가 멈추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느냐.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쫓아가는데 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고요히 멈추어져 있는데 너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너는 지금 끊임없이 뛰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앙골리마라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부처님이 앙골리마라를 너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앙골리마라가 제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사건이에요. 내가 만약에 저 당시에 부처님 제자였으면 앙골리마라는 받으면 안 됩니다를 했을 사람이야. 지금도 있어.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범죄자는 출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출가할 때 그걸 다 끊어서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다 끊어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어도 돼. 하지만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헤어져도 사실은 좀 더 깔끔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죽는다 카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뭐 어쩌다는 둥, 뭐 원래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둥 이러면 진짜 끌려갈 걸? 개미 지옥 같이 딸려갈 걸? 그러지 않을까? 그것도 내가 뭔가를 많이 해놓고 와서 출가를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제대로 못 해놓은 상황에서 출가를 했으면 또 죄의식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잘해줬으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 이렇게 부처님은 평화롭게 가시고, 앙골리마라 지금 또 하고 있고, 뒤에 안한 정도로 추정되는 이렇게. 이게 앙골리마라 스투파예요. 앙골리마라 스투파, 앙골리마라를 기념하는. 그런데 이게 왜 앙골리마라의 출가가 문제가 되냐면, 연쇄살인마잖아. 연쇄살인마를 출가시켰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교 승단에서는, 조계종에서는 그래요. 범죄자는 출가할 수 없어요. 범죄자는 출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출가 후에 범죄가 형성된 사람도 속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악의적인 건 아니잖아. 뭐 과속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악의적이지 않잖아.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 내가 보기엔 뭐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사기도 두 종류가 있다. 미필적 사기가 있고 사기가 있어. 미필적 사기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편취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내가 지금 절을 짓는데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도들한테 돈도 꾸고 해가지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게 왔네. 그래서 자재비가 막 두 배로 뛰고 이래가지고 경매로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꾸울 때는 한 2년만 내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돌릴게요. 라고 했으나 사기입니다. 그쪽에서 걸면 사기입니다. 그런 거는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사기. 그러니까 허무 맹랑하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편취를 했어. 그거는 진짜 죄질이 나쁜 사기.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기는 그렇다 치고, 야, 살인이잖아 이거는.
살인이잖아. 그것도 연쇄 살인인데 저게 출가한다고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느냐? 그래서 조계종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안 돼. 출가가 안 돼. 예, 원래 안 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연쇄 살인을 했었던 분이 출소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살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 문제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자가 나와. 그러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걸 고지해 주는 거잖아. 위치를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살인이잖아. 그래서 살인을 해버렸는데 사회법에 적용을 안 받고 출가했으니까 퉁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불리하면 다 출가합니다. 다 출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져. 그리고 저렇게 탑까지 만들어주고 사람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런 것 같아. 저렇게 잘못 판단한 어리석은 사람도 부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라고 안굴리마라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맞아 죽습니다. 예, 맞아 죽습니다. 예, 탁발만 나가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되거든. 나는 좋은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려고 갔더니 연쇄살인. 이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같은 마을 안에 있는데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있잖아.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 그래서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요. 한국전쟁 때 피해를 봤었던 1차 세대가 있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옹호하거나 뭐 이런 식의 말들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어. 야, 우리 형이 죽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팔이 잘렸고 하는데 뭔 씨 화해는 무슨 놈 화해야, 주적이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한 세대 이상 지나서 그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대화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은 언제나 그렇게 벌어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우리가 무역 나중에 이렇게 한일 수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합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게 뭔 헛소리.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다 똑같아. 그런데 조그만 마을에서 그 당사자들 가족이 있는데 저게 참아지겠어. 그것도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쌍방간에 싸우다가 내가 우발적으로 저 사람을 죽였어. 그런 거는 잘 납득이나 되지. 이건 진짜 묻지마 살인. 최악의 살인이거든. 지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왜 서로 납득할 수도 없는. 그 가족들이 받는 거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나갈 때마다 돌멩이를 두드려 맞았고 탁발은 못 해오고 계속 두드려 맞았고 안굴리마라는 참습니다. 그건 참아야지 죽어. 당연히 참아야지.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맞아 죽어요. 그게 스토리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판단이 이게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대목이고, 그다음에 승당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때 안골리마라가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딨냐가 있어. 사회적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출가를 하든지 말든지 깜빵은 가셔야죠. 그리고 살인은 사형입니다.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인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저 연쇄살인이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떨어질걸? 사형 떨어질걸? 연쇄살인으로 한 9명 죽였어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그래요. 사법부나 뭐 경찰이든 와서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부처님의 태도가 뭐였냐면 출가했으니까 봐줘라라고 파사익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를 얘기합니다. 그때 파사이광이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을 때였기 때문에 파사이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승단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은 예외로 놔주겠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승단이 세속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대목입니다. 율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승단은 세속법 안에 존재하느냐 세속과 분리되어 있느냐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율장에 보면 많은 부분이 세속과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손대지 말아가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고기나 코끼리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말이나 코끼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찝차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찝차는 조금 싸게 해주고 그다음에 전시체제에서는 징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 국가에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찝차는 징발이야. 그런데 말이나 코끼리도 징발 대상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거를 먹게 되면 먹는 집단은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여차하면 밀릴 수도 있는데 그 전쟁 자원을 먹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사회하고 충돌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무자라든지 채무자는 출가가 안 된다. 차법에 나와. 그다음에 남의 종 출가하면 안 된다. 종이 출가해버리면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종이 출가... 야, 이런 게 어딨어? 공무원 출가하면 안 된다도 있어요. 공무원 사표 내고 출가해야지. 공무원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 좋다고 출가 이러면 당신의 출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회하고 충돌 부분들을 다 막아놓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회하고 충돌 부분이라고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거를 왜 용인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점이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율장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구절들이 그게 있어요. 바다가 시체를 밀어내듯이 죽은 이제 배가 난파하고 이러면 시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바다가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밀어내듯이 승단의 자정 능력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승단 밖으로 밀어낸다. 승단 밖으로 밀어내면 잡아가라는 뜻이에요. 동아시아하고 인도의 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거든. 인도 같은 경우는 승단의 자치권을 주장했고 동아시아는 왕법 안에 승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은 작동하기가 어려운 게 동아시아에서 계율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나 안 그러면 기후환경이 달라서 거기 방식을 동아시아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막말로 여기서 맨발로 댕길 거야? 속옷 안 입고 그냥 하나로 입으면 다 어는데 속이? 비구 스님들 속옷 안 입었어요. 속옷 없어. 덥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덥고 천은 비쌌어. 그러니까 안 입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비구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계율이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야, 노 팬티인데 치마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 봐. 그러면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앉아서 싸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치마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 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다 밀어낸다. 그리고 승단의 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그게 율장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게 승단의 자치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던 것 같아요. 대규모 사원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왕권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계속 이게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동아시아는 왕법 안에 그냥 승단의 율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의 종원종법이 있고 뭐 계율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에 가면 사회법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회법으로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복권시키느냐 마느냐. 그렇게 걸려요.
최종적으로 가면 진짜 끝까지 가.

0: 하게 되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유리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쓴 사람은 기후 환경적인 측면 플러스 왕법이 유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보다 더 강력한 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인도는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앙굴리 마라를 출가시킨 거는 부처님이 뭔 생각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상으로는 굉장한 포교 효과를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앙굴리 마라에 대한 얘기는 다 한 번씩 들어본 거야. 그래서 연쇄살인마가 부처님을 만나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 출가했다더라. 하지만 여기에서 윤리적 맹점은 뭐냐면 거기에서 이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99명을 죽였는지 저처럼 9명을 죽였다고 판단하는지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 줄 거야. 그래서 그 문제들이 또 벌어지는 게 앙굴리 마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위성이 약간 보수적이기도 한 땅이고 뭔가 좀 복잡한 땅이에요. 왕사성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왕사성에서 부처님이 깃발을 한번 들면 쫙 이렇게 들불 퍼져나듯이 퍼져나가는데 사위성은 뭐만 하면 계속 충돌이에요. 계속 충돌이에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출가했을 때 그 사람의 새로운 정당성을 가지느냐. 이거는 이제 법명을 쓰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는 법명이 없어요. 사리불이면 사리불인 거지. 무슨 사리불이 출가했다고 뭐 법명이 어딨어. 그런데 앙굴리마라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앙굴리마라가 탁발하러 갔는데 하필 산모가 있었대. 산모가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간 상황에서 산모가 앙굴리마라를 보고 씩컵 하는 거예요. 저 연쇄살인마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애가 뒤집어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막 너무 놀래가지고 받으니까 공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앙굴리마라 연쇄살인마였던 건 맞아. 그래서 공포스러워서 이제 난리가 나고 또 사람이 또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그래서 부처님한테 앙굴리마라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것도 난 좀 납득도 잘 안 되는데 너는 출가했기 때문에 그 앞에의 너가 했던 것과는 끊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집에 가서 나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라. 이게 뭔 소리냐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상으로는 분명해요. 어떤 걸 의미하려고 하는지는 알아. 출가를 통해서 새롭게 났기 때문에 앞에 출가 전에 나하고 출가 후에 나는 다르다. 라는 지금 설정값을 주는 건데 그게 그 산모에게 먹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랬더니 이게 고통이 사라지면서 스르르 풀리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스트레스 때문에 좀 돌아앉았던 것들이 뭐 바로 잡혔는가 봐. 그래서 출가 후는 단절돼서 출가 전과 단절됐다. 이렇게 되면 법명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다. 그래서 명실이 완전히 갈리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설정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 사건이 승당과 사회하고 분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범죄자의 출가를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출가했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값을 얻는 게 그 이전의 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느냐. 사실 논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특이한 사건, 신기한 사건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논점들이 매우 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건 저는 앙굴리마라는 안 받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을 얻건 깨달음의 정당성이 아니고 너는 유리적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논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깨달음의 정당성이 그 삶의 모든 앞의 가치들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깨기만 하면 되는 거지 꿈속에서는 뭐 살인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꿈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까지 이제 문제가 돼요. 대승불교까지.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이 설령 꿈이라도 꿈이 못 깨고 있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구제하겠다. 나만 빠져나가겠다가 아니고. 근데 초기 불교는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앙굴리 마라는 빠져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고, 그 죽은 사람들은 그냥 꿈속이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주관에 매몰된 어떤 팀들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논리의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있는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더라. 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0: 기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만

0: 경험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의로 장엄하고 공덕해야.

0: 세상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인간과 박자민이 같은 인물이에요. 천하사람과다가. 성인각하고 지금 일반인각하면은 천하사람과다 깨우치고 천하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아까 말한 성인각은 전체가 많이 떨리나 말이야. 천하사람의 능력을 뭘 품는 법문이지 천하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는 법문 아니다. 이 말이야. 호의 있는 상징하면 호연이 어떤 사람이 있어가든 상징할때 민다. 나한테야 민다. 그러면 이제 이제 말장도 없지 법문 잘했다고 니가 그렇게 휘다가 나왔으면 니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늑대 술에 연났지요. 나무가 마르고 품이 입이 다 떨어진 게 어떠냐. 이게 나한테 누구다? 지 형사도 어디에 담은 나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온만 담이 품 같아. 이 지혜입니다. 온만 담이 품 같아. 이게 돌아갔다, 이 말이요. 그 아까 본문하고, 그 이제 본문이 어찌 되는 것이야? 차가 또한 여기나, 내 보인 상대가 봐도 이런 사람이 본문한 것 같고 내 대답한 본문하고 말이야. 그 상대가 거리가 얼마나 멀냐 하겠어요. 얼마나 멀냐 말이야. 웃는 신이라 두려워하니 웃는 안에 그 신고한 위인 말이야. 아, 지금 웃는 안에서 천만을 만드네 천상천만 비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를 위험을 가졌단 말이야. 그런 위험을 가졌는데 힘도 예정이야. 어찌 그 위험이 수원지 말이야. 네? 미생이 병영이 가는 이것도 말이야. 전부다 만드는 막 도망을 당했다. 이 말이야. 이따 보면 미생병 치는 게 안 무서운 거 아니야. 그 무서운 미생 병력도 말이야. 그 사람 앞에는 응대지 못하고 제일 멀리 두지 천리만리 밖으로 도망을 간다. 그러한 동시에 사회 팔만이, 사회 팔만이 저대로다. 저 사회 온 천지 말이야. 팔만으로 강건 없든지.

나 오래 참들이 말이야. 그래서 오천하 만대면은 두 생들이 있다.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할 거야. 천체가 다 조재현이여 재양 참 유림이 사는 말이야. 네? 그런 것도 참 좋은 말이야. 네? 나라에 와서 참 좋은 온다고 말이야. 어? 그런 사람들만 쉽게 말하자면은 예, 사람이 아주 그 위험이 만드는 인내에서 우선 일단 내성분력도 그 사람을 갖다 무시해 따라간다 집이 나서 그걸 따라가는데 그 무섭게 많이 나냐 그 사회만 오면 천하에 만드 아무리 악한 사람 예? 아주 참으로 질질 선한다 말 것이 전체가 막장 다 귀를 했으면요 그 이제 온 친구들이다 청자한테 조회를 하더니 다 마음이 귀해서 조회를 하고 들어오더라 이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가 출세도 기억내는 서로 서가와 출신 하여가지고 30년 동안 힘들었어요. 모든 진심이 들어가 사실이 있으나 입지용이라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는 것들이 확실하게 한다. 달마 사례도 입지용이라는 사람 달마가 새에서 와가지고 부처님의 정부 반장을 찾는다. 그것도 역시 입지용이라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는 것들이 확실하게 한다. 인재할덕 삼봉도 입지옥 여전사요. 인재는 사람도 못한 게 하를 하고, 덕산은 사람도 몽기라 뚫리거든. 그것도 역시 입지옥 여전사요.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 활살을 치죠. 산신 인마도 입지옥 여전사라. 산신이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법문을 한다거든. 그것도 역시 입지옥 여전사. 지옥에 들어가기 활살을 치한다. 필경사 자마생고, 그러면 필경사는 어떠한고? 야단의 수구질이여, 뱀이 쩌는 이께는 어쩐지, 잼 부족하다. 입장에 기회라, 해가 지는 이께는, 배고픈 게 남이 있어. 내가 많이 고프더라. 소산, 이전에 소산시인이라고 있어.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인승 여사조 수타필하고, 조산심을 위해서 수탑을 갖다가 만들어 다 마치다 하는 거예요. 수탑이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살이나 유골을 갖다 모시는 구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수탑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탑을 갖다가 이민의 종이 위해서는 조산심이 연세가 많고 이런 미리 막 준비해서 다 탑을 만들어 놓고 그랬어. 그게 이제 조산심 그 수탑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게 중요하다. 그 내야 백사 봤습니다. 친구들 수다를 다 만들어 마쳤습니다. 이란 게는 소산, 그냥 소산시 뭐라 하냐면은 여장, 다소전 여장이고, 그럼 수탑을 만들었으니 말이야. 내가 그 장인했지 말이야. 그 수탑 만든 싹스 얼마나 좋냐. 우리 일부 시즌 게싹 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 신이 우리 귀 말하려 갔다가, 일체 임 화생입니다. 그건 모든 것이 다 신이 말을 하신 게 제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산이 뭐라 했냐면은, 위장 삼문정여이야. 그럼 어떤 돈 서푼을 줘야 되느냐. 위장 삼문정여이야. 그럼 만되면 그렇지 않으면은 두 푼을 줘야 되느냐. 위장 일문정여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럼 한 푼을 줘야 되느냐. 한 푼, 두 푼, 서푼을 가야 또 말았어. 그럼 돈을 얼마에 주면 되겠냐. 그랬어요. 약 도둑하면 만약 얼마에 줘야 되겠다 한푼 준다든지 두푼 준다든지 세푼 준다든지 그걸 네가 분명히 말이야 이럴 수 있다면은 여호와 친절 지켜주리라 참으로 네가 친히 내 수탑을 만들었어 꿀쩍하고 어떤지 저게 수탑을 만들었다 하면서 한푼 주는지 두푼세푼 주는 거 싹줄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네가 어떻게 내 수탑을 실제로 만들어 갈수 있나 이게 아주 직풍법문이다 이러니까 신이 뭐야 그, 저, 중요 안무, 그, 저, 심부름을 해도 안무가 어떤 모양인지. 그럼 안 봤던 모양이었다. 내 후, 거산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제 그, 나산 동화선사인데, 안 오신 분이야. 안 오신 분인데, 대령심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양께 대리지 말하니 황유인 도둑마 그럼 누가 만드니 이 본문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이 있느냐? 예, 스님 주님 말하기를 미유인 도둑입니다. 아무도 만드니에 대해서 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있습니다. 그러한께 대리인 말하는 예미는 여회 거사 소산도대 네가 어떻게 돌아가서 소산에 돌아가서 말을 갖다 하라.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대리인 문법 유혹은 대령 스님이 만든 이 법문을 듣고 말이야. 하신 말씀이 있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약장 삼문전 여장인 하면, 만약 서풍으로 가서 말하면은, 장인을 준다. 그러면은, 하신이 금세에 객정 부족해. 스님이 만든 이 금세에는 탑을 갖다가 찍든지 못 이룬다. 못 온다고 말이야. 탑을 허태비라고 말이야. 탑은 안 돼. 만약 서풍으로 가서 준다면은, 약장 양문전 여장인 하면, 만약 양문 두 푼으로 가서 장인을 준단 말이야. 그 같으면은, 장인의 화생이 공통적 수요, 장인과 만들면 화생이 말이야. 스님이 같이 만들면 한 손으로 갖다가 낸다고 말이야. 약장 일문전 여장인 하면은, 만약 한 푼을 갖다가 가서 장인을 준단 말이야. 무카 장인 탈렉이라, 장인이 만들면은, 예, 미수가 탈렉이요. 수염과 어찌 무슨 다 하면 떨어졌다. 그게 이제 내가 그리 말하더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한 때는 이제 서풍을 주면은 탑을 만들면 영원히 이제 못 얻고 마는 것이고 두풍을 주면은 소상과 그 장인이 만들면은 서로 이제 추소공예야 한쪽 손 서로 만들면 잡고 말이네. 이렇게 된 것이고 한 풍을 준다면은 그 장인이 만들면 미수 탈락이야. 수염과 요즘이 다 그냥 탈락했고 떨어졌단 말이야. 이게 이제 사실이 쓴 그 수산신임의 본문에 대한 이제 바른 대답이다. 깨 귀신이 회거사 소산이거든. 그 주인이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소산한테 가서 말했어. 깨 대령신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랬더니 내 소산이 그 위하고 말이야. 위를 갖추고 아주 참말로 땅산이고 큰 가산 소하고 말이야. 이래갖고 행대령 예배. 대령을 갖다 행했지만 예배를 절로 한단 말이야. 하고 탄식을 하고. 간직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장인 유일하니, 내가 이 만듦이 법문한 이유를 갖다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대답할 사람도 없는 내가 그리한 사람이 아주 없는 줄 알았는데, 대령 고불이 만듦이 대령의 고불이, 대령에서 고불이 있단 말이야. 나사님 같은 말하는 소리야. 이 법문을 바로 이제 알고 바로 대답하니 참 고불이 아니야, 이게. 대령 고불이 고불이 만듦이 방공 도착하니, 광명을 갖다 나가서 이어끄도 웃든지, 범이 붙이거나. 이러면서 무수히 찬탄하고 무수히 예배를 하거든. 그래놓고 하는 선은 뭐냐면 수연 여신. 비록 그러지만은 야시 나벌렸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벌렸나요. 석달에 맞는 연꽃이다. 석달 그 석달 치우는데 무슨 연꽃이 피겠어. 석달 나벌렸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그러한데 대령이 후문 좌우 공주부터 대령만 뒤에 이제 그 나벌렸나라 소리를 듣고 말이야. 그래 뭐라 하냐면은 아, 임마도,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시, 부모 장삼쟁이라, 부모가 말이야. 거북 철이 만드니, 찌기 얼마나 찌르냐면은, 서발이나 찌르다, 서발. 그러니까 아까 소산은 그 법문을 갖다가 정말 고구리라고만 찬탄을 해놓고, 나벌렸나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했거든.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대략 그 법문 한 사람 뭐라 했냐면은, 사실은 이것은 부모 장삼쟁이라, 거북국 터리가 석재에 찍혀져서, 서발에 찍혔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게 유명한 소상수탑이야. 그러니 필경 말이야. 이 법문은 낙천 어느 곳에 있나? 야, 여기 내가 대해서 내가 한번 하는데, 조사에게 화라반 하는 말이야. 조사들은 뭘 갖다가 찍히냐 하면 화라반이야. 부진밥을 좋아한다. 화라반이라는 건 어떤 면에 나물을 갖다 섞은 밥, 나물을 섞어 밥을 비빗단 말이야. 그게 이제 부진밥, 화라반이라는 거, 부진밥이라는 거, 어째서 조사가 부진밥을 좋아하냐 이것이야. 아주 참으로 바로 깨치기 전에는 화라반이라는 소리를 모르는 것이라. 화라반이라는 건 참 짚어져 있단 말이야. 조사가 애기 화라반 아니면 조사, 삼세집으로 역대 조사가 탁 보내고 화라반이야. 부진밥을 갖다 왔지, 부진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인데, 부주 문수 제어도라, 북쪽에 만드는 말이야, 문수가 말이야. 문수보살은 어디, 오대산에 있더라, 이랬어.
그래, 인자.

조사가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유소바사는 그쪽 어디서 했다는 거 이걸 갖다가 바로 알면은 앞에 그 조사 사법 부문과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제 이제 업무고 저게 그 경상 도선사 대신이거든. 경상 도선사가 이 부문에 대한 소환이 있어. 어떻게 소환했냐면은 첫째 시방 상주지하 우찌 쫓아서 만든 시방 상주지를 부쌌다 하는 거예요. 온 우찌 시방 세계의 우찌 상주지 이 상주지를 갖다가 항상 중계에 있는 우찌 한 발로 천국 불토를 왔단 말이야. 막 두드려 마마 예? 저가 두드려 부수고 또는 빼를 두드려 부수고 막 두드려 파겠지만 두드려 부쌌다 그런데 삼전을 사진 노시해라 돈 서푼으로 가이 말이야. 한 푼, 두 푼, 서, 어? 서푼으로 가지고 되면은 돈을 써가지고 노시해요. 온 성경이 만든 것만, 예? 천하에 막 잡혔다, 이것이요. 깨기 여기 수산 수다 법문에 한 소리야? 어? 사실 있을 보면은 말이요. 예? 이게 온 시방, 지금 저기 법결과 부사가지고, 결국 돈 서푼으로 가이 만드면은, 뭐더라 장애는 성경하러 잘못했더라, 말이요. 나상고불이 수영님이나, 나사, 저, 대령 고구리, 대령이 마음대로 묻히니 저기 법문을 가서 바로 대답을 하기 전에 소산이 고구리하고 칭찬 안 했어. 그런데 대령 고구리 마음대로 수용해 영험이 있긴 있어. 참으로 이 법문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법문 대답을 잘했다. 그러지만은, 미면 장풍 일치내라. 사진에 쓰는 그 자기, 그 대령도 말이야. 몸띠에 가 같이 만들고 한구디에만 묻히겠더라며, 송디에 비가있고. 근데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 그 경상식의 종로선사 다 이제 한 손인데 이걸 또 바로 알아서 아까 말한 법문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왜 만든 이 시방 상주지가 부산인데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송장을 만들고 막 지구나를 만들면 거쳐놨단 말이야. 돈 삼 선포가지고 뭔데 그 대리 만든 법문 갖다 잘했다 고구리라고 소상에 칭찬을 예배라고 칭찬을 했는데. 위와 유민 장군이 같이 만든 송계에 대해 한글이 다 묻힌단 말이야. 응? 이건 이제 참말로 고불 고조를 전투받는 바로 알아서만은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어? 그럼 내가 또 한번 하자 말이야. 2, 3천처 관련으로요. 여러 2, 3천처, 여러 2천곳이나 3천곳이나 쳐서 많은 곳에 말이야. 관련으로요. 우천지 만들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우천지 거무고 타고 말이야. 피리 부르고 말이야. 미리리 하고 뚱땅지를 논다 그런 동시에 사오백조 하루행이라 사오백조 하루행이야 난 여기 수양도들을 만들면 여기 지풀 늘어지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만들면 여기 두고 저도 두고 말이야 그게 사오백 처체 만드니 참발로 꽃과 하루에 녹음이 우대 있더라 이것이라 그러면 아까 그, 저기, 그 정상심 법문하고 무슨 관련이 있던데, 내가 이래서 하는 건데,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다. 바로 알면 내용이, 모르면은 막, 저 정면으로 만지면 충돌고, 정상, 반, 상반이란 말이야. 반대가 되어 있는 것지만은, 내용이 있으면 만지면 뜻이 똑같은 뜻이야. 그러고, 이제 응암 화선사, 인기 정면, 경기 정면, 응암 화선사 말이야. 경산 고선사 만진 조가상자야. 응암 화선사 같은만 경산스님 그 대신님이 법문을 하다가 응암 화선사 법문을 한 소리를 듣고 정법원 같은 응암 화선사한테 갔다고 가사하고 뭐하고 바랬다고 응암 화선사한테 다 보냈던 그 유명한 응암 화선사입니다. 그 성안에 있어. 어디 성안이냐면은 첫째 창경 도부도 하는 말이야. 창경 푸른 길을 갔다 우퉁지 저 첫째 우퉁지 길을 갔다 해시고 말이야. 해시고 구도를 하나 또 세웠거든. 아까 그 저기 소황은 또 반대야 구도를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복 상냥 갑을 와라. 아무리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그 값이 구도 값이 말이야. 참으로 말할 수 없다. 무가보라고 말이야. 도저히 더 많은 이상을 어떻게 만든 값을 얼마에 쳐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야. 갑을 와라. 무한 낙화가 수수가 하니 하는 만큼 낙화 꽃이 말이야. 꽃이 물을 따라가 흘러내려 한다 말이야. 봄에 안 그래? 봄에 꽃이 가득 피는데 말이고, 낙화 떨어져가지고, 물에 떨어지면, 그 물이 만지면 꽃을 씻고 있으면, 한없이 만지면, 안 가나가 말이야. 낙화 수수가 아니라, 무한 낙화가 만지면, 한없 낙화가 말이야. 물을 따라간다고 말이야. 그러니, 석양 춘생에 망강오라. 석양. 오후에만 석양에만 춘생이 말이야. 봄 빛이만 망강오야. 온 강오에 꽉 찼더라.
온 3,000개 지역에 전부 다 어디.

곰이 쓰라고 아빠는 막 예수님 안 되니 십신지 말안 되니 시방 국토를 갔다가 또 나가고 말이야. 길을 온 세계만 성장만 꽉 찼다. 이리 나왔는데 나라 정부만 양기 정변을 내려오니 우감 화선다는 것 반대로 온 시방 세계 전체가 만든 봄 온바 꽃천이다 말이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어? 어느 곳에 있냐? 그러면 내가 또 한번 알았거든요. 그런데 서구가의 행보로 한대 돌로가의 뜻은 소가 말이야. 옛길에 또 삐게 누가 있어? 삐게 누가 있는데 일행이 상삼이니라 염소 한 마리가 범을 갖다 세 마리를 낳았어. 염소 한 마리가 어떻게 범을 갖다 어떻게 범을 갖다 세 마리 넘겼어.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가 일행이 상삼인 이렇게 범을 세 마리 넣은 이외 알면은 응암 화성자 범문도 알수 있고 또 대의신 범문도 알수 있고 앞에 도장은 스탑이나 조산신 범문이나 대림신 범문 다알수 있는 것이야. 그 뒤에 이제 백운 병선사라고 이제 염하기 있다. 평하기 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자고. 백운이요. 백운비인이 염하되 백운비인만 되면 그 염을 어떻게 염을 했냐면은 소산은 흥보대초한 게 말이야. 소산신만 북을 떠 걸어놓고 매 걸어놓고 누가 떠들이를 기다린단 말이야. 북치기를 기다린단 말이야. 요인 접속이요. 사람이 와서 접속해서 북치기 기다리고 북두기는 갖다 기다리거든. 그러하고 대령은 인풍치한데 대령은 이렇게 바람을 의지하고 맞는 불을 불거든. 그래, 용역부대요. 암신들이 떴단 말이야. 바람이 지금 부은데 저기 불, 이쪽으로 불거든. 그런데 바람을 의지하고 불을 분이 많으면 힘 안 들어도 자꾸 불이 일날 거 아니야? 그런데, 직도, 어떻게 하냐면은, 면밀 불통풍이요. 면밀 해가지고, 두 분 법문하는 것이 면밀해. 불통풍이야. 어떻게 막 바람도 저기 곳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 동시에 말이야. 홀륜무봉하라. 아주 홀륜이라는 것은 둥글둥글 해가지고, 모서리 없는 거 해, 얘기야. 아주 둥글둥글, 아주 둥글둥글 해서 말이야. 도저히 모서리 찰수 없고, 뭐, 방아진 한 대나 뭐, 모서리 한 개나 찾을 수 없지. 아주 둥글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소산이 말고도 어디, 소산이 끄트머리 가서 무슨 소리 했냐. 야식, 나벌렸나. 이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나벌의 옛날아 우리 섣대로 연고치다 이렇게 말했거든. 소단이 그리 말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대사 포장판사야. 뭐냐 하냐면 난 물개에 잔뜩 훔쳐가니까 물개를 갖다 도둑질한 물개를 갖다 말이야. 자기야 하나를 안고 있으면서 재판관이 되면 재판하는 식이다 그래요. 재판하는 만 지가 청백에 비긴데 난 물개 잔뜩 훔쳐가니까 저기 안고 있으면서만 돼요. 도둑질 보고 어떻게 재판할 거야. 그러니까 소산이 나벌 연나라 하는 것은 우리 남북인 장군 후지 도둑질 해가지고 한나라 안고 있으면서 말이야 도둑놈 짜증나는 식이다 그것이야. 그리고 대령이 말하기 어떤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 삼계에 갔거든. 그거 무슨 철이 갔다 우리 섭더라 했단 말이야. 섭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 야식 양시세요. 이것은 뭐 있냐 하면 말이야 눈꼬이 뜨고 말하자면 방바닥에 어디 오줌 싸는 놈 한 가지야. 그 미친 사람 아니야. 어린아이도 아니고. 눈 뜨고, 이제 눈 뜨고, 안 그때 모르는 것도 뭐니. 눈 뜨고, 저, 이제, 방바닥, 자는 방바닥 오줌을 싸는 말이야. 그러니까, 소산이 말하는 것은, 도둑, 자기 도둑질이 해가지고 도둑, 문제나 정부를 갖다가 한 나라 많고, 재판을 안 시키고, 개인 재판을 안 시키고, 또 이제, 그, 대리원 말이야. 대리원을 짜내면은, 여기 눈뽕이 뜨고 말이야. 눈뽕이 뜨고, 자기 침대에다 갖다, 자기 옷 좀 막, 그, 자, 봐. 오줌 싸고 똥눈이 시다 말이야. 보인다, 피, 바른 편이라. 그러고 뭐라 하면 수거기 불자고, 불자를 갖다 덮기 좀 내면은, 소상과 대리의 비용을 갖다가, 소상과 어떤 대리의 코를 갖다가, 일반 침대에다, 이쯤, 그쪽에, 꺼내보라 하나가 아니라, 말짱 분열 다 어쩌지만, 뜯어가 있고, 막, 코, 소, 코 뜯어가 있고, 끝듯이 말이야. 말짱 두 사람 혼자 코를 끌고 내가 말짱도 안 맞는데, 엎인다, 이 말이다. 이것입니다. 백운 빙선사의 기쁨을 위한 열정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낙처 어느 곳에 있어?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또 어떤 행한 거라서. 영상 백운은 서부왕, 서부기하고, 어떤 말든지 보던 비중에 붙은 제후에 맞는 흰 구름 말이야. 꺼졌다가, 일어났다 한다고 말이야. 꺼졌다, 일어났다 하고, 천변 호른 구하느라, 등
뭐 만리장천 그때 한 그때 바른다는 교환에 갔다 왔다 한다는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앞에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럼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또 총괄해서 하는데 대중아, 대중들아 말이야. 소산수 수탑은 불치 반문이오니와 응? 소산수탑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것은 반풍치도 못해 자신 있어. 그러면 안 됐다 하다 그 말이야. 불치 반문이오니와 대령이 방광우자만 산거 대령 거울이지 방광을 했다 하더니 광명을 났다 그럼 우자만 산거 그건 또 어떠냐 외에 수미가 많으면 높은 높은 그 신사의 말이야. 고탁 창공하니 말이야. 저, 이 창공에, 그, 어떤지, 공주의 말이지. 거꾸로 먹어나면 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조주 운문이 일식을 내라. 조사 중에 어떻게 조사라 하는 말, 조주 신과 운문 신이 말이야. 일시에 뭐지, 살려달라고. 예? 창렬 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앞에 보면 나왔어. 비마, 알겠냐, 이 말이야. 있다가, 차나가 한다, 뭐라고.

장례 등념하고 간장 속에서 소금 등불이를 건진한다. 설중에 송탄하니 그 현 무튼이 눈이 많이 와 쌓인데 그게 아주 검은 말이야. 숯들을 갖다가 운반한다. 여자 출진이요. 여자가 정해서 나온다. 백장 야호로다. 백장 심어 야호로다. 그 이전에 다 있는 법문들이라. 가섭은 실각 사자하고, 운수는 말이야. 운수보살은 사자. 운수가 장 타가 돼, 사자를 타가 되는데, 그 사자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망면 환기 대상화이라 망명보살. 그 여자 출정하고 나오는 망명보살 말이야. 그 망명보살은 상황, 큰 웃음이 코끼리 왕을 갖다 탔더라. 영산 성중은 구연이 하고, 영산회사 만들면 그 성중, 대성들은 다 어쩌냐면은 입이 눈썹과 같고, 이구제자는 이탁세이라, 이구는 공자를 말한 것이라, 이구와 공자의 제자들은 이탁색이라, 귀가 어떠니까 삐죽삐죽 하더라. 해마, 알겠느냐? 철변, 철년 중 800기여, 밭은 어디 한 천년 되는데 말이야. 천년이나 된 밭에 주인은 800명이나 하자. 그런데, 초매의 탕강남산으로다 조그마한 우툰이 벌레 중에 가장 적은 초명 벌레 말이야. 그 조그마한 벌레가 남산어요. 남산에 큰 우툰이만의 범을 갖다가 집을 생겼더라. 앙굴마라 존자가 이전에 부처님 당시 앙굴마라 존자 있지가 앙굴마라 존자가 지발지 일장자문이라 발대를 들고 혼자 밥 얻어먹으려고 한 큰 우튼지 장자 부재치 문 앞에 또 갔더라 그 말이야. 갔는데 정 기가 부인이 말이야. 그 장자집 부재집 그 부인이 정치 산란이라 마참 해산을 하는데 알 못 놓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 이 말이야. 장자가 이제 말하지 뭐라 하냐면은 부담 제자야, 아주 부처님 제자여, 그 말이야. 앙굴마라 존자를 보고 말한 소리야. 여의 지세이니, 내가 참으로 어떤 지극한 성인이다, 그 말이야. 아, 부처님 지장 우리 지극한 성인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러하니, 땅에 오합을 받아서, 마땅히 어떤 법 말이야. 무슨 배비.

서 이후 남산고, 어? 이, 어쩐지, 해산한 게 아주 어렵게 지금 해산을 못 하는데, 이 해산한 걸 갖다가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한테 쉽게 말하자면은, 어느 집에 이제 바보 등으로 갔는데, 그 집에 부인이 아이몬도 고생을 하는데, 제 이제 그 주인이 아주 잘 되었다고 말이야. 예, 이제 부처님 제자한테 아주 신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할 테니까는 아주 성인인 거야. 어떻게 했으니 우리 이 부인 한 대를 갖다가 난산 그 산을 좀 면하게 해달라 이 말이야. 존자 뭐라 하냐면은 아사 있다 나 지금 저 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미차별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 남 그 아는 저기 속지 나온 그 법을 몰라 그 모르니까네 대화 해문 세존해야 말이지. 내가 저 돌아가서 청사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어찌해야 되겠는고. 강례 상보하리라. 예? 내가 가서 만든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당신한테 이제 그 방법을 말해주마 이리 말했거든. 그래 급반 그래서 이제 깡고 말하죠. 내가 돌아 이제 부처님한테 돌아왔다 그 말이야. 부사백불이요. 그 일로 갔다가 그 사정을 전부 다 이제 자세히 부처님에게 살아왔다 이 말이야. 그거는, 집에 가니까는, 그, 지금, 난산이 때가 있는데 말이야. 내들 그, 난산 그, 면하는 방법을 갖다 가르치다라고 하는데, 저는 몰라서 그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리 물었단 말이야, 부처님한테. 그, 이제, 부러운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하다, 여, 속거본, 네 얼른 빨리 가서 말이야. 말하기 어찌 말하냐면은, 아, 자종 현성범대로, 내가 말이야. 현성법. 현성, 현인이나 성, 착하고 띠 성실한 말이요. 법을 쫓아서 출가한 이후로부터는 미징 살생하라. 한 번도 띠 살생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안군 말아 존자는 천하 다리를 갖다 99명이나 사람을 죽이거든. 그 부처님 죽이려고 지금 따라 들었다가 앉아 부처님한테 항보를 해가지고 부처님 지하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 전에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은, 예? 중이 된 이후로는 아직 사람을 하나도 죽인 일 없다, 살생한 일 없다, 이리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자가 병범불허야 부처님을 만나면 이제 말씀을 갖다가 받들어 오구만. 그래서 왕고 장자요. 가서 장자의 글을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삼부가 등문하고 그 이제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말이요. 진면 산난이요. 당장 아마 해산했다, 이 말이요. 이것이 유명한, 그, 안군 말라, 그, 산나나라 하는 건데, 어, 보통 볼 때는 뭐, 너 뭐, 그, 저, 나우스 부인 안 온데 가서 뭐, 이런저런 사람이 한 거, 큰 거 아무 별 이의도 없고, 그, 뭐, 짓붙을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여기 아주 참 우천이 말이야, 어, 짓붙 뜻이 우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은 참으로 그 확실히 대화해서, 어, 참으로 좋은 정안을 갖다가 갖추기 전에는 이 뜻을 모르는 것이야. 그, 막,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게 되면, 말이야. 1700 공안 아니라, 17000 공안이라 하더라도 해도, 모든 걸 다 말한다면은, 전부 다, 확연히 알 수 있다, 말이야. 그렇게 이 아주, 참으로, 짚고, 짚은 법문이야. 그, 뭐, 안남 집에 가서, 뭐, 해산한 예의 같은, 뭐 아무 별 뜻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것만 보고는, 절대는 모르는 것이야. 이 안에 짚은 뜻이 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뜻이 지금 어느 곳에 있냐? 연애하 말하겠어? 열렴 광중의 정백년이요. 아주 만든 큰 불띠이 쏘지 말이요. 불이 훌훌 타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흰 연꽃이 지금 핀다 그 말이요. 그 불 속에 연꽃이 어찌 필 것이야? 어? 열렴 광중의 정백년이라, 어? 아주 큰 불띠이 속에서 흰 연꽃이 피고, 해저 홍진이지, 성진지로다, 지품 바다, 아주 천질만일 지품 바다 속에 말이여. 뒷거리 문제가 뭐가 일어난다고 말이여. 바다 속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기야? 그 지품 바다 속에서 아주 문제가 뭐가 일어나는데, 아주 산뜻이 그렇지만, 문제가 일어나서, 나가라, 이것이야.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안굴마라 그 앞에 그, 산나라, 해산한 그 법문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그 뒤에 이제 정맥을 내려오는 무면 이제
중지라 하는 거 대신.

대신료에 계속 송한 거 있어? 너 이제 소개할까? 괌산전 백척정이요. 괌산이라 한 날이 명사 있는데, 그 명사나에 앞에 말이요. 한 백층이나 천지기나 되는 짚은 샘물이 있다, 이 말이요. 재밌어. 주요 한천 철골네 얘들아. 그 어쩐지 저 밑에 그 샘물이 말이요. 흙득이 차원지 말이요. 손을 열 같은 게 어떻게 막, 빼끈이 엄마마 사지, 뼈가 다 쩔더라. 어떻게 물이 차원지? 수가 여자가 내도 연고, 어떤 집 여자가 와서 안 되면은 그 우물에 얼굴이 비치느냐, 이 말이요. 부족이여 조상이로다. 딴 거는 비치지 않냐고, 어? 옷 동전 말이요. 옷 동전을 갖다가 저 그 샘물이 비치더라. 이것을. 근데 이것을 알면은 앞에가 해산하는 법문을 갖다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것도 법문이 엉칸 지풍기 되어 나와서, 이건 참말로, 어? 좋은 조언을 갖다 같이 이전에는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럼 이 뜻이 어느 것이냐? 1, 2, 3, 4, 5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다, 이 말이요. 후원의 녹이 쳐더라. 후원에서 노새가 풀을 먹고 있더라. 그 법문 나오면 관계없는 것지만은, 어? 1, 2, 3, 4, 5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요. 후원의 녹이 쳐라. 후원에서 말한 저 뒤뜻, 예? 후원에서 말이요. 노새가 풀 먹단 말이요. 이제 이걸 알면은 앞부분을 알 수 있어. 또 이제 계속 하나 더 선, 소개하는데, 주간 규선사라고 대심하고 사촌되느니라. 예? 그, 오조법연사 제자 삼불 있는데, 삼불 가운데 불안심, 불안심의 제자, 주간 규선사. 이게 유명하구나. 그 계속 뭐라고 했냐면은, 원리 항하가 불안이 아니, 발 속에 있는, 발 속에 말이요. 아주 어여쁜 참 미인이 하나 있단 말이요. 미인이 하나 있는데, 눈썹을 그리지 않아. 예, 보통 사람 어떤지 참을 언제, 당장 안 났구만. 눈썹을 기르고 이리 기르고 저리 했었는데, 이 미인은 하도 잘나서 눈썹을 기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원리 항하가 불안이라, 원리 항암 안 되면은 눈썹을 그리지 않았는데 말이야. 지장 우무자, 운무 장난이로다. 옷을, 뭘가 옷을 삼냐면 운무야. 저, 구름이나 안개. 이런 걸 갖고 옷을 삼았더라, 이 말이야. 부지 몽축 청량가 하고, 꿈에 말이야. 꿈에 더 말하자면 이제, 푸른 봉을, 봉황색을 타고, 이리저리, 어떻게 천하 자유자재하게 놀러 다녔더라, 이 말이야. 그걸 깜짝 잊어버리고, 늪화하지 되는지라, 좋은 어떤지 꽃을 갖다 꽃송이를 들고 와가, 이 말이야. 꽃송이를 들고, 낫을 갈았다, 말이야. 꽃송이가 낫을 갈았고, 어떤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더라, 이것이야. 깨는데 꽃송이를 갈고, 낫을 갈았다 하는데, 여기 아주 짚은 뜻이 있습니다. 응? 이것을 알면은, 앞에 그 다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럼 이 뜻은 필요 또, 어느 곳에 있냐, 이 말이야. 또 내 한 말 하는데, 시리 서로 사바. 시리 서로 사바 하는 걸 알면은, 응? 그 미연이 말이야. 원래 하하가 꽃을 갈고 자기 낯을 가르고 자기 집을 돌아온 걸 알 수 있는 것이야. 아무 관계 없는 것지만은 나는 내용이 똑같은 소리다, 이 말이야. 담낭 문준선사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대신 말이야. 대신님이 모든 공항을 다 불조 광을 다 알거든데. 아, 양불 말하기 난산화. 이거만, 이거 해산한 보면 이거 모르겠단 말이야. 꽤 몰라서, 꽤 담당 문준선사한테 물었어요. 꽤 물으니 꽤 담당 문준선사 말하겠냐면은, 이것은 금시법이야. 금화가 똑같은 비비다, 그 말이야. 어쩌냐면, 모를 때는 부지여금이요. 모를 때는 금띠이겠지, 귀중한데. 예? 회주지여시라. 알고 보면 똥띠이부터 더 천하다, 그 말이야. 아, 모르는 사람 보면, 뭐, 김해치, 막, 어렵고 모르지. 아는 사람 보면, 그거 안 그렇다 아니거든. 내가 그 말이라. 그런데 이것은 참말로 어려운 법문인데, 그럼 내가 그 어때서 한마디 할 땐, 들어보라지라. 깨 담당이 뭐라 하냐면은, 미도 불자시에, 깨 이제 안 그러마라, 그, 저기, 장장 말 듣고 말이요. 그 어떤 범, 어떤 저기 방법을 해서만은, 그 산, 저 난산, 산란을 갖다, 난산을 미나간 잡고, 그, 이제, 부처님한테 물으러 가기 전에 말이요. 다가 이 하상 아저씨예요. 그럼 부처님 뭐 쌓아놔.

보잘게요. 과 못 높이는데 급한 공부를 부처님한테 갔다고 말이요. 부처님한테 가기 전에 말이요. 벌써 그 집에서 아, 나 앞이 꾸묵묵 매주 저 강도 헌일이거든. 그 어쩌겠냐 이것이라. 그런 동시에, 예? 미지 장자 타가시에 만님이 장자가 이제 돌아오기 부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전에 말이요. 그 이제 이상 아저씨예요. 그럼 벌써 아, 나 앞이 무짜기야. 그것도 보면 막 천하 쉬운 거지. 그 쉬운 거지 아니야. 이것을 갖다가 대신도 모르고 있다가, 내치 모르고 있어. 아주, 저, 어려운지란 말이야. 어려운지인데, 그게 자기가 이제 참말로 그 뒤에 이제, 여러 수십 년 뒤에 원호스님을 찾아가지고 확실히 깨치고 말이야. 깨친 뒤에 비로소 담당 신님 말씀한 줄 알았어. 그 보통 보면, 아, 그, 저기, 부재마한테 가기 전에 그 집에 안 와비, 아, 나 씨 못 잘게요. 그럼 부처님 말씀 가지고 그 집에 돌아오기 전에 벌써 그 집에 벌써 아나 앞이 무짤기야. 천하 쉬운 소리 같지만은 그거 다 깊은 뜻이 있어. 아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것이 했냐 이것이라. 장홍이파가 장가 늙어요 말이요. 이가 할머니가 말이요. 무장됐어요.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더라 이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앞에 본문 알 수 있어. 그러고 또 법문 하나 더 이제 소개하는데, 여기 관계되는 거. 천동민선사라고, 명나라 이제 말년에, 인제 아주 많이 크게 종풍을 늘린 말이야. 그, 천동민선사라 했습니다. 천동민선사라는 그의 아주 큰 제자야. 그의 제자인데, 그의가 여기 따라서 아주 좋은 법문을 한 게 있어. 내가 그걸 소개했단 말이야. 세종은 부처님은 말이야 이화의 견적지요 꽃을 옮기는데 말이야 꽃을 옮기는데 나도 그 좀 따라간다 이 말이야 이 법문에 대한 소리라 부처님은 꽃을 옮기는데 나도 그 좀 따라가고 앙굴은 말이야 앙굴 말은 어쩌냐면은 밤천에 대어리라 저, 샘에 가서 물을 퍼가는데 말이요. 또, 대미만, 저기부터. 아니, 좋은 마님, 다리 말이요. 다리 부터 물속에서 댕기또 가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알면은, 이 법문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문 괜치 말한 것이 아니야. 그런 동시에, 3부는, 그런 마님, 아, 먹는 그 3부 말이요. 3부는 어떤 것이냐면은, 운제 영두 한불철이요. 구름이 저, 제우에 떠가 있는데 말이요. 한글에 가만히 웃더니 거치지 않으니 가만히 웃더니 구름이 머물러 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 동시에 장자는 말이요. 그치, 주인 장자, 부자는 어쩌냐면은 수류관성 태명세로다. 물이 저, 제우로 줄줄 흘러내려가는데 물이 어디 바쁘게 자꾸 흘러내려가더라, 이 말이야. 이것도 뭐, 경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네 가지 이 법문을 알면 앞법문을 다 할 수 있는 게인데 이것도 지풍기야. 안내유부만이 천동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법문 가운데 말이야. 다 서로 막 죄 지은 거 있단 말이야. 죄 지은, 죄를 범한 거 있어. 있으니 사인을 갈, 네 사람을 갖다가 각 이율, 각각 마음대로 율법, 법률로 의지해가 있고 방발려해라. 내가 어디 한마디 쓰고 있더니 해가 있고 벌을 줬다 이 말이야. 앞부분에 한 소리라. 그런데, 차, 그, 네 사람한테 해서 내가, 뭐, 별을 줬지만은, 하생제 해하는 말이요. 그럼 나는, 아, 어른아. 그거는 여하 이름, 그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얘기라. 그 함께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앙굴마라 존재에 대해서, 또 이제 삼부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한마디씩 본문을 다 해놨거든. 그러면 어른아는 꼽자고, 이 말이라.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 했냐면은, 분부 모란 천왕아야, 천왕아야. 눈이 아주 크만히 먼 말이야. 그때 머리는 촌누르기야 딸 터 맥기란 말이야. 맥기가 있고, 일림 창구 타와라. 어쩌냐면은, 거북을 갖다가, 거북이 등이 두껍거든. 그거는 송곳자면 등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어쩌니 거북 등을 갖다가 송곳자 찌르고 말이야. 타와요. 개학장 두드려 돌과 두드려 줘야 되지. 그러면 안 깨는단 말이야. 게 이제 계약장을 두드려 부수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실제에서 그 천동민 서사가 앙굴마라 법문에 대한 이제
좋은 제품은

그 말이야. 대중아, 우리 대중아, 이제 총 결산을 해야 되겠어? 안굴과 세조는 안굴마라 존자와 부처님 말이야. 전신 함제이라. 둘이 다 만듦이 전신이 말이야. 큰 도대체 함제이기 뻔했단 말이야. 군부신설이야. 이걸 알아야 돼. 안굴마라 존자하고 부처님은 말이야. 온 몸띠야 막 큰 막 함제에 범담는 한 그런 큰 함제에 빠졌단 말이야. 빠져가지고 지금 불이야. 지금까지 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런 동시에 산부와 장자는 매철 듣김이라. 저 무쇠를 갖다 팔아가지고 뜨니 막 금뚜리가 차단 붙여도 차단 맞추면 덮었단 말이야. 무쇠덩어리 아무 쓰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무쇠덩어리를 팔아가지고 아주 금뚜리를 갖다 붙이니 막 차단 붙이면 어렵겠단 말이야. 그러하니 일장국이야 천하 갑부가 될 필요 있어. 그러니 어쩌냐면은 소인 즉시 소인이나 도정님의 말 하자면 소인은 소인이야 나쁜 입니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지혜가 군자라. 그 지혜는 군자도 속인단 말이야. 지혜가 군자면 더해 더 낫다 그 말이야. 일체기 낙제시 맞춰. 그러면 이 본문의 전체가 말이야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느냐 이거지. 진양에 지기하니, 저 진양에 말이야, 조가 귀하다. 그러니, 일장 연구하느라, 한 장에 전부 다 만들면, 이제, 써가 있고, 둔지, 소질 정한다. 이 말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0: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산천을 씻어내린 계곡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된다. 한 생을 살아가며 과오를 범하지 않을 리 누가 있을까?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바로 후회가 아닌 참회다. 그름을 알고 선행하면 청정함을 얻으리라. 스스로 업을 참회하며 수행 정진하는 곳 참당함. 먼 훗날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 했던 지장보살이 이곳 참당함에 있다. 욕계의 네 번째 하늘이자 미륵의 정토인 도솔천을 의미하는 도솔산.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의 선운산.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왔던 이곳 선운산은 그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불도를 닦는 산이자 지장 도량으로 여겨졌다. 선운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자리한 천년고찰 선운사. 노을에 깃들고 구름에 머무르며 모든 번뇌를 타파하는 절이란 의미를 담아 577년 검단 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름부터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장 도량이란 의미가 담긴 셈이다. 선운사의 중심 불전인 대웅보전은 정유재란 때 화재로 거의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재건한 것이다. 선운사를 수호하듯 수많은 용들이 그려진 천장벽화와 섬세한 단청 아래에는 삼존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선운사의 대웅보전은 전각의 이름과 달리 비로자나불이 중앙에 모셔져 있는데 때문에 18세기 후반까지는 대웅전이라 하지 않고 대법당이라 불렸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선운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죄업이 가벼워지는 산이라 여겼다. 하늘, 땅, 사람, 삼재를 만물의 구성요소로 보았는데 선운산에도 삼장보살로 분화된 지장보살이 있기 때문이다. 선운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도솔암. 이곳 내원궁에는 하늘 세계를 관장하는 천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도솔함이 하늘이라면 중간에 참담함은 사람을 상징한다. 지상세계를 주관하는 지지보살을 만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선운사 지장보공이 지옥세계를 맡은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원래는 선운사 관음전의 주인이었던 지장보살은 2013년 새로이 꾸며진 지장보공으로 옮겨져 봉안되었다. 1m 남짓의 크기, 두건을 쓴 머리, 후덕한 형상에 어진 인상이 잘 표현된 선운사의 지장보살.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돌아와 선운산의 산새처럼 굳건하게 선운사를 지키고 있다.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불법을 전파해온 선운사는 창건 당시만 해도 89

함자에서 3천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던 성지였다. 지금은 참당암을 비롯해 네 곳의 암자만 남았지만 그 옛날 선조들이 수행하며 걸었던 발자취는 여전히 짙게 남아있다. 선원사 주변의 길이 보온길, 소금길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는 것도 그중 하나다. 선운사 창건 당시 검단 스님은 산에 들끓던 도적을 제압해 그들에게 소금, 한지, 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다. 스님의 자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은 훗날 직접 만든 소금을 불전에 바쳤다고 한다. 당시 선운사와 암자 곳곳으로 소금을 날랐던 길이 지금의 보온길, 소금길이 된 것이다. 이후 1400년이 넘게 명맥을 이어 선운사로 암자로 소금을 바쳤던 마을 주민들. 그들이 이 길을 통해 전했던 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닌 보은이자 참회가 아니었을까. 과거 이 길을 걸었던 이들처럼 삶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다 보면 어느새 발길은 참당함 앞에 다다르게 된다. 보리문이나 일주문 같은 산문을 대신해 절을 수호하는 가람신을 위한 위패가 표지석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518년 의운 스님에 의해 창건된 참당함은 선운사의 암자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절 이름에 뉘우칠 참이란 한자가 들어가 있는 영락없는 지장도량이다. 참당함은 한때 대참사라 불릴 만큼 선운산을 대표하는 큰 절이었다.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까지 장장 52년 동안 지은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점찰법회가 이곳 참당함에서 열렸을 정도로 이름처럼 많은 이들의 참회로 원력을 세웠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지나며 많은 순환을 겪은 참당함은 여러 차례 중건, 중수를 거쳐야 했다. 그 중에도 대웅전은 완전 폐허가 된 것을 고려 말인 1329년에 다시 중창해 1753년까지 중수한 기록이 있다. 그야말로 오랜 세월을 그대로 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불탱화인 영산회상도는 1900년에 조성된 것으로 대웅전에서 가장 시간을 적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00년이 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지 탱화 위에 세월이 진하게 묻어난다. 영산회상도 앞에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까지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오랜 시간 대웅전이 칡렁굴로 덮어지고 찾는 이의 발길이 줄어들어도 중생들의 참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던 존재는 변함없이 대웅전을 지켜왔다. 대웅전 내부는 중앙부가 높고 객관적으로 한 단 낮은 우물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장 아래로 노출되어 있는 부재에는 당초문 조각이 복잡하게 틀어져 있다. 연화문을 중심으로 모란 당초와 비상하는 학을 표현한 우물 반자의 대비가 명확하면서도 다채롭다. 그 옛날 색색이 화려하게 빛났던 장식들. 비록 세월 앞에서 색을 잃어버렸지만 그 고고한 자태만은 아직도 영롱하기만 하다. 참당암 대웅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시대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여러 번의 중건과 중수를 거치는 동안 최대한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람 인자 모양을 한 맛배 지붕,

차마 끝에 무게를 바치는 공포는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서도 보이는데 대웅전 앞모습은 전형적인 18세기 조선시대의 답포 양식이다. 고려시대의 건축 부재와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공존해 있는 대웅전. 장인을 불러 한자 한치의 썩은 부재도 버리지 않았던 옛 선조들의 중건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옛 흔적을 살려내고 옛 질서를 고스란히 지켜낸 참당암 전각에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신경을 쓴 도편수의 노력이 역력하게 드러난다. 유례없는 연립불전인 명부전과 응진전. 숱한 어려움 속에서 지어졌지만 그래서 더 제약을 뛰어넘는 단단한 매력을 가졌다. 1.2m 남짓의 높고 단단한 기단은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과 장대석을 이용해 한 번 더 둘러 완성했다. 초석 위에 목재 기둥을 밀착시키기 위해 자연석으로 그랭이질을 했는데 비교적 평평한 자연석 초석을 활용해 매우 자연스럽다.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모양의 돌이 없듯 기둥도 제각기 몸을 깎았다. 여기에 세월이란 옷을 입으니 마치 하나가 된 듯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명부전과 응진전 전각의 기둥은 굵기도 모양도 모두 제각각이다. 휘어진 모양 그대로 나무 결까지 자연스러움을 담은 결과일 것이다. 화엄경에 두두 물물이란 말이 있지 않던가.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도이며 진리라 했다. 모두 제각기 쓰임이 있기 마련이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각기 다른 모양의 나무도 낡은 전각의 부재도 참당함에선 건물을 굳건히 받치는 기둥이 된다. 명부전과 응진전은 하나의 지붕을 이고 있지만 전각을 벽으로 나눠 각각 별개의 법당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명부전에는 석조 치장보살 삼존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 무독귀왕, 명부시왕 및 주요 권속 등 24분이 모셔져 있는데 복장 발언문을 통해 제작자는 물론 제작 시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어 학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석조 지장 보살 삼존상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지장도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7세기 후반 불교 조각사의 거두인 승호 스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머리 쪽이 강조된 신체 비율, 하반신에 걸쳐진 각진 옷자락 표현이 날카로운 것이 특징. 사용된 소재 또한 경상도 지역의 불상에 많이 사용했던 경주 불석이란 점에서 호남 지역의 불상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응진전의 응진은 진리에 응하여 남을 깨우친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름에 담긴 뜻처럼 응공과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라한, 즉 나한상을 모신 전각이다.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성이 자유롭게 표현된 나한상의 표정이 해학적이면서도 다정하게 느껴진다. 제가 기다린 나한상의 표정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성찰의 미소가 이러할까? 치아를 환하게 드러내며 웃는 나한상의 미소에선 번뇌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나한상을 마주하며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깨달음도 아득히 먼 이야기가 아니란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응진전과 명부전 뒤편에는 참당함의 지장전이 위치해 있다. 조금 아담한 건물이지만 지장전이야말로 참당함이 진정한 지장도량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참당함의 지장전은 한때 약사전으로 불렸다. 지장전에 모셔진 석조 지장 보살좌상의 모습 때문에 생긴 오해였다. 가슴까지 들어올린 오른손에 보주가 들린 데다가 나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이 나 한때는 약사보살로 불렸다. 그러나 오른손에 들린 것은 모든 것을 이뤄준다는 여의주다. 온화한 표정,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은 고려 말기에 유행하던 지장보살상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며 온전하게 전해지는 석조보살상으로 거의 유일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참당함을 창건한 의윤국사가 열반한 이후 도솔산의 산신이 되어 중생들의 염원과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산신을 모신 전각은 보통 산신각으로 불리는데 참당함의 산신당은 조사전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당호의 격이 더 높다.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용 아래엔 암자를 지키는 허법신이자 산신의 모습을 한 의윤국사가 모셔져 있다. 마치 도인을 연상케 하는 삭발한 머리, 긴 수염, 발 아래 호랑이를 둔 모습은 여느 산신도와 비슷하게 닮아 있다. 좌측에 장군봉, 우측에 국사봉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조성된 산신당. 도량과 온산을 지키듯 든든하게 느껴진다. 사람이 입을 다물면 자연이 입을 연다고 했던가. 사람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시간이 되자 바람소리, 새소리가 산중 암자의 주인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참회의 시간. 고요한 도량에 구름 대신 어둠이 내려앉으면 누군가의 참회의 기도가 수리 없이 울려 퍼진다. 세상이 다시 밝아지면 만물이 깨어나듯 새로운 마음이 깨어난다. 해가 지고 다시 뜨는 것처럼 꽃이 지고 새로운 꽃이 피는 것처럼.

마당에 티끌을 쓸어내며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듯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참회의 힘이다.

욕심을 채우는 대신 비우는 것의 가치를 설법하는 참담함. 물질 만능 시대,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뒤가 아닌 앞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담함은 진정한 참의 의미를 조용히 말합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행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문화 공간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트갤러리 개관에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도 함께해 축하했습니다.

0: 진각종이 창교절을 기념해 진각복지의 현 주소를 짚고 시대 변화에 따른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창교 정신을 되새기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복지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불교TV가 홍제사 본존불 불사 일대기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평화를 발언한 생각이 불자의 성보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놔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를 담은 불교 경전 금강경이 선명한 현대 불화로 피어났습니다. 전통의 장엄함에 과감한 현대적 색채를 더해 그림 자체를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행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불교 문화 공간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아트 갤러리를 개관하고 문화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도 함께해 축하했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고즈넉한 수행도량에 예술의 향기가 더해집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이 지난 24일 문화와 수행, 예술이 어우러진 아트 갤러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날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 주지 미러스님, 대구 큰절 대륜스님을 비롯해 각 도량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해 갤러리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2: 훌륭한 그런 유물을 인양소에서 모셨다는 것은 평소에 해주 스님의 권력이 스님들 잘 모시고 불법 잘 닦고 본인이 사람 사람마다 전부 다 부처라 했으니까 사람 사람마다 본인이 다 부처가 되기를.
1: 새롭게 문을 연 아트 갤러리는 200여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소장 작품과 유물 300여 점 가운데 엄선된 100여 점이 먼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회화 작품과 다양한 민속 유물이 한자리에 전시된 가운데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작품 4점도 함께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3: 절에 들어오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박물관을 많이 상자가 하는 이런 이제 절에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점도 있고요.
1: 종정예하와 우학스님은 개관식에 이어 민속 갤러리를 둘러보며 작품을 감상하고 민속 전시실에 마련된 옛 생활 유물들을 살펴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또 케이부타 빌리지 세계명상센터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둘러보며 수행과 치유,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포교 공간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3: 불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러한 포교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다가 불교하고 가까운 그러한 미술 작품들이 좀 많으면 포교하기에도 좋고.
1: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이번 아트 갤러리 개관을 통해 수행 중심 도량을 넘어 문화와 예술, 명상이 공존하는 복합 불교 문화 공간으로서 새로운 포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진각종이 창교절을 기념해 진각복지의 현 주소를 짚고 시대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창교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복지 방향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AI 시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간 존엄과 공감, 윤리적 판단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상황. 진각종이 밀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 진각복지의 현재와 밀교적 사회복지의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이 종교적 전환으로 이루어야 할 교화 활성화, 또한 시대적 요청인 초고령 사회의 방향성과 은퇴하는 교화 스승이나 성직자의 노후 복지 등에 관한 다섯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모으고
4: 노인과 아동 등 생애 주기별 돌봄과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등 지역 사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3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진각복지재단. 재단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맞춘 새로운 디지털 복지 모델의 필요성을 들며 자비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복지 실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미래 비전, 종교적 성원을 지역사회 공공선으로.

0: 번역하는 것입니다. 진각종의 사상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 개인의 수행을 사회적 자비로 확장하는 구조를 복지 현장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1: 이에 따라 재단은 법인과 산하시설이 하나의 방향 안에서 협력해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2: 종단의 가르침을 복지 현장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고 자비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복지 실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종단의 자비 정신과 현실 정화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속에서 더 따뜻하고 더 신뢰받는 복지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1: 종단은 내년 창종 80주년을 종단 쇄신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종단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불사로 평가했습니다.
3: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알찬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각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종단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한 진각복지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1: 해당 대종사가 설한 세간과 떨어지지 않은 불교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진각복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이번 지혜의 모음이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4: 동국대를 졸업한 선배들이 30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모교 발전을 위해 동국대 졸업생이 중심이 돼 출범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어제 재학생 36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장학회 문선배 이사장은 문화유산학과 정석영 학생을 비롯해 15개 단과대학 대표와 대학원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후배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동문 선배들의 정성에 힘입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1995년 동우장학회로 출범해 2009년 동국장학회로 개편했으며 모교 발전과 불교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탱크와 해군의 군함, 공군의 전투기 부품 등 전쟁 무기를 녹여 지난 4월 불사 원만 회양을 이룩한 계룡대 홍제사 본존불. BTN 불교TV가 홍제사 본존불 불사 일대기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담아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대한민국 21세기 호국불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담긴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특집 다큐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전쟁의 업을 녹여 평화를 발원하다입니다. 전쟁 무기를 땅속에 묻고 그 자리에 무장사라는 절을 세운 삼국유사 태종 무열왕 이야기에서 불사의 영감을 받은 조교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단지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홍제사 본존불 불사의 원만 회향을 이끌었습니다. 불사 과정에서 홍제사의 본래 창건 목적인 호국불교 총본산으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전국 전후반 각지에 포진된 군승 전원의 결집을 이뤄내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6: 1700도의 용광로에 무기의 샘물이 녹아들던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조 작업이 아니었고 전쟁의 업이 소멸하고 자비의 원력이 피어오르는 살아있는 순간이었습니다.
5: 홍제사 주지로서 불사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신도들을 결집해 100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 불사 원만 성취기도를 봉행한 원경스님. 성인 남성 두 명의 키를 넘길 정도 길이의 연기문을 작성해 불사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불상을 모시는 일을 넘어 호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기치와 수행력을 견고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7: 연기문을 딱 펼쳐보는데 빛이 거기서 탁 나오는 것 같다 그럴까요? 눈물이 갑자기 나서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기적처럼 마음과 마음이 점점 전해지더니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5: 뜻하지 않은 화마로 작업실은 물론 조성 중이던 홍제사 부처님을 잃었지만 총본산 부처님을 모신다는 자부심으로 다시 제작에 착수한 불모 서칠규 작가. 최초 흙으로 부처님을 빚어 주조틀을 만들어 쇳물을 붓고 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 다듬는 장인의 모든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손길, 한 줄의 주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마음으로 본존불과 더불어 천 개의 원불도 직접 완성했습니다.
8: 되게 좀 와일드합니다. 그 주변에

0: 온도 그리고 샘물이 흘러내릴 때의 어떤 그 색감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오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21세기 호국불교의 역사를 품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성보로 당당하게 빛난 호국불교 총본산 홍제사 본존불. BTN 특집 다큐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전쟁의 업을 녹여 평화를 발원하다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오후 4시, 29일 낮 12시 총 3번 방영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한반도 평화와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가 어제 속초 청소년 수련관에서 입학식을 열고 교육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 인증 과정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가치와 미래 비전, 북한의 전쟁 인식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교육을 받은 뒤 오는 27일에는 고성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을 방문하는 현장 순례를 통해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평화를 염원하는 스님과 제가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산연등회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570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4일 부산 광안동에서 사무총장 석산스님과 각 종단 사찰 실무자들 4부대 중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가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행된 부산연등회의 성과와 개선점 공유를 통해 내년에 진행될 연등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무총장 석산스님은 올해 부산연등회는 각 사찰과 단체 실무자들의 노고 덕분에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며 불교 문화 전파와 포교 활동에 매진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등회 발전에 기여한 해운대 자비선원의 최우수상을 우수 개인에게 아이디어상을 수여했으며 지난 30여 년간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사하는 부산불교연합회 주재형 국장과 서보인 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를 담은 불교의 대표 경전 금강경이 선명한 현대적 불화로 피어났습니다. 전통의 장엄함에 과감한 현대적 색채를 더해 그림 자체를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완성해낸 전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이지수 기자가 관람했습니다.
3: 법문을 듣는 제자들 위로 내리는 꽃비. 천녀들은 노래하고 상상의 새 가릉빈가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춥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법한 후 환희심이 가득 찼던 순간을 담은 장혜경 작가의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금강경 설법 후 꽃비가 내렸다는 전승에서 영감받아 진리를 마주하고 기뻐하는 사부대중의 모습을 친근한 표정으로 담았습니다.
4: 기원정사의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불자들의 그 마음이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해져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그 느끼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 집착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설하는 불교의 대표 경전인 금강경. 작가는 금강경을 주제로 한 불화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생동감 넘치는 화풍으로 경전 속 세계를 펼쳐보였습니다. 부릅뜬 눈과 과장된 근육을 가진 팔금강들은 해학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붉고 푸른 바탕 위 화려한 금선으로 그려진 보살상들은 장엄하면서도 따뜻한 생동감을 전합니다. 과거 해외 수도원 벽화가 현대 재료로 보수되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던 장 작가. 전통 재료만 고집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비단이 아크릴 물감으로 화사한 색채를 극대화했습니다.
4: 그 아크릴로 보수를 해도 괜찮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why no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도 근체도 사용을 하지만 아크릴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해서 채도와 명도를 이제 높였던 작품이거든요.
3: 전시장 한편에는 유튜버 선율지기가 장 작가의 그림에서 영감받아 제작한 영상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관람객들은 시각과 청각으로 전시장 가득 울려 퍼지는 금강경의 세계에 함께 공명하게 됩니다. 작가는 수많은 금은보화보다 사국의 구절을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뜻을 받들어 작은 북 끝으로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4: 행복한 시간이자 또 수행이자 산매

0: 하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수행의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그 저의 이제 그림은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글을 넘어 화려하고 친근한 그림으로 피어난 부처님 지혜. 장혜경 작가의 개인전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오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마이산탑사 감룡장학회 이사장 진성스님이 진한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감룡장학회 마이산탑사 신도회 사단법인 붓다 임원들은 지난 24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전충성 군수에게 장학금 1,000만 원과 저금통 8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후원을 약정한 감룡장학회 이사장 진성스님은 1년 동안 정성껏 모은 동전 저금통은 지역 교육 발전을 바라는 탑사 4부대 중에 작은 정성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자비의 손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춘성 군수도 이감룡 거사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탑사에서 기탁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훌륭한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 네거티브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소식,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사찰과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한양선과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18곳 주지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총무원장 진호 스님의 지난 4년 종무행정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백운당 지흥대강백의 6주기 달해제를 하루 앞둔 6월 11일 저녁, 담양 용흥사 인근에서 회동한 18개 본사 주지 스님들은 진우 스님의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한국불교 박람회가 청년 세대의 활기찬 장이 되고 연등회가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쉽고 간단한 명상법이 K명상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아울러 사찰 관람료 문제와 전기료 지원 등 종단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며 큰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아가 오는 9월 다가올 총무원장 선거가 새로운 불교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장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내는 선거 과정의 네거티브와 저열한 비방 행위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양의 수도 성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관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조선의 수도 방어체계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조계종 역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등재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종교 공동체의 역할 반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양의 수도 성곽은 숙종대 축성 당시 순군이 동원되는 등 불교계와 인연이 깊지만 세계유산 지정 시 뒤따를 보존 규제로 불사와 신행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교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의 관점에서도 성곽만 남고 공동체의 기억이 배제된다면 가치가 설명되기 어려우며 정작 영향을 감당해야 하는 사찰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불교계는 모두에게 환영받기 위해 국가유산청, 지자체, 사찰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교활동과 유산 보존의 조화를 모색하며 지혜를 모아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교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시를 감상하며 일상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6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5: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6: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5: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1: 초심 잃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0: 고마워. 나도.
2: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3: 자, 하나 둘 셋.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0: 1번 하겠습니다.
3: 연애요?
2: 연애?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학님의 지도법사 장한입니다. 청량사에서 전심법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보기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복사물이 있죠. 그래 보면은 시가 있습니다. 시를 먼저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에 서서, 천상이라는 게네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에 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상에 서서 박재준. 산다는 것은 흐르는 것이다. 흐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흐르는 것은 듣는 것이다. 흐르는 것은 느끼는 것이다. 흐름이 계곡을 흐르듯 목숨이 흐름되어 우리들의 살을 흐르는 것이다. 우리들의 뼈를 흐르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흐름이 계곡을 흐르듯 목숨이 흐름되어 우리들의 살을 노래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뼈를 우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그것을 눈여겨 바라보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그러는 것이다. 우리들이 계곡을 가잖아요. 계곡에 가면은 물이 흐르죠. 그 물을 흐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색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산다는 것은 흐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죠. 바위가 있으면은 비껴가고, 웅덩이가 있으면은 채우고 넘어가고. 그래서 흘러갈 때 막힌다 해서 우리 인간 같으면은 짜증내고 왜내 앞길을 막아 이렇게 하겠지만 물은 그렇지 않냐고 비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뭐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간다? 바다까지 되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흘러간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바라지만은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기도 하지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질 않죠. 자연이 어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물이 흘러가는 것도 바위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맞이하면서도 그냥 맞이해가지고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과정이 겪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를 더 성숙시키고 인격적으로 완성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불평, 불만을 가질 게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갖다 성숙시켜주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그런 고난,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내가 특히 뭐가 걸렸을 때 원하지 않는 병이 걸렸을 때 원망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이런 병이 걸릴 행동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하기 전에 왜 나는 이러한 병이, 이러한 고난이, 어려움이 왜 닥쳤을까? 뭘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갖다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누구를? 나 자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 자세로 생활을 했는가? 또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했는가? 를 생각해보는 어떤 기회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누구 때문에 아니면 사회 때문에, 아니면 나라 때문에 하고, 모든 것을 바깥으로 돌린다고 자기 내면을 갖다 살필 줄은 몰라요. 나에게 닥치는 것은 무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한 단계 성숙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이거든. 그게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뺏었다? 다른 타인이 뺏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외면해버리고 버려버림을 해가지고 나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더 현명해지라고 가르침을 내리는데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에게 닥치는 모든 힘든 과정, 어려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졌지? 왜 이런 환경이 내가 맞닥뜨리게 됐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서 감사한 마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성숙된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그것이 뭐든 참 불자가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저 책은 바로 전심보배입니다. 전심. 전이라는 것은 전할 전, 마음, 심, 법자에다가 중요한 요자입니다. 그래, 전심보배랍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전심보배인데요. 저 책을 해석을 하게 되면 마음을 전하는 행위의 요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심보배는 배우라는 분이 이제 편집을 하셨는데, 배우라는 관찰사라고 그럽니다. 요사이를 말하면 시장 정도랄까요? 그런 분이었고, 본인이 항벽이라는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는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갖다는 기록한 의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어짜에다 기록할 녹자, 의록을 갖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부 다 제가 불자잖아요. 제가 불자가 질문을 하고 황벽 스님께서 대답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질문이다? 배우라는 분께서 질문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질문하고 누구다? 황벽 스님이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마음 하나가 중생도 되고 부처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전부 잘 알고 있다시피 형체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 무엇입니까 하면은 마음 어디 있지 찾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형체가 없는 것인데 뭐라고 했다? 전심했잖아요.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있죠.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이건 이심전심을 많이 쓰죠. 마음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물건이라면 우리가 건네주고 받고 할 수가 있는데, 형상이 있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형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게 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기면은 중국의 고전에 보면은 사서가 있습니다. 사서 중에 하나가 대학이 있거든요. 대학을 저술한 공자의 제자, 증자가 자기 제자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 이름이 공명선입니다. 공명선. 공명선이 증자에게 글을 배우는데 3년 동안 글을 읽지 않자 증자가 말했습니다. 선이여, 그대가 나의 문화에 있는 지 3년이지만은 글을 배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공명선이 대답합니다. 어찌 감히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스승님께서는 집에 어른이 계실 때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른을 대하는 스승님의 태도를 배우고자 했으나 아직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손님을 대하실 때 겸손하고 신중하셨고 단 한 번도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친구를 대하는 스승님의 태도를 배우고자 했으나 아직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조정의 일을 하실 때에 아랫사람을 엄하게 다스리나 단 한 번도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스승의 태도를 배우고자 했으나 아직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증자가 자리에 일어나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뭐라니? 나는 오로지 책 읽는 데만 열중했구나. 내가 그대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함께 공명선이라는 제자가 증자라는 스승에게 배우고 싶은 것은 글이 아니죠.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글을 배우죠. 뭘 배워야 된다? 행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내가 왜 절을 다니느냐? 글을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죠. 올바른 행. 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 나의 행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거기 공명선이라는 분이 공자가 말씀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스승님은 과연 일상생활에 말씀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부모 역할인지 모르는 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럼 나는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는 행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가? 하고 계시죠? 알아야 되는. 우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 함께 평생을 오손도손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식장 가보면 하대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인가? 또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한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가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그래서 뭐가 꺾여 상처 입었다?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화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내가 상대가 원하는, 바라는 100%는 아니더라도 상대를 이해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숟갈 밥 먹는다 배 안 부른 것과 같이 꾸준히 쉼없이 나의 참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때 상대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고개를 갖다 끄덕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대가 고개를 끄덕거릴 때까지를 하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목표를 갖다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가 큰 겁니다. 조그만 것이면은 한 일주일, 한 100일 하면 되는데, 큰 목표를 갖다 성취, 가지고 있으면은 100일로 되리잖아요. 어쩌면 1000일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뭐 때문에 우리 순기도 볼 때 같은데, 아니면 뭐 취업할 때, 뭐 이럴 때 한 100일쯤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원하는데 설컥 합격하고 성취되기를 갖다는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결과는 바라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능 같은 거는 수험생이 더욱 노력해야 되고, 내가 어떤 큰 목표를 세웠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기 위해 하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노력이 공짜가 있느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이 저리 와서 저를 한 번 하는 게, 그게 쌓이고 해서 큰 산이 될 정도까지 하다 보면 이루지 못한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환희를 맛볼 때까지 꾸준히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증자가 공명선한테, 공명선이 우리 증자의 그 아름다운 행동, 훌륭한 행동을 보면서 배울 그런 걸 행동을 배웠잖아요. 글을 배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고, 또 사회에서는 어른이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면 직장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속한 이 장소에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늘 되새겨보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꼭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세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좋은 행위 몇 가지, 못난 행위 몇 가지 했는지를 살펴보고, 못난 행위는 왜 이런 못난 행위를 했는지 생각해보고,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런 못난 행위는 안 하기로 스스로가 다짐하고, 좋은 행위는 너 참 예쁘다야, 너 참 훌륭하다야, 너 참 잘난 사람이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런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 말씀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 저녁이 밤이기 때문에 굿나잇 하고 좋은 꿈나라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불자님들이죠.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황벽 스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벽 선사는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자주 가보지 않기 전에 복건성에서 출생했는데, 어려서 홍주 황벽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스님은 이마에 혹이 있었고 음성이 아주 우렁찼답니다. 그리고 몸이 참 건강했대요. 그리고 그런데 황벽 스님의 스승님이 누구냐 하면 백장선사랍니다. 흰백자에다가 자장자라 해가지고 백장이라는 선사입니다. 백장선사는 대중들의 생활구법인 백장청규를 저술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공양을 먹지 않는다 해서 우리 불자님들 많이 알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일일 불식이었어요.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는 이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뭐 모르는 거의 다 많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사께서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우리 노스님이 너무 힘드신데 날마다 우리 대중들하고 일하신다 힘드시니까 하루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돼가지고 일 쉬시라고 농기구를 다 감춰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다시 농기구 갖다 놓아가지고 다시 이제 일하기를 하실 수 있도록. 거기 이 백장 스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뭘 했다? 책임을 진다.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려 노력하신다. 100%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 50%라도 하려고 한다는 것, 이런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난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해서 내가 하겠다 다짐을 하고 하면은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노력 안 짓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불자님들이시고 또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TV의 청취자들이요. 나는 하루하루 밥값을 하면서 공양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여서 내가 먹는 양식의 값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나는 하루하루 내가 하는 만큼의 값을 하고 식사들 하시죠? 네. 절집에서는 공양을 갖다 한다죠. 공양을 하시죠?
1: 네. 네.
0: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못하지만은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 가슴에 뭘 붙는다?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밥값을 한다 했어. 네 그때 예 한데 그 대답은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지 못한다 하지만은 질문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어야 잘 됩니다. 그런 게 또 황벽 스님의 제라는 누가 뭐냐 유명한 임재선사가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말씀 중에 직책과 지위를 앞세우지 않을 때 당신은 참 사람입니다. 뜻에 무위진이라고 있습니다. 없을 무 지위 위자에다가 참 진짜 사람 인자에 가지고 무위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함에 보면 뭡니까? 복잡합니다. 한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금장을 해가지고 명함을 하나씩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드물지만은. 그런데 그 명함에 적힌 그 직책을 많이 지냈잖아요. 또 금장을 할 정도로의 나 자신의 인품, 인격이 빛나고 있는가, 또 그만큼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빛나야 될 것, 진정으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족과 동료들이 나의 이름을 갖다 말하면서 인품과 인격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정도로 훌륭한다고 찬탄할 수 있다면은 임재선사의 지위와 지책에 있는 진인, 참, 진짜 사람, 인자,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을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장은 안 되겠죠. 한번 나 자신은 과연 어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바깥 대상과 형상에 끄달리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과 신념을 잃지 않고 행동했을 때 당신은 참사람이냐의 뜻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를 수 고처 지을작 주인주 해가지고 수처작주라고 설립자에다가 고처 모두 개 진, 진인 했죠. 참 진짜. 그러니까 입처작주, 수처작주, 입처계진한 그런 게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주체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내 마음을 현황하는 좋은 물건이나 예쁘고 참 저 잘난 이성을 만나면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잠시라도 흔들림이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은 나의 현재 상황과 입장에서 능력이 된다면은 좋은 물건을 사고 사는 것이 당연히 형편이 되지 않는데 물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뒷날 밀려오는 것이 있죠.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오죠. 그 후회는 어찌하겠냐. 그리고 우리가 이상의 잠시 흔들리지만 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분이라면은 아무리 미남 미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어떤 모습일 때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하실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절에 왔을 때 나는 바깥에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니? 절에 왔을 때는 이 절의 불자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절집의 스님들한테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몇 번, 세 번 머리를 만져봐라. 하루에 세 번 머리 만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냥 한 번 이렇게 써도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면 되잖아요. 한 번에 세 번 만지는 거 쉬워요. 한 번에. 그런데 뭐다? 아침에는 이제 세수하면서 한번 만져볼 수 있지만은 깜빡 잊어버려요. 세 번 만진다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만질 때마다 뭐 그냥 씩 만지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만질 때마다 나는 과연 왜 스님이 되었나? 왜 출가를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너는 지금 하루하루 불자님들의 공양을 갖다 얻어먹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불자님들은 하루에 뭘 어디를 만져봐야 될까요? 예? 네? 아침에 우리가 뭐 하죠? 세수하죠. 세수할 때 여러 번 만지잖아요. 그 여러 번 말고. 예. 세수할 때 세수하면서 한번 마지막 닦으면서 얼굴 한번 자기 얼굴 만져 잘 만져보면서 오늘 하루 너는 어떤 아침을 맞이하면 좋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큰 우리가 제일 먼저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는 보일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점심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헤어질 때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는 이 내 만난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비춰줬는가 생각하세요. 저녁에 돌아오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오늘 하루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나의 참된 모습, 나의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언젠가는 하직을 하잖아요. 누가 하직? 세상을 하직하게 돼. 가족과도 해야 돼요.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모두가 헤어졌을 때 남는 건 뭐다? 상대의 마음에 나에 대한 인상입니다. 아, 우리 어머님은,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아, 그분은 나에게 꼭 훌륭한 모습을 보였고 훌륭한 말씀을 해줬고 내가 본받아야 될 행동만 하신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뭐냐 수처작주 입체개진의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양사 저 방장 백양사 방장을 지내신 고 서홍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임제사당의 사당을 본받아서 참사랑 운동을 펼치셨어요. 장자에서 참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참사람은 상대방이 모자란다고 없인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도 않았고 억지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사람은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어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람은 삶을 기뻐하거나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태어남을 기뻐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호련이 왔다가 호련이 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불자님들이시여,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이시여, 당신은 참 사람이십니까? 참 진짜에다 사람이자 진인이십니까? 네? 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나의 아름다운 성품, 나의 모습은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보여줄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가 따뜻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진실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 언어의 음파가 달라요. 그것이 진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내 언어 하나하나에 뭐 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험과 체험과 그것이 담겨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2: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1: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3: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1: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4: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 사이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5: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3: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내가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근육에 있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 종류가 10만 종류나 돼요. 그 각각의 모든 만드는 전부 다 아미노산 서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의 순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RNA예요. 그 원본은 바로 DNA가 있죠. 그래서 노화된다, 세포가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폐기체분을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불량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포들은 조금만 고장이 나도 곧장 소각장을 보내갖고 그 재료를 다시 쓰는 거예요. 요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벨상이 나와요. 이게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그렇다. 요때 이제 먼저 이게 mRNA 이빨 세 개를 갖고, 자, 이빨을 먼저 보세요. 요쪽에 볼게요. 요거에 세 개.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거에 A, 아데닌, 아데닌, 구아닌이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요쪽을 읽어야 돼요. 아데닌, 아데닌. 그럼 쭉 가서 아데닌,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이잖아요. 요 구아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바로 이쪽에 보면 니신이 있잖아, 니신. 그래서 요거 보면 니신이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요거만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착착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거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요렇게 쭉 있는 요 세 개를 아미노산 하나로 바꾼다.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노벨상이 나올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부위는 유전자인데, 이 부위를 부르는 게 뭐냐면, 액션이라 불러요. 액션. 요 부위. 이 부위는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이 부위를 뭐냐면, 인트론. 이게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만 솎아내야 돼요. 솎아내야 돼요. 어떻게? 요 부위만 불러내야 돼요. 요 부위만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쫙 해서 요 부위들만 이렇게 모아요. 그 이 부위는 이 부위, 그래서 요 부위를 없앤 부위를 해갖고 요쪽에 요걸로 옮겨야 돼요. 요거는 요렇게 요것으로 왔고 요거는 요것으로 왔고 이렇게 옮겨갖고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래요. 자, 이 과정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 속에 노벨상이 몇 개나 들어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다 되면, 요렇게 된 요걸,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액션끼리만, 요걸 전부 다 액션이죠. 그래서 액션 1번, 2번, 3번 번호를 붙여요. 요렇게 다 모아갖고, 요거 모자를 딱 씌우고, 꼬리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요걸 부르면 바로 이걸 mRNA라 불러요. 됐죠?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mRNA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mRNA가 지금 어디로 왔냐면 요 구멍을 타고 빠져나옵니다. 오이,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거 있잖아요. 됐죠? mRNA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빠져나오는데, 그 다음 뭐냐면, 요 아미노산, 요게 지금 아미노산입니다. 요게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 보세요. 요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거 한 10개가 넘잖아요. 쫙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싣고 와야 돼요. 아미노산이 되냐면 여기 있어요. 요거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싣느냐 하면 야가 싣어가요. 야가 tRNA예요. 그럼 이 tRNA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이, 요거 있죠. 바로 보시면 요 tRNA. 그래서 tRNA는 폴리머라이즈 3가 요렇게만 카피를 했는데 요걸, 그럼 요걸 그대로 하면 요렇게 생겼죠. 야도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야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기를 띄어요. 그러면서 이게 요런 식으로 여러분 철사가 이렇게 휘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런 모양을 가져요. 이렇게 막 갔는데 요 좀 복잡하죠. 그러면 이빨이 몇 개냐 하면 200개도 넘어요. 200개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꺾어요. 꺾어. 철사를 요렇게 꺾는다 생각하면 돼요. 요런 모양을 네이크로바 같은 모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 화살표 요걸 톡 잘라내면 요거에서 요 모양이 나와요. 요게 바로 tRNA예요. tRNA 여기서 만들어지면 이 핵 속에 만들어져 갖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이제 트럭이 되는 거예요. 트럭. 뭘 실는다? 아미노산을 실는 트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실느냐 하면 요거다가 요 진칸이요. 아미노산을 실는 진칸이고 트럭에
그 무슨 아미노산을 실을까는 요거 이빨이 세 개 있잖아요. 이빨이 세 개. 요거 서열. 요게 지정을 해줘요. 요게 지정을 해주는데 아미노산을 지정해줘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 세 개 지정해주는 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에 만약에 UAC가 나오면 우라실, 아데닌, 시토신이 나오면 요거에 해당되는 게 메치오닌이 요게 요 이빨 세 개면 시작하라는 말이거든요. UAC가 어디 있어요? 요거. A, U, 요거입니다. 시작 메치오닌, 스타트예요. 이게 메치오닌이에요. 그럼 요거 딱 오면 요거 딱 결합을 해요. 요서부터 이제 쭉 해갖고 이런 방향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뭘? 요걸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씩 읽어갖고 각각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 쫙 수색해갖고 바꿔 나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정도? 많게는 실제로 아미노산 서열이 만 개도 넘는 게 있습니다. 좀 드문 경우. 보통은 수백 개, 좀 큰 거는 수천 개까지 있습니다. 그걸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100개 있는 단백질 같으면 이게 100번 와야 돼요, 이렇게. 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와갖고 요거 박히는 거예요, 요거.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이 중화효소가 원, 투, 쓰리, 요도 투,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한네 개쯤 되느냐? 이어서 만들어지는 야들을 전부 다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야들이 일반적으로 통칭으로 야들 이름이 바로 RNA라는 거예요. RNA 속에 m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rRNA.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마다 머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2. 자, 이게 3.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이게 1, 2, 3가 있습니다. 됐죠? 머신들이 다 다른데, 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왜 M이라고 생각하면 메신저. 메신저. T는 트랜스퍼. 트랜스퍼. R은 리보솜. R은 여기 중요합니다. 리보솜. 개수는 야가 가장 많아요. 됐죠? 그러면 단백질 만드는 과정에는 단백질을 만들 때이세 개의 RNA가 다 협연을 해야 돼요. 협동해야 돼요. 하나 갖고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가지 역할이 뭐냐면 바로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어요. tRNA는 뭐냐면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온다. 어디로 가져오느냐 하면 바로 만드는 머신.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 만드는 머신이 바로 뭐냐 하면 요거. 됐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여기로 갖고 와야 돼요. 누가? 야가 갖고 와야 돼요. 여기까지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갖고 와요 바퀴입니다, 요 안으로. 네. 그래서 요게 바로 유전 정보예요. 유전 정보고, 이게 바로 mRNA.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오는 게 tRNA. 그 다음에 이 속에 박혀 있는 RNA가 rRNA. 자,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이세 가지 협동 작업으로 이 공장이 뭐냐면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단백질의 종류가 몇 종류냐? 10만 종류도 넘는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요 만드는 시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이 유전 정보. 자, 그러면 내가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그 다음에 뭐야? 그 근육에 있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 종류가 10만 종류나 돼요. 그 각각의 모든 만드는 전부 다 아미노산 서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의 순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RNA예요. 그 원본은 바로 DNA가 있죠. 그 DNA에서 mRNA를 갖고 요게 바로 있는데 요 액션이란 부위. 자, 1번, 2번 했죠. 이게 많게는 10번, 20번까지 나가요. 그러면 요 부위만 바로 따로 떼내야 돼요. 요 부위, 인트론 요 부위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그래서 스플라이싱 하기 전에는 프리 mRNA라 불러요. 스플라이싱 하고 나면 바로 요게 바로 RNA예요. 요게 바로 무슨 RNA? mRNA예요. 이게 완제품이요. 완제품을 다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자를 씌워줘야 돼요. 여기 캡, 모자를 씌우고, 그 다음 꼬리도 만들어줘야 돼요. 요 폴리 A라는, 요 아데닌을 한 200개 정도 갖다 붙여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게 정품이에요, 정품. 정품이 다 되기까지는 상포가 완전히 흠이 없고 완전히 다 만들어진까지는 일로 못 빠져나가요. 요거에 검문소에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검문소 굉장히 핵구멍인데 요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모자를 딱 씌우고 꼬리를 달고 이제 정품이 돼서 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 이제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쭉 연결해 줘야 되는 연결하는 머신이 리보솜이에요. 요거 두 개. 그럼 이 리보솜은 어떻게 만드는가? 짠! 리보솜 어떻게 보세요? 리보솜을 만드는 것도 여기서 만들어요. 바로 폴리메라제 1이 만들어져요. 요것도 DNA죠. 그 DNA 요 속에 리보솜을 만드는 정보가 요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는 요 부위를 요렇게 전사를 해요. 폴리메라제 1이.
전사를 하면 이게 이제 원본이 프리 알 안에 원본이 됐잖아요. 이 프리란 말이 항상 붙습니다. 이게 완제품이 아니란 말이요. 가공을 엄청 해야 된다는 말이요. 자, 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노벨상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일단 이게 크기가 얼마냐면 45S라고 나옵니다. 이 S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어떻게 원심 분리기를 돌려요. 엄하게 빠른 원심 분리기.

여기서 잘라내요. 잘라내면 41S가 돼요. 오케이? 41S가 된 걸 이제 크게 두 토막을 탁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18S, 하나는 28S, 5.8S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이거 다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로 생물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를 들게요. 지금 요거에,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진핵세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앞에 내가 써요. 진핵이다, 원핵이다 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제 드릴게요. 근데 원핵세포에서는 내가 빨간 거 찍어줄게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원핵세포에서는 18S가 아니고 16S예요. 그런데 바로 미국에 있는 어떤 분자세포 생물학자가 이 16S를 측정했어요. 누구한테? 어디서? 박테리아. 박테리아 수백 종류에 대해서 16S를 측정해봤더니 박테리아 개보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박테리아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가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983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바로 뭘 연구했느냐 하면 요거 있는 16S를, 요거는 지금 안 그려놨잖아요. 이건 왜냐면 진핵세포니까 원핵세포. 이 원핵세포가 바로 박테리아잖아요. 박테리아의 16S를 연구를 해갖고 인류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바로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 바로 1983년도에 노벨상 받은 이론이 뭐냐 하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생명체는 바로 이해하겠죠? 바로 고세균, 그 다음에 진정세균,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 그 다음 진핵세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사실은 바로 16S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네, 내가 쓰는 책에 이걸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후 이제 우리가 세포는 원핵세포, 진핵세포를 나누고 모든 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요 16에서 요 rRNA의 한 집합을 연구를 해갖고 박테리아에 대해서 해갖고 이 분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단계돼요. 그러면 자, 이건 어쨌든 뭐냐면 rRNA잖아요. RNA예요, 이게. RNA예요. 그리고 요 RNA를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막을 내갖고 그 토막을 왜 내느냐 하면 바로 이 오뚜기를 만들기 위해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게 바로 리보솜. 이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이 리보솜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게 rRNA예요. 그리고 점들이 뭐냐 하면 요 점들이 단백질이에요. 이건 또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 단백질은 이쪽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네, 세포질에서 공급해줍니다. 조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오뚜기를 두 개를, 큰 오뚜기, 작은 오뚜기를, 큰 오뚜기, 작은 오뚜기를 만들어갖고 야들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mRNA, 이쪽에서는 rRNA, 자, 마지막으로 tRNA는 폴리마라이즈 3가 만들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왔죠? 나와갖고 이렇게 이제 잘라갖고 이렇게 정품 만들어갖고 빠져나와요. 무조건 정품이 돼야 빠져나와요. 세포질로. 빠져나오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다시 이걸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 아미노산, 그래서 이 아미노산 AA1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쭉, 아미노산 2 쭉쭉쭉 할 때마다 이쪽에 세 개씩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mRNA잖아요. 이 mRNA 원본은 어디 있어요? 바로 DNA죠. DNA에서 mRNA로 바뀌어갖고 아미노산 서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 DNA가 만약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모든 부위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백질로 바뀌는 요 영역들을 따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안걸 인트론, 단백질로 바뀌는 부위를 액션. 그래서 여기서는 액션만, 전적으로 액션만 모으는 거예요. 액션만 모으는데, 그래서 요 과정을 뭐라 하냐면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노벨상 받았습니다. 자, 요거 있죠. 스플라이싱. 예. 자,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연결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나 지금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폴리머라이저 원마스 써요. 원마스 갖고 프리 RRNA 45S 만들어져 갖고 요걸 쪼갭니다. 그러니까네 RRNA를 쪼개 갖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여 보세요. 단백질이 요 들어 점찍은 단백질이 50개쯤 돼요. 많아요. 이 단백질이 순환되는 거예요. 세포질에서 이렇게 돌아 갖고 요 철사 조각 같은 거 하고 RNA 하고 결합을 해 갖고 요렇게 오뚜기를 만들어요. 그 요 오뚜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거의 야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다가 바로 mRNA가 이렇게 있으면 예. 슉 하고 야가 톡 앉아요, 이렇게. 그럼 야도 이렇게 해서 갖다 이렇게 붙어 줘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몇 개씩, 세 개씩. 요 세 개. 이게 바로 뭐냐면 mRNA. 요 오뚜기를 부른 이름이 리보솜. 네. 요 가장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오케이? 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싶어도 이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는 과정이니까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쪽을 보시면 자. 요것도 바로 이제 이게죠. 요게 이제 DNA잖아요. DNA가 이게 뭐냐면 실패 관계체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히스톤 단백질이요. 이게 어떻게 되었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조각입니다. 이게 피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두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DNA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히스톤. 이게 히스톤 단백질이고 이게 DNA예요. 됐죠?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부위에 이제 요 부위가 뭐냐면 DNA인데 바로 rRNA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요거 단계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 있는 정보를 요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렇게 바뀌어지는 걸 바로 전사라 불러요. 트랜스크립션.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됐죠? 예. 그래서 요렇게 빠져나왔죠? 그러면 야가 요렇게 왔죠? 그쪽에 프리 mRNA인 거예요. 그러면 요걸 스플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스플라이싱이 뭐냐면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액션 1, 만약 액션 뭐 9 이러면 야들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서 오직 액션만 돼 있는 걸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mRNA가 되죠. 그래서 야들이 요 상태에서 요렇게 빠져나와갖고 지금 요거 요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이게 1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 이건 어디서 만들어주느냐 하면 중화효소 1에서 만들어져요. 1에서 요게 바로 45S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프리 RRNA. 그 다음에 R을 톡 잘라요. 잘라가 두 개로 나눠요. 이게 18S. 그 다음에 28S.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5.8S.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8S인 경우는 요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진핵세포. 그 다음에 16S인 경우는 박테리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일단, 이건 진핵세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야들이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와가 여기서 떠들어 다니다 야들이 이렇게 휙 하고 일로 가서 갖다 붙는 거예요. 됐죠? 예. 그리고 야들이 재봉틀처럼 이동을 해요. 쫀쫀쫀 이동하면서 세 개석, mRNA. mRNA 세 개씩 읽어갖고 돼지꼬리처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거예요. 돼지꼬리, 아미노산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연결이 다 톡 하고 끊어지면 요게 신생 단백질이에요. 갓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단백질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미노산이 쫙 이렇게 있답시다. 막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거 혼자 갖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걸 뭐라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를 불러요. 폴리펩타이드를 부르는데 야들이 여기 이렇게 전기를 떼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기를 떼갖고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요. 뭐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 과정에 여기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돼요. 이걸 바로 알파 헬릭스. 이걸 베타 시트라 불러요. 병풍. 예.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

알죠,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을 때는 이 베타시트가 많이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이나 이런 걸 다 공부하시고 싶으면 이 과정을 완전히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들이 덩어리지는 거예요. 덩어리가 져갖고 이 덩어리가 네 개를 만약에 덩어리 졌다 합시다. 이 네 개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파1, 뭐 베타1, 알파2, 베타2 이런 덩어리가 돼갖고 야들이 어떤 것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적혈구가 되는 거예요. 적혈구의 부피의 거의 90%가 이 단백질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야들이 이렇게 덩어리 네 개 져갖고 요 코아에 철 이가가 있는 거예요. 이 철 이가에 산소 분자가 결합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헤모글로빈이라 불러요. 자, 한건 예를 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번역 완료된 단백질. 번역 완료된 단백질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서브 유닛도. 요 서브 유닛도가 요런 것들이요. 지금 요런 것들이 서브 유닛들을 만들면 거기다가 인산을 결합하고 당사슬 결합하고 하는 거예요. 이 당사슬 결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A형, O형, B형 다 아시죠? 그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갖고 이 당사슬을 붙이는 과정에서 레벨이 A형이다, O형이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알면 뭐 혈액형부터 우리 인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을 나르는 거는 중합에서 처리해갖고 tRNA가 해서 털이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실을 나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mRNA가 세포질에 뱀처럼, 바다 뱀처럼 떠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바로 조면소포처에 이렇게 딱 붙어요. 붙어갖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처럼, 변기에다 볼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백질을 여기다 톡 떨어져, 만들어가 여기 톡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야들은 어디에 있냐면 쭉쭉 이렇게 쭉 해갖고 마지막으로는 세포 바깥으로 방출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게 사실은 이걸 기하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세포 바깥입니다. 세포 외입니다. 세포 외부입니다. 이게 이 내부가 있지만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 공간 속은 외부 바깥하고 이 바깥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표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어디로 가야라는 주소가 있어요. 예, 이 화물이라면 주소가 있어갖고 미토콘드리아, 포시엄, 염록체, 핵으로 가는 주소가 있을 때는 세포질에서 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단백질이 핵으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제 수명이 다 하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소각장으로 보내야 돼요, 단백질이. 그다음 불량품이 있어요. 불량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일하면 단백질 접히는 게 불량품이 많으면 한 30% 정도 불량품이 생겨요. 이 불량품은 10만 종류 중에 30%도 어마어마한 숫자도 불량품은 즉시 폐기 처분해야 돼요. 소각장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소각장이요. 이게 프로테아줌의 소각장. 이걸 발견해가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것도 노벨상입니다. 프로테인을 보내는데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이 소각하고 나면 전부 다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분해해버려요. 이 아미노산을 다시 사용하는 거야. 그래, 빨리 폐기 처분해야 돼요. 안 좋은 거는. 그래서 노화된다. 세포가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폐기 처분을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불량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포들은 조금만 고장이 나도 곧장 소각장을 보내갖고 그 재료를 다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DNA가, 자,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다 합시다. 이 세포의 핵에 DNA가 어떤 식으로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DNA가 이게 이제 바로 염색체죠. 염색체. 예. 염색체가 있다면 우리 세포 속에, 이게 몇 개 있나 하면 이렇게 쌍으로 있는 요 쌍이 몇 개냐면 23개 쌍입니다. 마지막 쌍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렇

요렇게 돼 있으면 x 요게 y이고 y 염색치고 x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xx가 돼요. 그럼 이거는 여자가 되고 이건 남자가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거 23쌍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그러면 23쌍이니까 낱개로 46개 있어요. 46개 있으면 요걸 딱 자르는 요렇게 된게몇 개냐? 46개 있고 이 46개가 또이 풀어보면 지금 풀어보면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풀어보면 자 요걸 주는데 요게 궁극적으로 요게 DNA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게 있고 이게 몇 개냐? 이게 몇 개냐? 이쪽에 60 대략 62억 개 BP. 예, 요걸 BP란 말은 뭐냐면 베이스 페어 쌍이란 말입니다. 쌍이란 말이 뭐냐면 요거 요렇게 요게 만약에 시토신 같으면 요게 구아닌 와야 되죠. 요게 티민 같으면 아데닌 나오죠. 요런 게몇 개냐? 우리 인간한테는 이게 몇 개냐 하면 62억 개 있다. 62억 개. 62억 개. 쌍. 예. 베이스 페어. 무슨 쌍이냐? 이게 베이스. 요게 아데닌. 요게 티민 같으면 요걸 부른 이름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가 페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페어가 몇 개냐? 이게 몇 개냐? 62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62억 개가 있는데 이게 몇 개냐 하면 46개가 있으니까 대략 1억 개 오다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에. 됐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패에 관계 있어요. 예, 이게 실이라면 DNA 실이라면 이게 실패예요. 이 실패에 관계 있는데 이 실패가 바로 야예요. 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2, H3, 그다음에 H1, sorry, H3, H4, H2A, H2B라는 몇 개냐면 네 개. 요네 개가 여기 뭐냐면 H3, H2A, H2B, H4. 요게 H1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개 있느냐? 실패가 몇개 있느냐? 실을 갚는 실패가 몇개 있느냐 하면 그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사이가 몇 개냐 하면 아데닌과 요게 몇냐면 이빨이 200개 정도입니다. 베이스 페어가. 그러면 64개 나누기 200개. 200개 베이스 페어로 나누면 그 200개당 있으니까네. 이게 몇 개냐 하면 대략 3천만 개. 3천만 개. 뭐가? 야가 우리 세포 속에 야가 3천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3천만 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천만 개 정도 있어요. 오케이. 3천만 개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요걸 다 푸는 이야기들이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게 바로 동물 세포입니다. 자, 요걸 막. 자, 요 동물 세포가 어떻게 됐냐면 자, 요쪽에 보시면 핵 속에 DNA가 요 DNA는 자,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미토콘드리아.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요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요 기질에서 있는 것이 뭐냐면, 이 TCA 사이클. 됐죠? 예. 그 다음에 요거 AT 합성 요소.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노벨상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시토질. 세포질. 세포질은 우리 오랫동안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해당작용. 해당작용.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잘 해놨습니다. 요거 세포막이 있잖아요. 요 모든 막이 있어요. 요 막. 이 모든 막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 막을 다 확대해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를 확대해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속에 있는 요 점들이 바로 리보솜. 리보솜 해갖고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골기체를 통해 갖고 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예.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걸 거의 뭐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다 해갖고 상세하게 다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 이 전체 그림을 쫙 하고 세부적으로 딱 들어가면 예, 세포가 무엇인지 확 들어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Yeah. 박테리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 다 40억 년 전부터 지구가 45억 년 됐잖아요.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지나서 바다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륙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고 한 4억 년 지났을 때 최초의 박테리아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산소혁명, 산소혁명이라 부릅니다.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산소혁명기라 부릅니다. 20억 년 전을. 그걸 1차 산소혁명기라 부릅니다. 그레이트 옥시전 이벤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지구 초기부터 대기에 산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억 년 전에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때 얼마? 1% 정도 축적돼서 바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전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생경경하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재물공덕백군불겁이 천만억군내지 산섭이여소 불능급수불의 약선남자선여여오말사

작은 선이라 가벼이 여겨 복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가득 찬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은 환상과 같으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선업을 닦는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또 멀리서 대전시 동구에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아주 그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좀 많아요, 양이. 예, 이거 언제 다 읽나? 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광우스님이 진행하시는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BTN 소나무를 접하게 되어 광우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법문을 듣고 나서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녁 시간이면 핸드폰으로 소나무를 1회부터 118회까지 보고 또 보고 해서 3번이나 다시 보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우 스님의 열린 법회 운명을 바꾸는 법도 2번 보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고 고향은 대전인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아침을 드시고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분들 다 만나보시고 나서 집에 오셔서 거실에 요를 깔고 누워계신 것을 엄마가 보시고 아버지한테 왜 거기에 그렇게 누워계시냐고 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갈 때가 되어서 갈 준비하는 거라고 하시고, 그 후로 3일 후에 방에서 누우셔서 서쪽을 향해서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에 나는 저녁에 자다가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정말로 밤에 주무시다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BTN 방송 새벽 예불과 사시불공과 저녁 예불이 나오는 시간이면 TV를 틀어놓으시고 예불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관세음보살 염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는 스님들만이 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절에 가게 되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몇 번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라곤 언젠가 절에 가서 오천배를 했는데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절만 했는데 저는 오천배 하는데 이틀 반이 걸리더라고요. 오천배 하고 나서 무릎 관절이 아파서 며칠간 고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절에서 스님이 저보고 우리말 천지파량 신주경과 광명진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양치하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나서 앉아서 합장삼배하고 나서 소리를 내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고 삼귀의를 하고 나서 우리말 천지파령 신주경을 삼독을 하고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하고 염주 하나를 돌리고 하는 식으로 천주를 돌리며 광명진원을 1000번 독송하는 식으로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도 못한 비단보다 곱고 아주 하얀 옷에서 아주 하얀 광이 나는 옷을 입은 아주 예쁘게 생기고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나서 너의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깨고 나서 며칠 동안 무슨 이런 꿈이 있나 이 꿈이 무슨 꿈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그분이 백이 관음보살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자다가 또 꿈을 꾸었는데 피 색깔의 빨간 그림자가 저의 몸의 5배 정도는 큰 듯한 그림자가 제 몸에서 빠져나와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제 바로 옆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웠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광우 스님, 그 꿈이 무슨 꿈인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 날 낮에 보니 왼쪽 겨드랑이 밑에 주먹 크기의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피 색깔의 그 그림자는 무엇인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8년 동안 풀리지 않던 저의 사업이 조금씩 풀리는 듯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기도를 하다가 천수경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다른 때에 읽던 천수경의 느낌과 달리 가슴에 뭔가가 와닿는 느낌을 받고 그 후로부터는 기도를 할 때에 기도 방법을 바꿔서 천수경 1독, 우리말 파량경 3독, 광명진원 1000번 독송하는데 바쁜 시간을 나누어서 하느라고 아침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천수경을 1독, 우리말 천지파량 신주경 2독을 하고 저녁에 우리말 천지파량 신주경 천지신주 파량경 1독, 광명진원을 1000번 독송을 하는데요. 이때도 목욕을 하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천수경 독경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에 가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3번,

0: 씨박 참회 부분에서는 씨박 참회 세 번 하고 나무 삼한다 못다난 남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도 개인 사업을 하는지라 밖에서 손님을 만나더라도 저녁 9시쯤 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손님과 사업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나 바쁘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헤어지게 되고 저녁에 볼 일이 생기면 다음 날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저의 사무실에 천지 신주 팔양경 원문을 틀어놓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소리를 작게 줄이고 하면서요. 그리고 가끔 방생도 하곤 합니다. 광우스님 기도를 하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생활하면서 천수경의 씨박참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약 25년 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던 낭습이 사라졌고요. 약 8년 정도 달고 살아온 전립선 비대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잔병은 기도를 하면 낫게 되는 걸 느낍니다. 스님, 한 보름 정도 전쯤부터 아침에 천수경 1독하고 우리말 팔양경을 2독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몸이 녹초가 되는 정도는 꼼짝할 기운이 없을 정도인데 기도 중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거룩하신 광호스님,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해서 소나무 프로가 오래오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광호스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2018년 7월 6일 송암흑의 올림.
1: 어떻게 편지 내용이 참 좋죠?
2: 네. 예.
1: 그래서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고 나서 내용이 너무 좋으시길래 아유 거사님 괜찮다면 지금 전화로 해주신 얘기 제가 소나무 법문 때 제가 조금 응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먹겠습니다. 뭐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아 예 그러십시오 하시고 아까 편지 내용에 나왔지만 자세하게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당신이 이제 노파심의 편지에다 자세히 써서 보내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서 놀란 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 다 만나서 인사하고 나 이제 갈 준비한다 하고 방에 이불 펴놓고 이제 3일 후에 서쪽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평소에 관세음보살 염불을 많이 하셨는데 소원이 나 갈 때 자다가 편하게 가는 거다. 근데 실제로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으니 정말 호상이지 않습니까?
2: 네. 네,
1: 세상에서 제일 가는 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신 이야기. 그 이제 당신이 기도를 해가지고 첫 번째가 기도를 이제 천수경 하시고 또 천지파량 신주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네. 요새는 이제 스님들이 잘 안 하는데 과거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절에서 천수경과 함께 가장 많이 읽던 경전 중에 하나가 천지파령 신주경이란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뭐 천수경 기도하시고 천지파령 신주경 뭐 하루에 3독 정도 기도하시고 광명진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광명진언을 하루에 1000번씩 외우신다. 기도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근데 꿈에 누가 나타났다고 했죠? 하얀 옷을 입은 세상에서 처음 본 그런 광채가 나는 하얀 옷을 입은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셨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나 꿈에 나타난 그 하얀 옷을 입은 예쁜 여자가 누구였나 이렇게 지나쳤지만 나중에 소나무를 듣고 나서 그분이 누구였구나 백이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그 신기한 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 옛날 기도 영험담을 보면 옛날 천년 전부터 내려온 그 불교설화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관세음보살 불교설화에 보면 하얀 옷을 입고 많이 나타나세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보면 에이,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만든 말이겠지. 아우 뻥도 심하다.

0: 상황 보면 아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만든 우리 스님들이 만든 그런 어떤 뭐 불교사라 이야기겠지 뭐 동화 같은 이야기겠지 했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서 가피를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현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분도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제 주변에 아시는 불자분들 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하얀 옷 입으신 분을 만나서 가피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은은한 그런 어떤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뻥이 아니구나. 부처님 말씀은 버릴 게 없구나. 지장경, 관음경, 뭐 그런 뭐 약사경 그런 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거짓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극정성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분명히 가피와 영험이 있구나.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예. 나가. 나가. 예.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분께서 이제 꿈에서 너 앞으로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뭐 이런 꿈을 꾸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 기억나시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몸에 빨간 그림자가 자기보다 다섯 배나 큰 빨간 그림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고 완전 피 색깔하고 똑같은 짙은 시뻘건 그림자가 자기 몸 밖을 나가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뭐 옆구리 겨드랑이 밑에 빨간 피멍이 들어있고 그 뒤로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딱 짙은 붉은색 피 색깔 하면 딱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1: 안 좋아요.
0: 그러니까 피 색깔의 그림자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던 게 뭘 뜻하겠어요? 업장소멸이죠. 그러니까 뭐 전생에 악연이 있던 빚이 있던 어떤 영가가 내 몸에 있었는데 그 영가가 뭐 천도가 되었다거나 뭐 원혼 있죠. 원혼이 나의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장애하던 어떤 원한이 맺혔던 귀신이 몸 밖에서 이제 튕겨져 나갔거나 천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혹은 뭐 귀신 같은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좋지 못했던 내 업보, 내 업장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일이 이렇게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셨대.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 그 오랫동안 괴롭혔던 낭습이 사라졌고 그리고 약으로도 치료가 잘 안 됐던 전립선 그 질병도 치료가 되었다. 이제 웬만하면 잔병 같은 거는 기도하면 병들이 낫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쫙 펼쳐졌잖아요.
1: 네.
0: 정말 기도는 불가사의하고 이런 미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신 게 뭐 언젠가부터인가 기도를 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녹초가 된다.
1: 네.
0: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셔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5만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요. 예를 들어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5만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수능엄경이란 책이 있어요. 능엄경. 능엄경이란 경전의 뒤쪽에 보면 50변마장이라고 있거든요.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50가지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 5만 가지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데 사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번 생에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올곧게 아무런 장애 없이 쭉쭉 가고요. 전생에 업보가 두꺼우신 분들은 그 5만 가지 반응이나 5만 가지 현상들을 몸으로 다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다 기도를 하면 괜히 기뻐요. 이걸 희마라고 해. 기쁠 시자. 기쁨에 대한 맞아. 그냥 기쁜 거예요. 낙엽이 지나간 데도 까르르르 웃어요. 네? 기도하다가도 까르르르 웃어요. 스님이 법문하는데도 까르르르 웃어요. 이 정도면 약 먹어야죠. 네? 아, 약 먹어야지. 왜 자꾸 웃어. 네?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까르르 웃을 판이야. 이걸 무슨 말하고 한다? 희마라고 해. 희마. 기쁠 시자. 반대로 비마라고 있어요. 비마. 슬플 비. 모든 게 다 슬퍼요.

0: 생선을 해도 슬프고 절을 해도 슬프고 밥을 먹어도 슬프고 그래서 비말, 우울증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기쁜 희마, 계속 슬픈 비마. 근데 희비가 하루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울증, 전문 용어로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 거지. 오늘은 좋고 내일은 슬퍼. 내일 모레는 또 좋겠지. 예? 제정신 아니에요, 그거. 예? 예. 그런 거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그런 오만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요. 어떤 분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꿈이 싹 사라지셨대요. 근데 어떤 분은 수행을 하니까 자꾸 악몽을 꿔요, 이래요. 그것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1: 안 된다. 예,
0: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은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막 절을 하니까 온몸에서 막 힘이 넘친대요. 막 너무 힘이 넘쳐서 지나가다가 나무를 한번 뽑아보려고 왠지 뽑을 수가 있겠더래요. 나무를 막 뽑아보려고. 예? 어느 거사님은 대웅전에 기둥 있잖아요. 기둥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뭐 하세요 했더니 어우 제가 잘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절에 대웅절 뽑으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뽑혀요 안 뽑혀요? 몸에 힘이 넘치니까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막 힘이 넘치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몸에서 그게 막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중국 대만에 거사님 중에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남해근 거사라고 있어요. 남해근 거사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많은데 아주 훌륭하신 수행자셨는데 그 남해근 거사 책에 딱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손가락을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적이 있었대요. 바닥에 종이가 떨어졌는데 종이를 주술 힘조차 안 날 정도로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려니 하고 집착하면 안 된다. 다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라는 게 그 남해근 거사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송 그 거사님께서도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그런 거 다 꿈속에서 그냥 내가 꿈에서 겪는 하나의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꿈은 집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다 꿈결 같은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1: 네.
0: 이거 말고도 기도하다가 오만 가지 현상이 일어나도 아 기도하면서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보다 생각하고 절대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아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현상에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무집착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해 두시면 절대 잘못된 길로는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편지 보내주신 거사님 좋은 내용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드리는 바입니다. 자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아주 그 좋은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 전화가 왔는데 전화에 그 해주신 분이 저기 양천구에 사시는 불자님이셨어요. 양천구 아시죠?
1: 네. 네,
0: 양천구에 사시는 불자님이셨는데 본명이 마하신보살이세요. 마하신보살. 마하바냐 바라밀다 할 때 마하 아시죠?
1: 네.
0: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마하심이라는 예, 샤프심 아니에요? 예? 마하심이라는 보살님이 이제 전화를 해주셨는데 지금 연세가 71살이 되신대요. 이제 70이 좀 넘으셨죠? 이분이 10년 전에 너무나 기적 같은 효과를 기도를 통해서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주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마하심 보살님께서 10년 전에 서울의 대방동에 있는 뭐 어느 그 법당에 이렇게 다니셨대요. 서울에 이제 그 이렇게 법당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머리가 너무 찌끈찌끈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찌끈찌끈 머리가 아프니까 견디다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대형 병원에 갔어요. 아주 유명한 대형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싹 했더니 뇌 수막염이라고 아세요?
1: 예.
0: 예, 그 뇌 종양이 자라는 거래요. 의사가 아 지금 뭐 지금은 이게 종양이 앞으로 더 커지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그 머리에 이제 칼을 댈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요 종양이 더 자라면 이제 수술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치료를 좀 꾸준히 치료를 좀 받아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좀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스님이 싹 나타나시더니 그 스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줄 테니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놓고 실천을 해라 하면서 첫째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 절에 가서 기도를 좀 해라. 스님들이 많이 계신 절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물이 새는데 물이 새는 것부터 고쳐라 이러더래요. 물이 새는 것부터 고쳐라. 물 새는 건 또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자면서 딱 깼는데 그 스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줬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 해? 첫째가 네, 스님들이 많은 데에서 기도를 좀 하고 두 번째가 물 새는 걸. 그런데 신기한 게 얼마 전부터 그 집에 보일러 온수선 있죠? 보일러의 온수선 쪽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물이 샜대요. 근데 꿈에서 그 물 새는 걸 고쳐라. 그래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근데 물 새는 거고 머리 아픈 거고 관계가 있나? 네? 근데 옛날에 우물 같은 거 잘못 건들면 집안에 뭐 누가 병 걸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물자리 잘못 건들면 제 아는 스님께서도 법당을 짓는데 법당이 이렇게 졌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생전 처음으로 심한 몸살에 걸리셨대요. 엄청나게 큰 심한 몸살에 걸리셨는데 꿈에 뭘 꾸셨대요. 그리고 그 법당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털을 이렇게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병이 똑 떨어졌대요. 이거 좀 뭐가 있나? 난 모르겠네.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물 센 거를 고쳐라.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온수선이 고장나서 집에 계속 물이 주르륵 새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해가지고 집에 갑자기 일꾼들이 와서 그걸 고치더래요. 집안 사람이 아무도 부르질 않았는데 일꾼들이 그냥 여기 뭐 고장났다면서 하면서 와서 고치더래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 누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야 모르죠. 아 그래도 누가 불렀을까 와서 고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뭐라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할 일 없나요 지금? 우리 부처님이 뭐 나 그 집에 가서 물 좀 고쳐라 일꾼한테 뭐 AS 해가지고 AS 센터죠. 나 석가모니인데요. 그 양천구 우리 신도가 있는데 거기 물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럴 뿐이신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부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믿는데요. 왜냐면 집안 식구 아무도 안 불렀대, 일꾼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 그 일꾼들 뭐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안녕하세요. 10년 전 일 때문에 전화드리는데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부르지도 않은데 일꾼들이 와서 집에 물 새는 걸 고쳐줬대요. 네, 그 마하신보살님의 얘기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 스님들 많은 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하고 우연히 저 개화산이라고 있대요. 그 개화산에 약사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그 개화산에 이제 약사사라는 절에 갔는데 거길 갔는데 거기에 약사여래 모셔놓고 있잖아요. 약사여래가 누군지 알죠? 중생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런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절이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절에 왠지 전생에 인연이 있었겠죠.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약사사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때부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정말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지는 않았대요. 절에는 꾸준히 다녔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막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니까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복을 많이 지었대요. 막 불사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형편이 닿는 선에서 보시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졌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계속 이렇게 이제 당신의 신행생활을 이어나갔는데 이분께서 평소에 이제 집에서 또 저녁마다 아침마다 온마니 반매움 그 천수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진은 온마니 반매움 주문이랑 관세음보살 염불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온마니 반매움이랑 관세음보살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

네.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약사사란 절에 다니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저녁에 이렇게 불 하나 켜놓고 밤에 온만이 밤매움이랑 관상보살 염불을 하고 이렇게 밤에 잠을 들었대요. 밤에 딱 잠이 들었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생생한 꿈을 꿨는데 스님 두 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스님 두 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니 누워있는 자기 머리에서 여기 머리에서 손가락을 쑥 집어넣으시더래요. 그더니 심줄 있죠, 심줄. 심줄 있잖아요. 긴 심줄, 머리카락 말고. 머릿속에 긴 심줄 두 개를 쏙 빼시더래요. 심줄 두 개를 쏙 빼는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하더래요. 그리고 머리 아픈 게싹 사라지셨대요. 그 스님 두 분이 나타나서 머릿속에서 심줄 두 개를 쏙 빼는 꿈을 꾸고 나서 두통이 싹 사라지고 병원에 갔더니 스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시면서 병원에 갔더니 뭐가 사라졌더라? 종양이 사라져버렸대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소나무를 보면서 너무 자기가 애청자인데 소나무를 너무 재밌게 보면서 나도 내가 경험한 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세요. 알겠죠? 예. 아까도 그 우리 그 편지에서도 그렇게 뭐 꿈을 꾸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꿈을 꾸고 나서 뭐 전립선도 낫고 낭습도 싹 사라지고 뭐 일도 잘 풀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소나무를 통해서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 불자님들이 해주신 얘기.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예? 그래 한번 너 당해봐라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설마 부처님 갖고 장난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머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귀로 듣고 와 무슨 전설의 고향이야? 뭐 이렇게 쓱 이렇게 한 귀로 빼지 마시고 나도 이와 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야겠다라는 걸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자주 오네요. 예, 전화가 자주 와요. 예. 자 전화가 왔는데 그 거사님이셨어요. 어느 거사님이신데 이 거사님께서 소나무 애청자신데 지금까지 소나무를 다 보셨대요. 소나무를 다 보시고 이분께서 이제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불교에 관심이 없었을 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일이 너무 안 풀리셨대요. 너무나 답답하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아, 다 이번 생에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가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복이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소멸을 하고 내가 복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소나무를 통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셔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는데 특히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효과를 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너무나 자기가 효과를 여러 번 봐서. 근데 문제가 뭐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의심하지는 않는데 효과를 어떻게 보냐면 죽을 듯 쓰러질 듯할때 숨구멍 한번 이렇게 틀어주고 뭔지 알죠? 죽을 듯 쓰러질 듯한데 숨구멍 한번 뚫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상한 게꼭 조금씩 숨구멍이 트일 정도로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열댓 번을 겪었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열댓 번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말 효과를 의심하지 않지만 솔직히 좀 조금 마음이 아쉬운 게 뚫어주려면 제대로 뚫어주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뚫어주려면 시원하게 뚫어주든가. 어떻게? 죽을 듯 쓰러질 듯할때한번뻥 하고 뚫어주고 그럼 이제 숨구멍이 좀 트이신데요. 거사님 말씀이.
쓰러질 듯 쓰러질 듯 막 쓰러지려고 하면 숨구멍 한번 뻥 하고

0: 만들어주시고 이걸 몇 번을 겪었다? 열댓 번을 겪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니 뚫어주려면 그냥 어? 그냥 뭐 폭탄 한번 뚝 떨어뜨려서 뻥 하고 터지듯이 시원하게 뚫어주시든가. 그러니까 망하려면 아예 그냥 망해버리면 더 이상 아쉬움도 없겠더래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텐데 이상하게 망할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진짜 신기하다. 정말 기도의 힘이 있구나. 정말 효과가 있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에 의심은 없지만 마음은 어떻다? 아쉽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거사님 마음 이해 간다고.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네, 거사님 마음 이해 간다고. 저도 예전에 포교당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월세를 내고 월 이제 그걸 내야 되니까 이제 매달 필요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오히려 이제 기도만 하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내일 모레면 공과금 내고 그럴 텐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모르겠다 부처님만 믿자 그냥 막 미친 듯이 기도하면 꼭 낼 때쯤 되면 어디서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해. 그리고 또 그 다음 달도 이번 달도 큰일 났네. 아 모르겠다. 기도나 하자고 막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피를 토하는 기도하다가 못하게다 피를 토할 정도로. 예. 아 물론 이제 농담이에요. 너도 진짜 폭도했던 거 알고 그 정도 심정으로 예, 오버해서. 기도를 하면 또 어떻게든 또 신도 시주 보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 기도하면서 제가 부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도와주시려면 뻥! 한 번 뻥 하고 도와주시지. 꼭 희한한 게 꼭 딱 필요한 만큼만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길 텐데 딱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번 달은 이제 뻥크 났다 싶을 때 어떻게든 일단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도량에 부처님 도량에 목탁 소리만 끊이지 않으면 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는다. 부처님 마짓밥에 쌀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건 확실히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빡세. 빡세요. 하루 종일 모탁 쳐봐요. 한 달 내내 엄청 힘들어요. 모탁 치지, 강의하지. 그래서 접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사님 마음 이해한다. 네, 거사님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전생에 빚이 많아서 그런 거다. 이번 생에 그 빚을 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거다. 그가 꾸준하게 해라.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님,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좀 신기해서 희한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했더니 이 폐허 있죠. 어딘지 모르겠는데 완전 황무지가 된 폐허. 완전 폐허 터에서 자기 이렇게 서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하얀 양복을 입고 계시더래요. 새하얀 양복을 입고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이렇게 가방을 주는 꿈을 꾸고 생생한 꿈을. 무엇을 주셨다?
1: 가방.
0: 그 가방을 주는 꿈을 꿨대요. 스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꿈 해몽을 안 하거든요. 꿈 해몽을 왜 안 하냐면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1: 안 된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꿈은 꿈으로 넘기지 너무 꿈에 집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꿈 해몽을 잘 안 해줍니다. 그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사님이 이제 스님 너무 궁금합니다 하니까 내가 원래 꿈 해몽은 안 해주지만 제가 나름 느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어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폐허잖아요. 황무지가 된 폐허니까 이거는 거사님이 업장이 두껍고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2: 아버지가 하얀 옷

0: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천도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얀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보니까 평소에 관음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관음? 그렇죠. 백이 관음. 흰 옷을 입은 백이 관음의 백이 관세음보살의 화신 같은 것일 거다. 그러니까 백이 관세음보살님의 아버지의 몸으로 이렇게 낮추신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무언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무언가 뭐 봉투를 준다거나 가방을 준다거나 뭐 꽃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복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 지금 폐허에 있다는 것은 업보가 두껍고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조건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방을 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겠다. 너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도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방생을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예 알겠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훈훈하게 상담이 잘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마신보살님 이야기했죠.
1: 네.
0: 그분이 꿈을 꾸기 전에 스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보는 스님이 너 물 새는 거 고치고 스님 많은 곳에 절에 가서 기도해라 했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기도 열심히 했냐니까 기도 열심히 안 했대요. 근데 그분은 기도 열심히 안 했는데도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희한하죠? 그 지금 말씀드린 그 거사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전생의 인연이에요. 전생에 복을 좀 많이 지어놨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했어도 그런 어떤 신비한 가피가 있고 전생에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인연 따라 펼쳐지는 거니까 지금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당장의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을 닦으셔라 라고 항상 제가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많이 지으셔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잘 심고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되 달은 손가락에 있지 않고 말로써 진리를 말하되 진리는 말에 있지 않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며 받는 복도 다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열정.
2: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해요.
1: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4: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5: 초심 잃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4: 고마워. 나도.
1: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0: 자, 하나 둘 셋. 자,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4: 1번 하겠습니다.
0: 연애요?
1: 연애? 네.

5월 아, 여래께서 여래의 그 미간과 구강이에요. 입에서 지혜의 빛을 놓아서 바다같이 넓고 깊은 법문을 그렇게 설하는 품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보광명전이에요. 이번 저 품이 보광명전에서 바다같이 아주 넓고 깊은 법문을 설해서 그는 곧

0: 미간과 입에 그 면문에서 면문은 얼굴 면자 문문자인데 얼굴에 문이 있다 하는데 그걸 이제 입을 갖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면문.
1: 면문.
0: 예, 입을 면문이라 그럽니다. 그래 미간과 면문에서 열의 그 빛을 놓아서 지혜의 빛을 놓아서 대인의 상호로서 그 상호가 아흔일곱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현 보살이 그 보광명전에서 이렇게 미간과 그 면문에서 아흔일곱 가지 그 대인상으로 설법을 하셨는데요. 그래 이 보현 보살은 화엄경의 처음과 끝을 그렇게 장식을 해서 열애를 대신해서 이 화엄의 세계를 제시함으로 해갖고 사실상 화엄경을 설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현행원을 이렇게 좀 요약해 보면은요, 제불께 이렇게 예경을 하고 또 열애를 찬탄하고 또 널리 공덕을 닦고 또한 업장을 참회하고 또 공덕을 수의한다 그랬는데요. 공덕을 따라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공덕이라 그럽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수의 공덕.
1: 수의 공덕.
0: 예, 공덕을 따라서 기뻐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공덕을 따라서 이렇게 기뻐해 준다 그래서 수의 공덕이라 그럽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지도 않으시네요. 예. 예. 그래서 수의 공덕을 하는 그 보현 행원이 되겠고요. 또 부처님께 법을 더 이렇게 펼치시기를 청하는데 그것을 이제 청익이라 그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청익.
1: 청익.
0: 청익. 예, 제자가 스승께 법문을 더 청하는 것을 청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불법이 이렇게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고 또 언제나 부처님을 모시고 배우며 항상 중생에게 수순해서 모두에게 회향하는 그 보현 행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열의 십신 상해품은 그 경지가 묘각의 경지에 왔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묘각.
1: 묘각.
0: 그 묘자가 아주 미묘할 묘자예요. 우리의 불가사의하다 해서 온갖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경지,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 경지에 이렇게 지금 이르렀습니다. 열의 십신상해품에서는 보광명전에서 이렇게 설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화엄경을 7처 9회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해보실까요? 칠처구회. 칠처구회.
1: 칠처구회.
0: 칠처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을 설법을 했다 했는데 이 보광명전은 이제 그동안 이 앞에서는 이제 천상에서 이렇게 설법을 해가지고 이번엔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상에서 이제 회향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보광명전은 앞에 두 번째 법회에서 그때는 이제 문수보살이 설주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설법을 하고 지금 이제 일곱 번째 이렇게 보현보살이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열의 십신 할 때 열의 그 십신은 법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법신은 바로 시불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

세례를 그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시부를 맨 처음에 이제 무착불이라 그러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무착불, 무착불, 예, 그것은 일체의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하지 않는 부처님의 지혜를 그렇게 무착불이라 그럽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무착불. 다음에는 이제 원불, 원불, 원불. 우리의 원력과 서원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지혜를 그렇게 원불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요. 원불. 다음에는 업보불, 업보불, 예, 정법을 그렇게 수행한 그 과보로 이루어진 그 부처님의 지혜를 업보불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업보불. 지금 몇번 했죠? 예, 제일 처음에 무착불, 원불, 업보불, 다음에는요, 주지불. 이는 정법을 이렇게 잘 수지해서 이루어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주지불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주지불, 주지불. 다음에는요, 열반불, 열반불. 예. 그래, 열반의 그 법락에 상주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열반불이라 그럽니다. 그래, 불은 깨달음을 의미해요. 예, 같이요. 열반불, 법계불. 그래, 이제 일체 그런 시방 법계에 두루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법계불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법계불. 다음에는요, 심불, 심불, 이제 마음심자인데 중생의 마음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지혜다. 그래서 심불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심불. 다음에는 삼매불, 삼매불. 내 진여 삼매의 경지를 이룬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고요. 다음에는 성불, 성불, 성품 성자인데요. 그래, 제법의 본성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나투는 그런 부처님의 지혜를 성불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성불, 다음에는 여의불, 여의불, 예, 뜻대로 원만하게 실행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여의불 그렇습니다. 이런 곳 부처님의 그 완전한 열 가지 지혜인데, 그리고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이렇게 시불 그랬습니다. 같이 시불, 시불, 시불. 그래서 법성계에 시불보현, 같이요. 시불보현, 대인경. 그래, 보현보살의 그 마음으로 안으로 갈물이 되면은 시불이 되고, 그 시불, 부처님의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면은 그것은 바로 보현보살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부처님 지혜를 공부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미간과 면문이라 그랬어요. 같이요. 면문. 면문은 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부처님의 그 미간과 면문, 곧 입에서 지혜의 광명을 놓아서, 그렇게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법문을 설하셨다 했는데요. 그 부처님의 그 상호, 상호라 그러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상호. 상호. 부처님의 전체 그 모습을 32상이라 그래요. 같이요. 32상. 32상. 80종호. 80종호.

부처님의 그 신체에서 큰 모습으로 32 모습으로 비친 모습을 32상이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80종호라 그럽니다. 같이요. 32상 80종호.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97가지의 대인상이라 그랬어요. 대인상은 위대한 모습입니다. 결국 성인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7가지 상으로서 지혜의 빛을 발했다 했습니다. 그럼 경문을 좀 보겠습니다.

0: 여기서 그 대인 상호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인이라고 하면은 위대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대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광명을 놓았는데요. 그래서 중아함경에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지계 제일인 아나율타 그 존자가 대인의 상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대인이라고 하면은 지혜를 따르고 쫓아야 하며 또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 무욕의 경계에서도 그렇게 얻었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바로 대인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할 줄을 알아야 대인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지족이라 그래요. 만족할 줄을 안다. 같이 해보실까요? 지족.
1: 지족.
0: 그런데 만족하는데 자기 분수를 잘 알고 그만큼 만족해야 하는 걸 수분지족이라 그래요. 같이요. 수분지족. 수분지족.
1: 수분지족.
0: 예, 수분이라고 하면은 분수에 잘 맞춰서 자기 몫에 능력에 잘 맞춰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수행하는 이에게는 그저 검소한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너무 사치하게 입지도 않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그 약속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녁을 그래서 약으로 먹는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특히나 그렇게 시주 물건을 수용함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모든 걸 멀리 떨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과 뒤집혀진 생각을 멀리 떨쳐야 된다 그래서 그걸 원리 전도 몽상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원리 전도,
1: 원리 전도.
0: 몽상.
1: 몽상.
0: 원리 전도 몽상. 원리라는 말은 멀리 떨쳐야 된다. 뭘? 전도라고 하면 뒤집힌 생각과 잘못된 꿈 같은 그런 허망된 생각.

0: 죄악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막 망상이라 그래요. 같이요. 막 망상. 예,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부지런히 예,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막 방일이라 그래요. 같이요. 막 방일. 막 방일. 방일은 게으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할 때는 막 방일 그렇습니다. 같이요. 막 방일. 그래서 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견고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정념을 해야 된다. 예, 같이요. 정념. 정념. 그래, 마음을 늘 관찰해서 그렇게 공적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념하면은 늘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정심.
1: 정심.
0: 우리 마음을 늘 안정되고 산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롭게 하고 너무 즐거운 일에 거기에 너무 쫓지 말고 실상의 도리와 이렇게 화음의 도리인 법계의 도리에 안주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상 같이 해보실까요? 실상.
1: 실상.
0: 법화경의 그 핵심 도리가 실상인데요. 그걸 좀 더 적용하면 제법 실상이라 그래요. 같이요. 제법 실상.
1: 제법 실상.
0: 제법이라고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상.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상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제법 실상. 더군다나 이렇게 화엄경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계의 도리라 그럽니다. 같이요. 법계.
1: 법계.
0: 또한 화엄의 도리라 그래서 화엄.
1: 화엄.
0: 그래서 이 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부지런히 정진을 하며 만족할 줄을 알고 번거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지혜롭게 실상과 법계의 도리에 안주하는 일이 바로 대인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1: 네. 예.
0: 웃긴 소리만 해서 이렇게 박수 치실 게 아니라 좋은 이렇게 내용 들으시면 예, 가끔 박수도 치고 그러세요. 제가 요 이제 뒷방에서 요즘 우리 노자, 장자 또 그런 책을 좀 읽었는데 그 노자 장자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그 대인이라고 아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노자 장자에서 말하는 그 대인은 사사로움이 없는 바로 어린애 영아와 또 갓난아이와 같이 아주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을 대인이라 그랬어요. 같이요. 대인.
1: 대인.
0: 이제 그 맹자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또 적자라 그랬어요. 아주 갓 태어난 그 붉을 적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핏덩이 어린아이를 갖다 이제 적자라 그러는데 그만큼 삿된 마음을 사사로움을 일으키지 않고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 모습이 바로 대인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 대인의 모습은 바로 부처님은 그 지혜와 공덕을 복덕을 갖추었다 그래서 아까 불법성 3부에 이렇게

0: 이렇게 예경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우리 그 양족존, 그런데 양족존 그렇습니다. 같이요. 양족존. 양족존. 예,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춘 부처님이다. 그래서 양족존입니다. 우리 족자는 발족자인데 그때는 만족할 족자예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 갖추신 부처님이다. 그래서 양족존입니다. 그래서 같이요. 양족존.
1: 양족존.
0: 양족존.
1: 양족존.
0: 예,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어야 갖춘 부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래와 그 보살은 서원과 실천행으로 이렇게 이제 청정한 세계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로 연화장 장엄 세계라 그러는데 같이요. 연화장,
1: 연화장.
0: 장엄 세계.
1: 장엄 세계.
0: 에, 그래서 여래는 아까 말씀드린 십신, 또 시불, 여래의 그 지혜로서 이렇게 세상을 다 비추어서 법계를 바라보고, 중생은 바로 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법계를 바라보는데 그것을 바로 화장장엄세계라 그럽니다. 같이요. 화장장엄세계.
1: 화장장엄세계.
0: 그것은 곧 보살과 중생이 함께 이루어진 세계다. 그래서 같이요. 심불급. 중생. 시삼무. 차별. 그래,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차별이 없는 세계가 바로 화장장엄 세계가 되겠습니다. 예, 경문을 또 보겠습니다.

예, 네 가지 보살행이라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 보살행인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바라밀행, 보리분법행, 신통행, 성숙유정행. 예, 바라밀행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완성함과 동시에 많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바로 보살행이 되겠습니다. 같이요. 바라밀행. 예, 다음에 이제 보리분법행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돕는 일곱 가지 칠각지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참되고 진실한 법을 선택을 해서 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그 법열을 체득하고 몸과 마음이 안온해져서 선정에 들어 마음을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아서 온갖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

0: 그러나 선정과 지혜로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칠각지라 그랬는데요. 깨달음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이 된다 그랬고요. 다음에는요, 같이 신통행.
1: 신통행.
0: 예, 뭐 신통이라 그래서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계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아주 훌륭한 지혜의 행을 신통행이라 그럽니다. 같이 신통행. 다음에는 성숙유정행.
1: 성숙유정행.
0: 예, 유정이라고 하면 중생이에요. 그는 곧 모든 일을 지혜를 완성하도록 이렇게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삼종세간이라 그래요. 같이 삼종세간.
1: 삼종세간.
0: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하시죠? 예, 지금 묘각의 경지에 오셨으니까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제 그동안 공부하신 걸 이제 좀 종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종세간을 같이요.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예, 기세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간을 기세간이라고 그러고, 중생세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세간이고, 지정각세간은 바로 우리의 깨달음의 세간인데요. 이렇듯이 이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무중생과 또 중생들이 의지하는 이 세계를 청정히해서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도록 이렇게 이 광명을 놓는다 그랬습니다.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이런 어리석은 어둠을 다 파괴하는 능력을, 그래서 이렇게 광명을 부처님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와 이렇게 보살의 그 소원과 이렇게 실천행으로 이러한 청정한 세계를 바로 연화장 장엄 세계라 그럽니다. 같이요. 연화장, 장엄 세계. 앞에 이제 개송을 했지요. 근데 사실은, 열애 십신 요 상의 품과 이제 오후에 또 설해질 그 품은 경문에 그 개송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앞에 쭉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개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보현보살, 마하살, 보광명전, 보광명전, 상해설, 미간면문, 열애방, 대인상호, 구치련. 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보현보살이 보광명전에서 바다와 같은 그렇게 넓고 깊은 법문을 설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미간과 면문, 입에서 열애의 그 지혜의 빛을 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대인의 상호로서 97가지 종류의 지혜의 빛이다 그랬는데, 그 개송으로 이렇게 엮었어요. 그 없는 개송을 했다는데요. 이럴 땐 박수 붙이고 그러시는 건데. 네.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0: 예, 앞에서는 시불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완전한 그런 지혜를 공부하셨는데 이쯤에서 화엄의 철학이다 그래서 화엄경을 이제 철학적으로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육상원융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육상원융. 육상원융.
1: 육상원융.
0: 총상. 동상, 성상, 별상, 이상, 괴상. 예, 육상원융. 예, 이쯤에서 화엄경을 좀 이제 철학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실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상할 때요, 설법전을 볼 때 밖에서 보면 통째로 된 모습이 이제 총상이 되겠고요. 이 모습은 바로 연기의 원리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된 모습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동상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동상.
1: 동상.
0: 이렇게 설법전이 이제 전체의 모습이 총상이라고 하면은 설법전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이런 이런 자재들이 다 인연의 그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설법전에서 설법하고 여러 또 기도하고 이런 활용 용도가 있는 것, 그 용도를 갖다 이제 성상이라 그래요. 같이요. 성상.
1: 성상.
0: 근데 이 전체적인 이 모습은 바로 각기 다른 모습들이 다 모여서 됐다 해서 그걸 별상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별상.
1: 별상.
0: 근데 그 다른 모습들은 각기 다 중복되지 않고 질서 있게 한 모습을 갖다 이상이라 그래요. 같이요. 이상.
1: 이상.
0: 이상. 그러나 그 하나의 그 기능들이 다 각자의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괴상이라 그럽니다. 같이요. 괴상.
1: 괴상.
0: 괴상. 이제 종합해 보면은요, 이렇게 설법전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모습은 바로 연기의 원리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기도와 설법 여러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바로 총상, 동상, 성상이라 그래요. 같이요. 총상,
1: 총상.
0: 동상,
1: 동상.
0: 성상.
1: 성상.
0: 예, 이는

0: 각기 다른 모습으로 중복되지 않는 기능으로 각자의 그런 작용과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구성되었다. 그래서 같이요. 별상,
1: 별상.
0: 이상,
1: 이상.
0: 괴상.
1: 괴상.
0: 그래가지고 이걸 육상월륭이라 그래요. 같이요. 육상월륭.
1: 육상월륭.
0: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화엄 철학이라 그래요. 같이요. 화엄 철학.
1: 화엄철학.
0: 육상월륭.
1: 육상월륭.
0: 예. 이쯤 이제 묘각의 경지에서 화엄경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공부할 경지가 됐다. 그래서 예, 육상월륭까지 오전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항상 애를 태우는 사람은 그의 번뇌는 자라지만 번뇌의 소멸은 멀어진다.

때리고 욕하더라도 잠자코 있고 본래 형상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며 설령 원한의 마음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즉시 되돌려 스스로 멈추어라.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3: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

소.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연선사의으로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명령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하늘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산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주리반특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주리반특 이야기, 그리고 앙굴리마라 이야기. 앙굴리마라 이야기 먼저 하고 주리반특 이야기 해드릴게요. 유적에 가보면 사위성에 가보면 수사타장자 집터에서 바로 보이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주리반특 앙굴리마라 스투파가 있습니다. 앙굴리마라 기념탑. 이게 앙굴리마라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이게 뭐 하는 건지 나 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앙굴리마라는 이름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지만이에요. 손가락 목걸이.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꽃목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해주는 뭐 발리나 이런 데 가도 그런 거 호텔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 해주는 거 뭐 이렇게 꽃목걸이. 그래서 그런 쪽은 아열대라서 꽃이 흐드러지게 피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장식으로 많이 해주는 거고 그런 걸 화만이라고 합니다. 화만. 꽃목걸이라고 하고 앙굴리마라는 치만 손가락 목걸이 손가락으로 꽃 대신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목걸이를 걸었다라고 하는 참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걸 탑까지 세워줘야 되나 싶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얘기는 해볼게요. 내용은 간단해요.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조금 성실한 그리고 좀 잘생긴 수행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불교는 아니고 그래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에게 젊은 부인이 있대. 스승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는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독신 종교가 있고 하나는 이제 결혼하는 종교가 있고 유교, 개신교는 결혼하는 종교. 뭐 천주교, 불교는 독신 종교.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결혼하는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과 제자를 균등하게 둘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불교 안에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은 결혼을 안 하지만 뭐 다른 종단들은 대부분의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절을 계속했어. 그런데 내 자식은 출가를 안 했고 내 제자는 출가한 제자가 있는 거야. 제자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게 누구한테 넘어갈 거냐. 가만히 놔뒀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 상속입니다. 법상 자식 상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제자하고 내 아들하고 싸웠어. 자, 누구를 편들 거냐? 누가 정의롭냐? 이제 결혼해서 있으면 부인이 있잖아. 그리고 제자가 있는 거고, 이 제자가 지금, 앙굴리마라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스승이, 이게 가족이 있으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 관계들이 진짜 어려워. 그냥 생각을 해봐. 그게 지금 개신교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내가 교회를 하나 새롭게 크게 만들었는데 나를 도와준 그런 목사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물려줄 때는 아들에게 물려주더라. 전혀 동떨어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 좀 뛰어가서 너 나가서 딴 거 살아라. 뭐 이렇게 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계속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대처성 종단들의 큰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도 비슷하죠. 뭐 제자하고 아들하고 자 어때? 어디에 더 무게 비중이 더 커질까? 공자 때도 벌써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의 수제자인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아버지가 안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노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었던 수제자인데
예,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수레 같은 걸좀 하면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잘 해주면 어때요? 오줌식으로 말하면. 그랬더니 공자가 내 아들 죽었을 때, 내 아들 잉어가 죽었을 때 100어거든요, 100어. 공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죽었을 때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약간 제자와 아들 간에 이렇게 관계 설정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논어에 또 어떤 구절도 있냐면 공자의 인물평을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들한테는 좀 특수한 걸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 아들을 제자들이 좀 찔러받는가 봐. 근데 공자 아들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자 아들인 그 공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아, 우리랑 똑같은 걸 배우는구나. 그래서 스승님한테는 사적인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주자는 자기 아들한테는 제자들한테는 공부는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인격 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위기지약이라고 합니다. 신유학에서는 위기지약, 자기를 위하는 공부. 그러니까 그거는 이기적인 공부라는 게 아니고 수양의 공부. 그래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과거 시험 공부식입니다. 그런 공부를 위민지약, 백성을 위하는 공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 정치하고 수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맨날 공부의 목적은 청취가 아니야. 그런 출세가 아니야. 야, 이게 수양을 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고 도덕적으로 되고 성인 군자가 돼야지. 라고 말해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쪽집게 이런 거 하고 있죠.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에 물어봤다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유교 배울 때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이거 좀 추져본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감탄했죠. 인간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자가 얼마나 인간적이냐. 이래서 선생님인 거다. 그렇게 평등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인간적이지 않아.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 아, 내가 보기엔 내로남불, 내로남불 같은데, 인간적인 건가요,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멸사봉공 하려고 하는 사적인 거를 줄이고 없애고 공적인 걸로 균등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콩깍지가 막 유교하시는 분이니까 콩깍지가 막 바짝 끼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주자는

인간적인 분이다. 이래서 대단한 분이다. 그럼 평등했으면 그 봐라. 그래서 대단한 거다. 나 그래서 종교구나 이런 생각을 해. 아 이래서 유교도 종교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여기에 앙굴리마라가 있는 거고

야, 이게 무슨 사랑과 전쟁 막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좀 잘해보자고 했는데 앙골리마라가 또 유교 교육을 또 잘 받은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면박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 난리가 났지. 야, 얘가 불면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불죠. 얘가 어떻게 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먼저 터뜨리고 본다. 그리고 저 부인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었죠. 그게 베개밑송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울고 짜고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 하니까 또 이제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스승이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아니 이놈이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이 비법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법이라는 건 없고 조금씩 노력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지. 비법이라는 거 없어. 하루아침에 한방에 가는 건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를 믿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무슨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100명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정도 죽인 것 같아요. 100명 죽이기 전에 끝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고 100명을 죽인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려고 하지 말고 이걸 다 잘라서 하면 10명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10명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100명은 이제 약간 과장된 거고, 왜냐면 이 정도가 들어가면 그 전에 벌써 쉽게 말해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이게 제재가 된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마가 뭐 서너 명 죽일 때까지 우리가 인지를 못할 수 있어도 50명, 70명을 죽였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동네 가면 자꾸 사람이 사라져요. 자꾸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인지를 한단 말이야. 조선시대 이런 데 다 인지해. 저 정도 죽으면.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이게 이제 뻥튀기로 한 100명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극적인 뭐 이걸 하려고 MSG를 친 거야. 옛날에도 이거 많이 친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스토리는 그렇게 가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애가 자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러 오고 있다.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러 오는 상황 속에서 앙골리마라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안 와. 그쪽에 가면 자꾸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그쪽 길로 가면 호랑이 나온다? 뭐 이런 설정이지? 그러니까 한두 명 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몇 명 이상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와.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데 그 어머니가 설마 내 아들이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확인차 오는 걸 보고 앙골리마라가 눈이 돌아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 손가락을 채우려고 했었다 라고 하는 설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때 부처님이 신통으로 그 상황을 아시고 엄마보다 한 발 앞서가더라. 앞서서 앙골리마라 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앙골리마라가 자기도 눈이 돌아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어머니인 거를 알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게 인도식 사고예요. 개인주의적 사고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꿈과 같고 허상과 같고 매트릭스 같은 거니까 그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거지, 이 안에서의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인데 어머니를 죽여서라도 깰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어머니가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인도식 사고입니다. 인도식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가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는 전개가 되고 거기서 자기도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대.
그리고 불교에는 오역제라 그래서

그래서 이 오역죄는 훨씬 뒤에 나와요. 그런데 그 오역죄가 다섯 가지 죄인데 부처님 72세 이후에 나오는 룰입니다. 거기서는 살모, 어머니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아버지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이는 거, 아라한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부처님을 상하게 하는 거, 상해를 입히는 거, 그 다음에 승단을 분열시키는 거. 이거를 최고로 안 좋은 다섯 가지라고 얘기해요. 다섯 가지 죄.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이런 거 갖고 논문을 썼는데 왜 중요하냐면 동아시아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인도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그게 모계 효애를 강조하는 것이 인도 문화다라고 내가 주장을 할때 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란분절 때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얘기지 아버지는 없고 지장경에도 어머니를 구원하는 얘기지 아버지 얘기는 없고 부모 언중경도 어머니를 하는 거지 아버지 얘기는 없고 이게 뭐 아버지는 존재도 없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상당히 자유롭게 살았구나. 유목문화여서 상당히 자유롭게 살다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뭐알수 있는데 조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분명하고 아버지는 약간의 이렇게 물음표. 물음표, 유목문화예요. 이거 유목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언중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스토리 구조는 마지막 이 정본이 만들어지는 거는 중국일지 몰라도 기본 설정 값 자체는 인도 거다. 이건 중국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생각이다. 중국 사람이나 동아시아 사람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자 유친이잖아, 우리는. 부자 유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 오늘부터 어머니 아니야? 이러면 어머니가 아니야. 왕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패비운 씨 사건이야. 아들이 있고, 그 어머니 아들이잖아, 연상군이. 그런데 오늘부터 어머니 아니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게값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거는 저 모계우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리자도 사리가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사리는 어머니고 사리자의 어머니잖아.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불운한 이다라니자. 그러면 불운한 이다라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계우풍들이거든. 모계우풍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목문화고, 그 다음에 조금 자유롭게 이 어른들이 사셨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그래서 효의 주체가, 어머니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오역제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야. 어머니를 죽이는 게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이건 둘다뭐 폐륜 중에서도 촌속살해 폐륜이 법적으로도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아버지보다는 이게 언어의 선행 구조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부모라고 하잖아. 부가 먼저 나오지 모가 먼저 나와. 모부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는 어머니가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참 이게 재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의 기본 요 세팅 값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머니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관무량수경 같은 데서도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 아사세 왕이 아버지 빈비사랑을 유폐시켜 결국 죽여요. 이제 경전에는 뭐 자살했다는 등뭐 오만 소리가 나오지만 죽인 거예요. 그거 감옥에 유폐시켜서 결국 굶어 죽은 걸로. 제가 그런 걸로 이제 논문을 또 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한다.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마치 무슨, 판사가 뭘 검토하는 것 같아. 되게 재밌어요. 사건 심리를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하게 자기들의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를 하기 위해서 구라들이 들어가 있어. 막 들어가 있어. 그거를 이렇게 포를 떠서 딱 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진술들을 서로 떠내고 그 원판은 도대체 뭐였을까? 굶어 죽었습니다. 갇혀가지고 굶어 죽었고 그때 그 굶어 죽을까 봐 위제의 부인이 부인인 위제의 부인이 계속 가서 이제 음식을 넣어주다가 그 얘기를 아사세 왕이 듣고 이제 어머니를 차단시켜 버리죠. 못 가게. 예, 그리고 맨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려는 획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반정 대신들이 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냐면 월광이랑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나오냐면 세상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어머니 죽였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그러면서 반정 대신들이 이반하는 모습들을 보여. 그거는 아니지. 이거는 선 넘었지. 야, 이것까지는 우리가 못 참아. 이렇게 하면 같이 가기, 원팀으로 가기 어렵다. 이러니까 아사세가 멈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위제의 부인도 유폐가 되고, 그렇지만 위제의 부인은 음식을 주고 유폐시켰고, 아버지하고 이제 접촉만 차단시킨 거죠. 아버지는 음식이 없으니까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 어머니주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이나 이런 데서 봤었던 아버지주의하고는 사뭇 스토리가 다릅니다. 사뭇 다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이방원이 형제들 죽이고 아버지하고 사이 딱 안 좋아져서 그래도 끝까지 이방원이 그래도 아버지 재가를 받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계속 하잖아. 그러면 그때 여성들은 뭐 했느냐? 뭔가는 했겠지.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지. 뭔가는 했겠지. 왜냐면 너무 비극적이니까. 당신들 입장에 중간에 껴가지고 엄청 힘드니까. 뭔가는 했겠지. 뭐 했는지 네가 알아, 내가 알아. 잘 모르지. 근데 그 관무량 수경 스토리에 보면 어머니는 주체적으로 움직이죠.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재밌지. 남편이냐 아들이냐. 다 또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반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면 내 남편이 살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뭔 뜻인지 알아요? 이성계가 다시 복귀하면 이방원이 죽을 수도 있다고. 참 이거 어렵다. 참 어렵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살릴 것 같아? 아들하고 남편. 아들하고 남편. 위제의 부인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박간 장관이 빈비사라 왕이 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잘 살죠. 끝에 가서는 아들하고 잘 살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앙골리마라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다른 사람은 죽이지만 어머니를 죽이면 이건 무간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딴 죄도 사람을 죽인 것도 지옥에 가지만 이거는 무간지옥이라고 한 단계 더 높은 거라고. 그래서 무간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어머니 앞쪽으로 걸어왔다. 그러니까 앙골리마라가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부처님을 따라가더라. 이제 죽이려고 부처님을 따라가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는지 봅시다. 이렇게 보면 저 뒤에 노파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앙골리마라가 여기 손가락 많이 모았네 지금. 아유 손가락 많이 모았네. 손가락 부자네. 네, 손가락 부자네. 손가락 같은 거를 어떻게 이런 목걸이를 만들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의 저 시대의 인도는 시체를 유기한다 말이에요. 시달림이 한림 찬숲의 시를 유기해요. 그리고 뼈 갖고도 뭘 이렇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티베트에도 그런 문화가 현재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염주는 108염주인데 108명의 라마승 두개골로 만든 염주입니다. 그거 목에 걸고 있으면 거의 뭐 앙골리마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면 108명의 라마승 큰 스님들의 에너지가 나를 수호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호까지는 별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수호를 너무 받아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 지금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막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부처님은 걷는데 앙굴리마라는 뛰어서 가는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래. 예,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읽으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거라 사문아.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같으면 쓰겠냐.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멈추어 있는데 네가 멈추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느냐.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쫓아가는데 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고요히 멈추어져 있는데 너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너는 지금 끊임없이 뛰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부처님이 앙굴리마라를 각성, 너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앙굴리마라가 제자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사건이에요. 내가 만약에 저 당시에 부처님 제자였으면 앙굴리마라는 받으면 안 됩니다를 했을 사람이야. 지금도 있어.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범죄자는 출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출가할 때 그걸 다 끊어서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다 끊어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어도 돼. 하지만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헤어져도 사실은 좀 더 깔끔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죽는다 카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뭐 어쩌다는 둥, 뭐 원래 사업하다가 망했다는 둥 이러면 진짜 끌려갈 걸? 개미 지옥같이 딸려갈 걸? 그렇지 않을까? 그것도 내가 뭔가를 많이 해놓고 와서 출가를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제대로 못 해놓은 상황에서 출가를 했으면 또 죄의식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잘해줬으면,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 이렇게 부처님은 평화롭게 가시고, 앙굴리마라 지금도 하고 있고, 뒤에 안 한 정도로 추정되는 뭐 이렇게. 이게 앙굴리마라 스투파예요. 앙굴리마라 스투파, 앙굴리마라를 기념하는. 그런데 이게 왜 앙굴리마라의 출가가 문제가 되냐면, 연쇄살인마잖아. 연쇄살인마를 출가시켰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교 승단에서는, 조계종에서는 그래요. 범죄자는 출가할 수 없어요. 범죄자는 출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출가 후에 범죄가 형성된 사람도 속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악의적인 건 아니잖아. 뭐 과속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악의적이지 않잖아.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 내가 보기엔 뭐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사기도 두 종류가 있다. 미필적 사기가 있고 사기가 있어. 미필적 사기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편취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내가 지금 절을 짓는데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도들한테 돈도 꾸고 해가지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게 왔네. 그래서 자재비가 막 두 배로 뛰고 어우씨 이래가지고 경매로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꾸울 때는 한 2년만 내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돌릴게요. 라고 했으나 사기입니다. 그쪽에서 걸면 사기입니다. 그런 거는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사기.
예,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편취를 했어. 그거는 진짜 죄질이 나쁜 사기. 예,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기는 그렇다 치고, 야, 살인이잖아, 이거는. 살인이잖아. 그것도 연쇄살인인데, 저게 출가한다고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느냐? 그래서, 조계종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안 돼. 출가가 안 돼. 예, 원래 안 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했었던 분이 출소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살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 문제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자가 나와. 그러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걸 고지해 주는 거잖아. 위치를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살인이잖아. 그래서 살인을 해버렸는데 사회법에 적용을 안 받고 출가했으니까 퉁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불리하면 다 출가합니다. 다 출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져. 그리고 저렇게 탑까지 만들어주고 사람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런 것 같아. 저렇게 잘못 판단한 어리석은 사람도 부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라고, 앙굴리마라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맞아 죽습니다. 예, 맞아 죽습니다. 예. 탁발만 나가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되거든? 이해가 되거든? 나는 좋은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려고 갔더니, 연쇄살인, 어이씨,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같은 마을 안에 있는데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있잖아.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 그래서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요. 한국전쟁 때 피해를 봤었던 1차 세대가 있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옹호하거나 뭐 이런 식의 말들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어. 야, 우리 형이 죽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팔이 잘렸고 하는데 뭔 씨, 화해는 무슨 놈 화해야 주적이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한 세대 이상 지나서 그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대화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은 언제나 그렇게 벌어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우리가 무역 나중에 이렇게 한일 수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합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게뭔 헛소리. 예,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다 똑같아. 그런데 조그만 마을에서 그 당사자들 가족이 있는데 저게 참아지겠어. 그것도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쌍방 간에 싸우다가 내가 우발적으로 저 사람을 죽였어. 그런 거는 잘 납득이나 되지. 이건 진짜 묻지마 살인. 최악의 살인이거든. 지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왜 서로 납득할 수도 없는. 그 가족들이 받는 거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나갈 때마다 돌멩이를 두드려 맞았고, 탁발은 못 해오고 계속 두드려 맞았고, 앙굴리마라는 참습니다. 그건 참아야지, 쥐가. 당연히 참아야지.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맞아 죽어요. 그게 스토리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판단이 이게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될 대목이고, 그다음에 승당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때 앙골리마라가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딨냐가 있어. 사회적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출가를 하든지 말든지 감방은 가셔야죠. 그리고 살인은 사형입니다.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인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저 연쇄살인이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떨어질 걸? 사형 떨어질 걸? 연쇄살인으로 한 9명 죽였어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그래요. 사법부나 뭐 경찰이든 와서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부처님의 태도가 뭐였냐면 출가했으니까 봐줘라라고 파사익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를 얘기합니다. 그때 파사위광이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을 때였기 때문에 파사위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승단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번은 예외로 놔주겠다라고 얘기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승단이 세속과 분리돼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대목입니다. 율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승단은 세속법 안에 존재하느냐? 세속과 분리되어 있느냐?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율장에 보면 많은 부분이 세속과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손대지 말아가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고기나 코끼리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말이나 코끼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찝차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찝차는 조금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시체제에서는 징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 국가에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찝차는 징발이야. 그런데 말이나 코끼리도 징발 대상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거를 먹게 되면, 먹는 집단은,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여차하면 밀릴 수도 있는데 그 전쟁 자원을 먹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사회하고 충돌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무자라든지 채무자는 출가가 안 된다. 차법에 나와. 그다음에 남의 종 출가하면 안 된다. 종이 출가해 버리면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종이 출가. 야, 이런 게 어딨어? 공무원 출가하면 안 된다도 있어요. 공무원 사표 내고 출가해야지. 공무원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 좋다고 출가 이러면 당신은 출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출가했습니다. 이런 이씨.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회하고 충돌 부분들을 다 막아놓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회하고 충돌 부분이라고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거를 왜 용인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점이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율장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구절들이 그게 있어요. 바다가 시체를 밀어내듯이 죽은 이제 배가 난파하고 이러면 시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바다가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밀어내듯이 승단의 자정 능력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승단 밖으로 밀어낸다. 승단 밖으로 밀어내면 잡아가라는 뜻이에요. 동아시아하고 인도의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거든. 인도 같은 경우는 승단의 자치권을 주장했고 동아시아는 왕법 안에 승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은 작동하기가 어려운 게 동아시아에서 계율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나 안 그러면 기후 환경이 달라서 거기 방식을 동아시아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막말로 여기서 맨발로 댕길 거야? 속옷 안 입고 그냥 하나로 입으면 다 어는데 속이. 비구 스님들 속옷 안 입었어요. 속옷 없어. 덥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덥고 천은 비쌌어. 그러니까 안 입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비구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계율이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야, 노팬티인데 치마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가 봐. 그러면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앉아서 싸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치마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 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다 밀어낸다. 그리고 승단의 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그게 율장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게 승단의 자치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던 것 같아. 대규모 사원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왕권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계속 이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동아시아는 왕

법 안에 그냥 승단의 율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의 종원종법이 있고 뭐 계율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에 가면 사회법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회법으로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복권시키느냐 마느냐, 그렇게 걸려요. 최종적으로 가면, 진짜 끝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율이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쓴 사람은 기후환경적인 측면, 플러스 왕법이 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율보다 더 강력한 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인도는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앙굴리마라를 출가시킨 거는 부처님이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상으로는 굉장한 포교 효과를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앙굴리마라에 대한 얘기는 다한 번씩 들어본 거야. 그래서 연쇄살인마가 부처님을 만나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출가했다더라. 하지만 여기에서 윤리적 맹점은 뭐냐면, 거기에서 이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99명을 죽였는지, 저처럼 9명을 죽였다고 판단하는지,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 줄 거야. 그래서 그 문제들이 또 벌어지는 게 앙굴리마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위성이 약간 보수적이기도 한 땅이고, 뭔가 좀 복잡한 땅이에요. 왕사성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왕사성에서 부처님이 깃발을 한번 들면 쫙 이렇게 들불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데, 사위성은 뭐만 하면 계속 충돌이에요. 계속 충돌이에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출가했을 때그 사람의 새로운 정당성을 가지느냐. 이거는 이제 법명을 쓰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는 법명이 없어요. 사리부리면 사리부린 거지. 무슨 사리부리 출가했다고 뭐 법명이 어딨어. 그런데 앙굴리마라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앙굴리마라가 탁발하러 갔는데 하필 산모가 있었대. 산모가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간 상황에서 산모가 앙굴리마라를 보고 씨컵하는 거예요. 저 연쇄살인마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애가 뒤집어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막 너무 놀래가지고 받으니까 공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앙굴리마라 연쇄살인마였던 건 맞아. 그래서 공포스러워서 이제 난리가 나고, 또 사람이 또 죽게 생긴 거야 지금. 그래서 부처님한테 앙굴리마라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것도 나좀 납득도 잘안 되는데, 너는 출가했기 때문에 그 앞에의 너가 했던 것과는 끊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집에 가서 나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라. 이게 뭔 소리냐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상으로는 분명해요. 어떤 걸 의미하려고 하는 줄 알아. 출가를 통해서 새롭게 났기 때문에 앞에 출가 전에 나하고 출가 후에 나는 다르다 라는 지금 설정값을 주는 건데, 그게 그 산모에게 먹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랬더니 이게 고통이 사라지면서 스르르 풀리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스트레스 때문에 좀 돌아앉았던 것들이 뭐 바로 잡혔는가 봐. 그래서 출가 후는 단절돼서 출가 전과 단절됐다. 이렇게 되면 법명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다. 그래서 명실이 완전히 갈리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설정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 사건이 승단과 사회하고 분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범죄자의 출가를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출가했을 때그 사람이 새로운 값을 얻는 게그 이전의 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느냐? 사실 논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특이한 사건, 신기한 사건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논점들이 매우 많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건, 저는 앙굴리마라는 안 받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얻건, 깨달음의 정당성이 아니고, 너는 윤리적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

0: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논점이 될수 있는 건 뭐냐면 깨달음의 정당성이 그 삶의 모든 앞의 가치들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깨기만 하면 되는 거지. 꿈속에서는 뭐 살인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꿈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까지 이제 문제가 돼요. 대승불교까지.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이 설령 꿈이라도 꿈이 못 깨고 있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구제하겠다야. 나만 빠져나가겠다가 아니고. 근데 초기 불교는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앙굴리 말하는 빠져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고, 그 죽은 사람들은 그냥 꿈속이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주관에 매몰된 어떤 팀들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논리의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있는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더라. 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헐뜯어야 할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헐뜯는 자는 입으로 거듭 죄악을 짓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단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태어난 것은 다시 소멸되고 소멸된 것은 이윽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 생명과 소멸의 이원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 거기 영원한 법열의 세계인 니르바나가 있다. 니르바나로 가는 길이 있다.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불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것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이시라는 분이 우리의 그 불교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이때 불교가 시작될 때 2500년 전에도 종교가 있었죠. 종교가 있었는데 불교가 불교일 수 있었던 이유,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달랐던 이유가 있어요.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행 선과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아주 익숙하죠. 그죠? 익숙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과보가 있어 하는 것이 익숙한데 2500년 전에는 선행선과라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셨던 거예요. 부처님만의 정신이었던 거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종교들은 선행선과가 아니었을까? 개념이 달랐죠. 선행이라는 것이. 25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전 세계에 있었던 종교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아주 강한 신에게 기대는 것이 선한 것일 수 있었던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떤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보면 중동에서 어떠한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지배하는 것이 꼭 일반화된 것처럼. 그죠?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믿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게 당연해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도 그런데 25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더했겠죠. 그죠? 강하면 약함을 지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강한 신이라는 것을 기대서 신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였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확 바꾸신 거예요. 불교의 선행은 무엇이죠? 우리 불자분들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불교의 선행이 뭘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이 뭘까? 그래서 그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서 하나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처님 제자들을 이렇게 뭉쳐가셨는데 그때는 아주 조그만 세력이었겠죠? 그것이 한 200년 만에 인도의 종교계를 통합시켰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 이것이 선행, 선관대. 이 선행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은 그거는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나와 인연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행복을 줄수 있고, 내가 힘든 사람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할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선행이고, 이것이 복덕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이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250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00년 전은 우리가 제가 자꾸 비유를 하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런데 저기 동남아 라오스나 이렇게 여행을 4박 5일 순례를 간다고 하면 가장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아플까봐. 네? 이거 다칠까봐. 다치면 우리나라는 병원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안정돼서 막 가서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일반화되고 병원 가서 하면 이제 난 살았다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라오스나 이런 순례를 가게 되면 다치면 거기는 가면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로 빨리 와야 돼요 이런. 지금도 그런데 250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땐 아프면 죽어야죠. 그죠? 다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산다는 건 어때요?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노력하면 다살수 있는 이런 사회 체계가 아니죠. 2500년 전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고, 이 사람에게 하는 몇 퍼센트만 부가 다 있고, 일본적인 사람들은 그냥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억울함을 당해도 말 못하고, 그런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선행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정말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해봤었어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회였는데. 근데 부처님이 계셨던 2500년 전에 그 사회에서 부처님의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부처님께서 그러한 선행, 주위 사람들이 힘들면 가서 손잡아 주시고 행복을 알려주시고 하는 걸 실천하시는 성숙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부처님과 함께 했던 분들에겐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이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시고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행선과라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도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왕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힘을 갖고 왕이 딱 됐는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또 나를 또 이겨내고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고민을 하는 왕들이 부처님께서 선행선과를 말씀해 주시니까, 나도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면? 내 밑에 사람도 선한 사람이 되면? 내 왕자리가 유지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할수 있었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가 바뀔 수 있겠죠. 막 그냥 투쟁해서 그뭐 강한 신에게 나는 잘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오 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약하면 짓밟고 귀에 있으면 쳐서 나도 그 자리 갈 겁니다 하는 그러한 아주 삭막한 사회에서 부처님의 선행 성과의 이야기가 일반화 쫙 되게 되면 사회도 안정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 200년이 지나면 불교로서 종교가 통합이 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도 선행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힌두교에서 소를 섬기죠. 그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그거예요. 2500년 전에 소를 잡아가지고 신에게 제사 지내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소라는 것이. 그런데 부처님의 그 선행 성과라는 것을 통해서 살생이라는 것이 아주 터부시 되고 하다 보니까 힌두교라는 종교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소 잡으면은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욕 먹을 건데 소 잡지 맙시다 하던 것이 막 오바가 돼가지고 소를 섬기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소를 섬기는 겁니다. 뭐 소를 섬기는 것이 뭐 소에게 신이 뭐 깃들여서 뭐 그거는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정도로 선행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지금 시대엔 선행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러면 저는 선행 더불어 함께 하는 거.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있고 주위 분들에게 야야 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런 거 저도 많이 봤는데요. 절에 오면 큰 보살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딱 그 불단에 딱 지키고 서서 뭐 공약물 좀 올리려고 그러면 야 너 지금 왔는데 지금 저 아무나 올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예전에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우리 무상상 그렇지 않겠죠? 부처님 불단에 누구나가 공약물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막 권력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악행입니다. 우리 불자분들은 내 주위에 나의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을 짓는 행동이야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야라는 것이 이것이 법이야 하는 것이 타 종교랑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타 종교는 제가 타 종교에서 좀 혼날지 모르겠는데 타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는 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선행인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신의 뜻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분이 힘든 게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의 뜻대로 전도하고 이거 신을 믿어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먼저죠? 선행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거죠. 이것이. 물론 우리 불교가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말씀으로써 지키신 분들은 누구시죠? 비구, 500비구. 그 시대의 500비구면 어떤 분이었겠어요? 지식층이죠. 최고의 지식층. 그분들이 법을 결집했으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거의 남았겠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선행에 대한 이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작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꺼나가고 그러면서 나의 경지가 어떠하게 가고 마음은 어떻게 되고 하던 것을 결집을 하셨겠죠. 그분들은 출가자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출가해서 처음 저도 공부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됐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법이 먼저 결집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먼저 앞서고 정말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성숙된 한 사람으로서 부처라는 경지에 이르렀던 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행복을 전하시고 어떻게 삶을 유지하셨는지 그 시대의 종교계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고따마 시달타라는 부처님이 세존으로서 스승으로서 그 맨발로 다니면서 그 힘든 분들 사람을 가린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도 손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 모습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경전의 중심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 500비구
하시는 이 아라한 분들이 법을 결집하니까 법의 내용이 먼저 중요하게

됐겠죠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교예요. 그러한 잘나신 분들의 불교 말고 정말 실천하셨던 부처님의 모습을 봅시다 하면서 나온 것이 대승불교죠. 그러면서 이 불교가 우리나라로 쫙 전래가 된 건데 10년 전에요.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구 리서치라고 조사를 해요. 종교인 비율 같은 걸 조사를 하는데 10년 정도 전에 천주교 신자분들이 200만이었어요. 그리고 개신교, 불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천주교 아시죠? 성당, 개신교 교회, 그 불교, 우리 이제 3대 종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개신교도 종교인이 줄었어요. 불교도 줄었고. 근데 천주교는 10년 전에 200만인데 지금 480만인가?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종교인 비율이 줄고 있다고. 젊은 분들은 종교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그런데 천주교는 왜 늘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늘었을까요? 이유는? 저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60,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기에 한 30대로 보이시지만 60대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저도 출가할 땐 정말 도노해서 한생 태어나지 않았어라고 해서 진짜 깨달음을 얻어갖고 이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원래의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불교가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선불교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선이라는 것 자체가 깨달음과 함께 되면서 도노 깨달음이 강조된 불교. 그것이 이제 동부가 중국 불교였었고 저는 조금 그런 것에 비판적인 시야를 요즘엔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러한 생각이 아주 강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우리 은사스님께서 입적을 하셔서 우리 요즘의 분들은 이렇게 생이 다 하시면 장례식장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입적하시면 그래도 옛 전통이 있어서 우리 절에 모셔서 제가 그 입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시기 전에 제가 다 이렇게 닦아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느낀 게 많았어요.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느끼는 것이.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확고해요. 저의 깨달음은 탐진치 삼독이 꺼졌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확인되는 것은 제가 성숙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한 비구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법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주위 분들에게 손을 잡고 함께 하면서 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한 성숙된 사람으로서 내가 불보살님처럼 하나하나 살고 있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모습의 깨달음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우리 은사스님 입적하셨을 때 제 너무나 큰 어떤 울림으로 오면서 물론 그전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면서
그런

없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불교가 윤회가 없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다만 무엇이 다른 거냐?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기 이전에 윤회가 있었어요. 이때 윤회는 신과 함께하는 윤회예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에게도 그 신성이 있어서 영혼성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신과 함께하느냐 하는 아주 차원이 높은 윤회의 개념도 있었고 이게 실체라는 거, 내 안에 아트만 이런 개념인 거고 또 뭐 이렇게 순환하듯이 하는 윤회도 있었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그런 윤회가 아니에요. 윤회라는 단어는 같고 돌고 돈다는 부분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부처님의 윤회는 무엇이 다르죠? 이것은 불자라면 누구나가 다 가슴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불교의 윤회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윤회하느냐? 무명이 윤회하는 거예요. 무명이 연기하시잖아요. 연기. 무명에 의해서 모든 행식이라는 마음이 쫙 나오고 태어나고 죽음이 나오죠. 그 무명. 있어 없어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그 무명. 그것에 의해서 연기로서 우리는 윤회하는 겁니다. 연기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금강경 다 아시죠? 금강경에 제가 참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욕을 먹고 하는 것은 악업이 너무 커서 큰 악업을 받아야 되나? 금강경 독송의 공덕으로 이만큼이야 라는 말씀이 금강경에 있죠. 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강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께서 이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것이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불보살님은 공덕을 아님을 알기에 공덕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펼치고 계셔 이 말씀하시죠. 즉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담을 알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복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공덕이 쌓이고 쌓이면 전생에 지은 업력이 아무리 지극해서 우리는 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받으러 왔으나 이분이 정말 보살님처럼 보살행을 하나 보살행이 어떤 것이야라고 규정되는 게 아닌 것을 알기에 삶 자체가 보살행은 알고서 그냥 실천하고 계시고 마음으로서 펼치고 계시다고 하면 전생에 정말 때려야 될 분이 눈앞에 있으나 때리겠어요? 에이 하고 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불교의 윤회인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복덕인 거고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한 업인 거예요. 나의 삶인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간이 다 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거죠. 네. 제가 우리 은사스님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은 승복 입혀드립니다. 장삼 입혀드리고 가사 이렇게 수여드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제가 포교를 시작했을 때 우리 신도분이 상을 당해서 이제
우리 스님도 산에만 계시고 그래서

포교를 안 하시고 그냥 농사짓고 계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는 포교당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신도분이 상을 당해서 이제 입간하는데 기도해드리고 시다림해드리고 화장하시는데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모실 때도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리는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수의입이시죠. 그죠? 지금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의가 뭐죠? 수의가 뭔지 아십니까? 죄수복이에요. 수의가. 수의가 죄수복이에요. 아니, 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의를 왜 입혀요? 응? 왜 입히나요? 깨끗한 거요? 깨끗한 거면 집에서 정말 깨끗하게 입으셨던 옷을 입혀드리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전통이에요, 원래. 조선시대나 그 시대, 조선시대는 회각을 이렇게 쳤는데 회각은 공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라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기 이집트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옛날에 그 기후가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는 기후가 습하지만 회각을 치면 공기가 소통이 안 돼서 미라 형태로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리 어르신께서 상을 당하면 입던 옷 입고 계셔요. 입던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수의는 누가 입죠? 돌아가신 분이 입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이 죄인이라고 입는 게 수의예요. 우리 연세 있으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 험한 옷 입고 죄인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전통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의를 입으세요. 저는 그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지 않은 전통이 우리 불교계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스님들이 입적하시면 당연한 거죠. 승복을 입으시고 가사를 소하시고 그리고 화장하시는 거죠.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좀 이 문화가 우리 전통의 정말 아름다웠던 문화가 일제강점기 때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다시 좀 부활됐으면 해서 제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더 관심 있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불자분들은 돌아가시면 우리 그 불교 방송에도 BTN에서 상조회 하잖아요. 그죠? 상조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절에도 와서 이렇게 안내하는데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불교식 상조를 하기 때문에 술을 올리지 않고 차나 총수를 올리신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다례제 있잖아요. 제 지낼 때 차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 이 전통이 불교가 살아있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어져오던 전통인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렇게 술을 올리는 거예요. 술의 알코올의 기운이 하늘과 통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유학이나 하시는 분들의 전통이 있어서 그래서 술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분들은 술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청정한 기운으로 부처님 되십시오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잖아요. 차를 올리는 것이. 그죠? 이것이 또 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왜 이게 사라지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향을 꽂았는데 잔 돌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돌릴 때마다 싸우죠. 오른쪽으로 세 번인가 왼쪽으로 세 번인가. 그죠? 어느 게 정답인가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신사에도 하던 거 따라한 거예요. 우리 전통 아니에요. 향으로 무슨 돌려요. 돌리긴 정배하는 거죠. 정배. 어르신에게 정말 나의 모든 기운이 있는 것까지 조아려서 올립니다 하고 정배하고 올리는 거지. 향으로 뭘 돌려요. 이거 우리 전통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 네?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우리는 생이 다하면 불교에서는 뜬구름이 모였다가 뜬구름이 흩어지듯이, 그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가시는 분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가시지? 사라지지 할 정도로 쫙 사라지시잖아요. 그런데 사라지는 걸까? 사라지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있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죠? 업, 업. 업이라는 게 뭐죠? 업이라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명 속에 있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있어 없어라는 것에 꽉 잡혀서 좋고 싫고 치는 중독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운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무명을 이루고, 이것이 있음으로 쫙 가면서 생로사가 있어서 우리는 윤회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진치의 불이 쫙 꺼졌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거고,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불교에. 그렇듯이 우리는 뜬구름이 모여서 형상을 이루고, 아들이 되고 누가 되고 이렇게 왔다가 뜬구름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셨을 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미 나에게 구름을 남겨놓고 가셨죠. 그래서 또 시작하고 계셔요. 그분들께서는 시작하고 계시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슬퍼요. 나의 기억이 슬픈 거지. 돌아가신 분은 슬플까요? 기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네, 이제. 하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요. 나는.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나의 업은 불명이, 나의 색이라는 것이 모였다가 흩어져서 끝나면, 나의 업은 나를 끌고 가서, 저도 아직 무명 속에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건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을, 이러한 준비를 저는 계속 시작한 지가 이제 우리 은사스님 뵈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아주 사회적인 위치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죽음은 없어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프로에 이야기하시는 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야, 이게 삶에 얼마나 집착이 많으면 죽어서 세상에 있고 싶을까? 이집트 가보셨나요? 우리 신도분들하고 이집트를 1월 달에 갔는데 가서 저는 너무나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그 신전을 만들어서 나 여기서 살 거야, 다음 생이 있어 이렇게 살 거야, 이 집착 속에 빠졌었을까? 그 집착이 있으니까 지금 이집트에 유물이 있어갖고 그 후대들은 먹고 살겠으나, 그 당사자는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나의 흔적을 만들고 싶고 신에게 기대해서 나도 신이 될 겁니다 뭐 합니다, 이러한 괴로움 속에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뜬구름이 흩어질 때, 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괴롭지 않고 두렵지 않으려면 어쩌면 될까요? 내가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있다고 한다면, 나의 뜬구름이 모여서 흩어질 때 그 하늘에는 선행이라는 무지개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무지개예요. 그래서 나의 구름이 흩어졌을 때, 저도 시간이 다 돼서 가면 저의 모든 물건이나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저에게 와서 그래도 아이고 무진스님하고 절이라도 하실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의 뜬구름이 왔다가 흩어지는 것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행으로서 펼쳐놓은 무지개를 기억할 것인가?
그 무지개는요, 나의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져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나 펼쳐져 있는 나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에 선행을 한 모습으로서 펼쳐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이죠. 선행. 선행. 그러면 당연히 선과로서 오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거예요. 선과는 펼쳐지는 거예요. 선과에 대해서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 어떻게 선행의 무지개를 펼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불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지금 이 순간순간에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이것이 불교로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핵심으로 말씀하신 선행, 선과의 선행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이런 말을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저도 선행을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언제나 반조하고 반성하거든요. 반성하고 반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내일 내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공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진정한 주인공의 삶, 진정한 깨달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선남자, 선녀인, 제가자, 우리 신도분들,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어떠한 선행으로서 불보살님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 그렇게 실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뜬구름은 흩어지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이미 뜬구름이 모이는 시간은 지났어요. 흩어지고 있는데 뜬구름이 모여서 시작되는 누군가에게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지적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열심히 뭘 하고 열심히 뭘 해서. 그래서 내 아들, 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아니야. 너는 네 정신머리가 잘못됐어. 너는 삶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는 그분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살아왔던 그분의 경험일 뿐인 거지.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새롭게 살아가는 자기만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내가 손잡아주고 다독거려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야 이건 나는 그래라고 경험담을 해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이제 뜬구름이 흩어지고 있으면서 지적질을 해서 무언가 이끌려고 하고 너 잘못됐어 하면서 뭘 해서 막 전화해서 아니면 뭘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이구 응? 이분이 오시면 괴로워요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냐 이거죠. 응? 꼭 생각하셔요. 내가 가면 웃음이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가 짙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힘들어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행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악행을 하고 있느냐.

0: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다음 생에 선과로서 시작할 수 있느냐, 악과로서 시작할 수 있느냐. 지금 나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죠? 지금 나의 거울의 얼굴을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분장해 주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분장을 왜 이렇게 하셔요?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 말씀하셔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법회한다는 건 스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와주신 분들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 얼굴이 이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너무나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60 이상이 됐을 때 이쁜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네?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 얼굴에 평화로움이 있는 모습이 이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그분이 가시는 어디고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웃는 얼굴, 이쁜 얼굴. 그래서 분장? 그 우리 불교의 분장은, 저는 방송하니까 이렇게 했으나 진정한 분장은 마음에 분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선행의, 선의, 행복의 주인공에. 그러한 분장을 꼭 하셔서 부처님의 무량한 법문 속에서 무량한 행복을 얻으시고 그 행복을 끌고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여 죄를 하찮게 여긴다면 죄는 끝없이 쌓여갈 것이다.

세상에 난 것이란 죽고야 말고 목숨이 길다 해도 끝이 있나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흩어진다네. 젊었던 나이라도 오래 못 가고 건강에는 병고가 침노하나니 이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가서 항상 있는 법이라곤 하나도 없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열정.
2: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해.
1: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시고.
4: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5: 초심 잊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6: 고마워. 나도.
1: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0: 자, 하나 둘 셋.
7: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6: 1번 하겠습니다.
7: 연애요?
1: 연애? 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敬，这是在咱的生活中为人间的祥和，咱都爱时时多用心嘛。

사람이 만약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않고 악업을 지으면 이 업의 인연에 따르는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이 지은 악을 참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며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업은 점점 자라나서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희호시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강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라.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며 게으르고 계율을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타서 더욱 갈증을 심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6: 사열해 볼려, 사열해 볼.
7: 연불 좀 듣고 싶은데.
8: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고마워요.

나무사만다 못다나몸도로도로지미사바하나무사만다 못다나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올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다.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야심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제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

0: 태어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0: 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사는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

0: 예수께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큰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0: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이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죠.

0: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2: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2: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해요.
1: 순수하고 예쁘고 귀엽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3: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4: 초심 잊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5: 고마워. 나도.
1: 네, 고독한 연인 대 만개화.
0: 자, 하나 둘 셋. 연애, 국악, 나이, 키, 과거, 고향.
5: 1번 하겠습니다.
0: 연애요?
1: 연애? 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불교 굿즈를 언제든 만나볼 수 있는 상설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 HC가 불교 굿즈 브랜드 굿즈 첫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했습니다. 공영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계율과 수계의범을 주제로 제14차 계율연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수계의 의미부터 의식 절차까지 익히며 전법 역량을 다졌습니다. 연불이 교학적 의미는 물론 인지과학에서도 뛰어난 정신훈련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운학술상 학술대회에서 연불 수행의 효과를 조명한 연구들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종진 스님이 두 번째 대중 강연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화는 위험한 불꽃이라며 마음속 샘물로 불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힙한 불교 열풍을 타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불교 굿즈. 하지만 그동안은 불교 박람회 같은 일회

0: 사회성 행사가 아니면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는데요.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불교 굿즈를 이젠 언제든 만나볼 수 있는 상설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풍선껌을 부는 붓다와 하체 운동인 스쿼트를 하는 붓다가 그려진 티셔츠. 헤드폰을 쓴 붓다는 휴대전화에 붙이는 스마트 토그로 재탄생했습니다. 한쪽엔 형형색색의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들이 줄지어 전시된 흡사 홍대골목 소품숍을 옮겨놓은 듯한 깔끔한 매장. MZ세대 취향을 저격한 이 힙한 공간이 있는 곳. 놀랍게도 젊은이들의 거리 신촌이나 홍대가 아닙니다. 빌딩 숲이 우거진 직장인들의 터전, 서울 종로 안국동 사거리입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식회사 도반 HC가 기존 불교용품 매장을 대신해 새롭게 문을 연 불교 굿즈 브랜드 굿즈의 첫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젊은 감각을 최대한 살린 만큼 매장을 찾는 사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2: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는 게 너무 새롭고 보자마자 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선물하고 싶어서 많이 샀어요.
1: 붓다와 굿즈를 엮어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 굿즈는 지난 4월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부처님이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프린팅한 하체 붓다 티셔츠는 젊은 세대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연등회 전통문화마당과 최근 대구불교 박람회까지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별도 오프라인 매장은 없었는데 조계사 옆 전법회관 1층에 처음으로 상설 매장을 마련한 겁니다.
3: 오, 되게 힙하다. 이게 무슨 가게야?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들어오고 나서 굿즈 같은 거 이제 보시면서 와, 이게 요즘 불교구나. 좀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굿즈의 인기는 공식 매장을 넘어 대중 쇼핑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엔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에서 일주일간 첫 팝업 스토어를 열 예정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유원지나 대형 시설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엔 도반 HC의 기존 온라인 쇼핑몰인 승소몰이 굿즈몰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단순한 소품을 넘어 일상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상품도 준비 중입니다.
4: 젊은이들 사무실에 책상 있잖아요. 그 책상에 모든 우리 굿즈 제품으로 컴퓨터에서 발끝까지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아이디어를 계속 하고 있고요.
1: 전통의 힙함을 더한 불교의 변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를 초월해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제종교연합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국제종교연합은 어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조성된 부산 남구 유엔 기념공원에서 이사장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이명문 목사, 신요한 신부, 정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 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6.25 유엔 기념공원 참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던진 희생정신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며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갈등이 즉시 중단되고 서로가 공존 상생해 온 세상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각 종교 수행자와 성직자들은 종교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처받은 지구촌을 사랑과 나눔으로 치유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어제 교내 정각원에서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님의 불후의 명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다례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추모 법어에서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님의 침묵과 스님 가르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돼 역할을 다하는 수처작조 입처개진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동국대가 사회와 대중 속에서 인재 양성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일상 속 스스로의 역할을 되새기고 동국이란 틀을 넘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과 재학생들의 헌향과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봉영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이 계율과 수계의범을 주제로 제14차 계율연수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여 비구니 스님들

0: 분들은 숙의 의미부터 의식 절차까지 함께 익히며 전법 역량을 다졌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수원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비구니 수행도량 봉령사 도서관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3일부터 4일간 열린 제14차 봉령사 계율연수.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비구니 스님 50여 명이 동참한 이번 연수에서는 제가자를 위한 3귀의 5계와 8관제계, 10선계 등 숙의의식의 역사와 실천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불교의 입문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받아 지키겠다고 서원하는 숙의. 불자로서 수행의 출발점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스님들이 전법 현장에서 누구나 원만하게 숙의의식을 이끌고 집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범과 전통 작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계율의 실행은 성가 위상의 회복과 불법의 홍포를 위해 제가자에게 숙의식을 실행하는 것은 계율을 수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1: 불교 중앙박물관 관장 서봉 스님은 초기 불교부터 내려온 숙의 제도의 역사적 발자취를 집어내며 현대 비구니 승가의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서봉 스님은 계율을 두고 우리를 옥죄는 거친 밧줄이 아니라 세속의 탐욕과 차별 속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이자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이 여성 출가를 허락하고 비구니 승가를 포용한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며 스님들의 법행에 자부심을 불어넣었습니다.
3: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분이신데 그 부처님의 위대함도 여기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비문이 승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은 이런 이율정연사의 위대한 업적이다.
1: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는 봉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율주 적연스님과 교수 정연스님, 선정스님이 차례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제가자가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출가자와 다름없이 청정하게 수행하는 팔관제계, 몸, 말, 뜻으로 짓는 열 가지 악업을 막아주는 십선계 등 구체적인 숙의의식을 교육했습니다. 계율을 올바르게 전승하고 제가불자들의 바른 신행을 돕기 위해 해마다 계율 연수를 이어오고 있는 수원 봉령사. 비구니 스님들은 숙의야말로 현대인들을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법의 방편임을 되새기며 사흘간의 구도 열기를 여법하게 회향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연불이 교학적 의미는 물론 인지과학에서도 뛰어난 정신훈련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운학술상 학술대회에선 연불 수행의 철학적 가치와 효과를 조명한 연구들이 발표돼 학계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4: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연불이 깊은 교학적 배경과 현대과학적 유효성을 지닌 최상의 정신훈련 체계라는 연구들이 발표돼 학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어제 개최한 제9회 성운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대회에서입니다. 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된 청감스님의 능엄경, 연불원통의 독자적 위상. 그동안 학계와 수행 현장에서는 능엄경에 등장하는 25가지 수행문 중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을 사바세계 중생에게 가장 수승한 법문으로 꼽아왔습니다. 반면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외우는 연불원통은 상대적으로 금기가 낮은 이들을 위한 차선책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청감스님은 이러한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스님은 경전에서 특정 수행을 추천한 것은 사바세계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춘 방편일 뿐 수행법 자체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우리가 연불을 할 때 중생의 마음은 계속 변할지라도 연불이 향하는 불성은 언제나 진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두 수행의 본질적 가치는 대등하다는 설명입니다.
5: 연불원통의 이론적 부류가 선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본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이론적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지향점에서 충분히 서로 상보적이고 조합될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4: 장려상을 수상한 이룬 스님은 불교 교학의 영역에 머물던 연불 수행을 현대 인지과학의 메커니즘으로 풀어냈습니다. 스님은 행위자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임하는 연불과 기계적으로 단어를 반복하는 연불은 뇌의 반응 양상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과 정서적으로 공명하는 연불은 뇌의 하향식 조절을 활성화해 인지적 이점과 깊은 집중 상태를 극대화한다는 분석입니다.
6: 단순히

0: 자극에 반응하는 어떤 그런 기계적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 그런 것들이 뭐 우리 밖에서는 보통 뭐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신심인 거죠.
1: 이와 함께 명준 스님 역시 전통적인 출가 수행인 산문 수업이 전두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적으로 고찰한 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2: 신앙과 가필려서 얻어진 사례가 우리 불자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연구자들이 이미 나와 있는 신앙 카피의 논문들이 비교 분석해서 새로운 이론과 신앙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3: 연불이나 신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한국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신앙적인 부분들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교학적인 부분이 있고 수행적인 부분들이 올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수천 년간 이어온 불교 전통의 수행법은 이제 종교의 영역을 지나 현대인의 흩어진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과학적인 정신훈련법으로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국가유산청이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와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 완주 위봉사 목조 관음보살 입상 및 지장보살 입상, 여수 흥극사 제석천 천룡도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범어사 대웅전 내부 동서쪽에 그려진 불화 4점은 약사불과 열애불을 통해 산불 3개를 구현하고 관음보살과 달마대사 벽화를 한 공간에 구현한 국내 유일 사례로 18세기 영남 지역 불교 미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학술 가치가 높은 작품입니다. 내소사 관음보살 벽화는 대웅보전 후불벽에 그려진 작품으로 관음보살 보관의 태극 문양에서 의겸 스님의 화풍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989년 도난당해 2016년 환수된 위봉사 목조관음 보살 입상과 지장보살 입상은 임진왜란 직후 제작된 불상으로 조선 후기 사보살 입상의 양식 형성의 기준이 되는 희소성 높은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흥국사 대웅전에 모셔진 제석천과 천룡도는 두 폭의 불화가 한 쌍으로 온전하게 전해진 드문 사례로 18세기 의겸 화파의 활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고양시 삼천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고려 법상종 미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동양미술사학회와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삼천사 고려 법상종 미술의 전개와 확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선 최성은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고려 법상종 사원의 미술과 삼천사를 시작으로 삼천사 대지곡사 탑비의 특징, 삼천사지 출토 금속 공예품, 대지암 출토자기, 삼천사 마의 열애 입상, 대지곡사 추숭별원의 공간 구성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해공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가 삼천사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밝히고 고려 불교 문화와 법상종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정읍 보림사 종진 스님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대중강연을 열었습니다. 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종진 스님의 치유법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5: 산골로지 작은 절, 정읍 보림사.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농촌에서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로 부처님법 전하는 일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은 지난 2월 정읍 강연에 이어 25일 광주에서 두 번째 대중 강연을 열었습니다. 광산구 수안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날 주제도 현대인의 화. 때때로 일어나는 화를 참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처방하는 스님만의 노하우를 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스님은 무엇보다 대중과 만나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6: 이 문제를 나누고 싶은데 사람이 많고 지금이 아니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앉아있어 주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5: 스님은 화를

0: 나와 상대를 태우는 위험한 불꽃이라며 각자 마음속 샘물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가 일어났음을 자각하고 알아차림의 과정을 거쳐 호흡 속에 거저 바라보기만 해도 일시적인 화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2부에서 스님은 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소멸 과정을 설명하고 명상을 통해 각자 내면의 감정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강연을 알리는 집 근처 플래카드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다는 중년의 참가자는 스님의 깊은 통찰과 지도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1: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던가요?
2: 아가씨도 명상에 조금 마음이 편하냐. 막 처음에는 답답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1분, 2분, 3분 다가오면서 마음을 내려앉히다 보니까 뭐 처음입니다만은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0: 일상에서 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젊은 참가자에겐 자신을 고집하는 근본 번뇌의 소멸이 중요함을 설합니다.
3: 사실 저의 화와 분노도 상대방을 말로 제압하기 위해서 자부심 문제로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종지스님의 자부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말을 잘하면 돈이 많거든. 사실 우리 동창에는 좀 잘나가는 사람들만 오히려 보자요. 저는 그래서 동창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본 마음 상태야. 그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문제야.
0: 2시간 넘게 이어진 강연과 명상 실습, 질의응답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불교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진 스님은 광주에 이어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등 전국을 돌며 마음 다루기 강연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사단법인 부다클럽이 제8회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와 부다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아젠토 피오레에서 봉행된 법회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 발전을 기원하며 전통예술과 사회봉사, 효행 부분에 부다대상을 시상했습니다. 조건형 총회장은 오늘 밝힌 등불로 온 인류가 평화와 행복한 정토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법회에는 제주불교연합회장 허운 스님,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휴완 스님, 고희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BTN 부다회 광주불교 순례단이 지난 25일 남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여름 보양식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다회 광주불교 순례단 봉사단은 광주 천룡사 주지 무등 스님을 지도법사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남구 노인복지관과 맑고 향기롭게 광주 지부에 여름 보양식 700인분을 보시했습니다. 무등 스님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불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영양식이라며 어르신 모두가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점심 한 끼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광주불교순례단은 1인 노인 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매년 남구노인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우리 불교의 유연함처럼 불자 여러분도 주위를 맑히는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쾌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삼마 삼부따사
1: 삼부따사
0: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1: 삼부따사
0: 숙교뜨

저번 시간은 윤회설에 관한 부처님의 관점을 경전의 기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윤회설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회설은 부처님이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에서 창조신 브라만과 그 브라만이 만든 이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로서 윤회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윤회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나 주장이나 이론이 있죠. 그런데 제가 봤던 대부분의 책에서는 윤회설을 법칙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론은 주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펼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실천을 통해서 검증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윤회설은 대부분의 책에서는 주장이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직 지금 이 단계까지는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검증이 됐으면 당연히 법칙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사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용어의 실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윤회설에 대해서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저는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책들은 주장이나 이론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윤회설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윤회설의 윤회설을 정리를 해보면 저 포와 같습니다. 시간 설정이나 공간 설정,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 돌고 돌려고 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의 동력이 필요할 거고,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보상 구조가 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상 구조에 대한 판단 근거는 뭔가 하는 거고, 그리고 보상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거고, 이전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는 게 우리가 통상 윤회설을 이야기할 때 경전에서 나오는 또는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저 정도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흔히 불교 용어로는 전생, 금생, 내생을 돌고 돈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흘러가겠죠. 그러면 공간적으로 힌두교에서 또는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인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우주관 너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도 기존에 있는 우주관을 차용을 해서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이 우주라고 하는 게 다양한 그 층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33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28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윤회설로 설명을 하게 되면 크게 6층으로 설명을 하면 6도윤회가 되는 거고, 5층으로 설명을 하면 5도윤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아기하고 수라를 모으면 아수라가 되죠. 아기는 배고픈 중생들이 모여 있는 것, 수라는 분노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되게 배가 고프면 애들도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가 고프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싸우게 됩니다.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생존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록 폭력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아기와 수라를 뭉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수라, 아수라장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우주의 맨 아래, 공간적으로 우주의 맨 아래 지옥이 있고 우주의 맨 끝에 천상이 있다. 그리고 이걸 33층으로 나누든 28층으로 나누든 여러 가지 나누는 행태가 있겠죠.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지옥에서 천상까지, 시간적으로는 전생에서 내생까지 돌고 돈다라고 해서 하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윤회가 됩니다. 원래 부처님이 사용하던 빨리어로는 쌈사라라는데 이걸 하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윤회가 되죠. 그리고 돌고 돈다라고 하니까 윤회 전생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여기에 돌전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회 전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윤회 전생은 시간적으로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공간적으로는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돌고 도는데, 저 구조를 보면 인간이 5번째 단계로 올라왔잖아요. 수월차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천상이에요. 그러다가 운수불기라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올라온 것만 해도 얼추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여기서 만족을 하면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까지 가야 돼. 인간으로서는 나는 만족을 못해. 천상까지 가야 돼. 이런 믿음 하나로 윤회설을 적극 믿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상까지
돌고 돈다라는 말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동을 하는 동력이 필요할 텐데 그 동력이 뭘까? 일단 힌두교 윤회설에서 주장하는 동력은 창조주 브라만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하고 기도는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신에게 제를 잘 지내야 된다. 두 번째로 제를 지낼 때 그 절차법을 준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흐트르게 하면 제사에 영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는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를 지낼 때 주문을 외우면서 지내는데 그 주문의 토시라도 하나 틀리면 헛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뒤로 외우고 뒤에서 앞으로 외우고 한 단어씩 건너가면서 외우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제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절차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주문 이걸 담고 있는 게 베다입니다. 그 베다라는 책이 창조주 신에게 어떻게 제를 지낼 건지를 기술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윤회설의 핵심 키워드는 직업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상까지 과거에서 내생까지 돌고 도는데 신에게 제를 잘 지내는 것이 공덕이 돼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코드를 하나 묻어놓고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을 그대로 세습을 해서 잘 지키면 상승의 동력이 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는 신에게 제를 잘 지내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직업을 세습할 것. 그래서 왕의 자식은 영원히 왕의 자식으로 직업이 세습되고 청소부의 자식은 영원히 청소부의 자식으로 직업이 세습될 것. 어떤 경우든 신분의 이동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 이게 윤회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중요한 직업 세습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인도에서 가만히 보면 계급이라는 게 또는 계층이라는 게 전부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신성한 직업, 어떤 직업은 옷깃만 스쳐도 지옥 가는 계급 이렇게 규정이 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게 거의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소속된 사회에 우리 가족이 소속된 사회에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바로 지옥가. 이게 윤회설의 핵심 구조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인도에서
그 구태다가 잘 일어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지옥을 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만이 아무리 쌓인다고 해도 그걸 표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사회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문화가 원체 강고해서 쉽지가 않고 최근에는 조금씩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와서 무너뜨린 거죠. 부처님도 못한 일을 자본주의가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어쨌건 윤회설의 중요한 키워드, 윤회의 사이클 안에서 상승할 거냐 하강할 거냐는 포맨적으로는 신에게 죄를 잘 지내야 돼. 그러나 핵심은 직업을, 부모의 직업을 세습할 것. 요 직업 세습의 원리, 이것이 윤회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 하강되기도 할 텐데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을 언제 받을 거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는 을급제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까? 노동자가 일을 할 때 내가 1년 있다가 일을 할 건데 미리 성금을 한 1년 전에 성금을 받으면 사용자가 유리할까요? 노동자한테 유리한 시스템인가요? 미리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노동자한테 유리하죠? 만약에 일당제로 하면 얼추 비슷할까요? 그런데 일은 한 달을 먼저 했는데 월급은 대개 한 달 있다 주죠? 그러면 이건 노동자 보당은 사용자한테 유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오래 일을 했는데 월급은 1년 있다가 준다면 이거는 좀 뭐 먹고 살았고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생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죽고 난 다음에 준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가? 현실적으로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금이라도 내서 나라를 구합시다라고 해서 서민들은 결혼반지까지 다 내놨는데 또 다른 계층들은 또 다르게 행동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죠. 그런데 명분은 나라 살립시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설정을 해 놓고 보상은 금생의 보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생 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수용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겠죠. 뭐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하고 신뢰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보상이
즉각 즉각 이루어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널널하죠. 널널하니까 좋죠. 이게 널널해야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래야 이야기하기가 수월죠. 이게 시간이나 공간을 압축을 해놓으면 검증이 즉각즉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검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약속 같은 걸할 적에도 조금 능률하게 약속을 해놓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노? 윤회설에서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들이, 삶의 질이,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 스님들 법문을 들을 때 전생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금생에 네가 사는 걸 봐. 그러면 전생을 알수 있어. 내생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금생에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내생을 알수 있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시간이 너무 확장이 돼서 검증이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검증이 잘안 된다는 거죠. 금생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지금 열불나 죽겠는데 전생에 죄 지은 것까지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금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어. 이게 전생에 죄 지은 것까지 똘똘말이를 해갖고 금생에 불편한 것까지 얽어엿는다면 이게 지금 열불나 죽겠는데 더 열불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전생을 가지고 금생을 속박한다고?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회설에서 또 중요한 관점 하나가 보상의 주체를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을 믿는 모든 종교에서는 행복과 불행의 주체가 신이 결정을 하죠. 그래야 신을 모실 거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열심히 절을 지내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신이 행복과 불행을 모든 걸 신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윤회설에서는 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신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설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에서 수용하는 측면이 크죠. 뭐 자기 자신의 자업자득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 누구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당신 스스로가 받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할 적에 주로 저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했죠. 그러나 또 다르게 봤을 때, 아까 윤회설의 핵심 키워드가 직업 세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지금 이 순간 보상은 없다는 것, 보상은 사후 보상이 된다는 것. 사후 보상이 되면 그 중간에 공중에 떠가 있는 거는 누군가가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보다.

0: 상황은 우리가 유네스를 이야기할 적에 가장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유네스를 수용을 하게 됐던 핵심은 바로 자업, 자득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검증 가능한 범위 아니라면 수용이 되는데 검증할 수 없는 과거나 전생으로 확장이 됐을 때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문제였죠. 우리가 유네스를 이야기할 적에 특히 보상 부분을 이야기할 때 유네스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 금생을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던가요? 전생이나 내생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그 유네설은 지금 여기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내생이나 전생 이야기가 주가 되어버리지 않던가요? 그러면 많은 윤회설에 대한 책을 보면 주로 전생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리고 내생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럼 지금 여기 금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요즘 불교 책들 보면 특히 최근에 명상 관련된 책을 보면 Here and Now라는 포엠 많이 쓰던가요? 여기 지금 이런 용어 많이 쓰죠. 그런데 부처님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여기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윤회설이 결합을 하면 지금 여기에 가장 소중한 요 삶은 없어져 버리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삶이 주로 들어와 버리죠. 과거가 있느냐 없느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전생이나 내생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꼭 뭘 못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온갖 걸 다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삶을 짬지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그걸 허투루게 쓰지 않는다. 부처님이 보상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를 했고 그 강조했던 걸 한 문장으로 슬로건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삶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아주 내실 있게 경영이 될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위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서 다음 생으로 이전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는 이동의 원동력 또는 그 행위의 판단 보상의 주체 이런 것들은 대개 윤회설을 주장을 할 적에 이론이 거의 없어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가 어디에 저장이 돼서 다음 생으로 이전이 되노 하는 요 부분에서 이제 모든 파가 갈라집니다. 그게 윤회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윤회의 그런 행위를 저장하는 주체 아트만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무아라고 단언을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힌두교 쪽에서는 세트라든지 또는 아트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의 구조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우주를 창조한 신은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는데 요 신은 실체가 없어. 그리고 이 신은 우주를 만들 때 자기가 직접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체는 있는데 행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직접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신을 대신해서 우주를 만들어 줄 신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직접 우주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요 힌두교 신은 나는 실체는 있지만 행체가 없어.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우주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만 우주를 만들어 줄 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브라마 신이에요. 그 우주의 본체는 브라만,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우주를 만들어 줄 신은 브라마. 요 신이 이제 우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개체 속에 그 우주의 본체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 개체 속에 들어가야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따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트라고 하면 한 파, 아트만, 아따라고 하면 또 다른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주로 아트만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을 때, 그 생명체가 그 일생 동안 했던 모든 행위를 요 아트만에 저장이 돼 가지고 몸이 죽으면 몸을 버리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쭉 날아가다가 기존의 생명체가 잉태되어 있는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체에 착상을 하면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게 윤회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심 이원론, 그리고 몸은 유한하니까 그몸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영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몸을 바꿔가면서. 자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트만은 원래 우주를 창조했던 브라만에서 조금 떨어져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의 분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분신은 언제 행복해지느냐 하면 원래 우주의 본체, 자기가 떨어져 나온 요게에 돌아가서 하나가 될때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떨어져 나올 때는 자동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라, 이게 자동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못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몸이, 이제 자기가 깃들어져 있는 몸이 어떤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욕망의 껍질이 자꾸 이렇게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의 껍질을 어떻게 하면은 역게 해서 궁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노? 이게 이제 다양한 힌두교 수행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행주의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고는 이런 껍질을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영혼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윤회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 이번 시간의 결론은 부처님은 또는 힌두교에서도 윤회설을 설정을 할 때 핵심 키워드가 뭐였느냐 하면 윤회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그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윤회는 오대 보내버리고 윤회로부터의 해탈은 오대 보내버리고 윤회설만 주야장창 주장을 하게 되면 윤회로부터 해탈을 할 수 있을까요? 윤회에 구속됩니까요? 구속되두마. 어느 만화를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내는 절대로 인자 다 잊었다 하는데 거기에 말만 있고 진짜는 안 잊어진 것들이 많투마.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해탈하세요. 부처님은 해탈에다가 방점을 찍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윤회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윤회로부터서 탈출이 도리어 윤회에 구속되어버리는 게 현재 우리가 윤회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회설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부처님이 외사리에서 많은 대중들을 모아두고 수행을 지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띠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의 이론과 기술의 본질적 차이가 뭘까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0: 행복하십시오. 애썼습니다.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4: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설립조사이자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은 스님의 82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와 달해제를 6월 29일에 봉행합니다. 추모제는 오전 11시 시무장에서, 추모 달해제는 오후 4시 HW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부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0: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항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1: 1946년 서울 삼각산에 피어오른 정법의 위대한 첫 불꽃. 부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룩한 원력은 종단의 굳건한 정통성이 됩니다.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화 행자입니다. 백만 독송의 원력은 고귀한 실천의 결실로 피어납니다. 전국 각지 도량에서 전방위적 포교를 넓혀온 법화종. 혼탁한 이 시대에 부처님의 법을 실현하며 사바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도약할 미래 백년의 문. 6월 28일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 행자의 장엄한 걸음이 시작됩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꼭뭐 이렇게 불을 촛불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거불이 거불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끊임없는 심식의 생주임멸 생주임멸 하면서 이 생각이 흘러가는데 거기까지는 끊기 힘들더라도 그 안쪽 거는 거의 못 끊어요. 참선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거든. 온갖 공포를 멀리 여의는 것이니 초지에 한이지 안 되는 사람도 뭐라 했죠? 한해지. 한의지에 딱 들어가면은 요한 누구든지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한 1년 반 정도만 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집중해서 주력만 하더라도 화가 잘안 난대. 근데 그게 화가 난다 그러면 공부 안된 사람이에요. 안한 사람이래. 시간만 보냈지. 자, 그다음에 이른바 불할외와 살아갈 수 없는 공포. 그다음에 악명외라, 나쁜 이름을 들을 공포라. 사외라, 죽을 공포라. 그럼 이런 데서 딱딱 짚어서 알아야 돼요. 불할, 살지 못하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움은 뭐고, 죽을 공포는 뭐냐. 그다음에 악도외라, 나쁜 갈래에 떨어질 공포. 대중 위덕 외라, 대중의 위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공포를 개덕여행이라 모두 아주 다 멀리 벗어난다 여인은이라. 여기서 이제 불할외 요거는 자 한번 누나들이 유인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쭉 읽겠습니다. 다섯 두려움 가운데에

말이지. 생계 내그 생계 내 사는 데 대해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둘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청양수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생계의 내가 살아갈 그 돈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의미도 없고 이 이래 가지고 몸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게 살아질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받고 이랬거나 근심 걱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할외라고 한다. 반면에 내가 살아서 존재로 버티는 원인이 아예 완전히 다해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될 판에. 예? 이 몸이 실제적으로 어때요? 실제로 정사보시에 실제로 사보 내 받은 보를 이 몸을 버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아상이 많아서 그렇다. 자, 생계의 자원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보존해서 걱정하는 것을 불할례라 하고 반면 내가 죽어도 무짜지 하는 걸 갖다 뭐랍니까? 사회라고 한다. 죽음은 가장 큰 공포므로 가장 큰 공포이므로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 그래가지고 생을 포기할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들도 요새 보면. 또한 불할례는 삼업, 몸과 말과 뜻의 삼업에 두루 관련되지만 사회는 오직 몸띠가 죽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해가지요? 예. 근심 걱정이 딱 내 위에 샀고 위에 꺾여 하는 것처럼 불할외. 예. 그래서 논에서는 첫째, 다섯째, 첫째, 둘째, 다섯째 불할, 악명, 뭐 대중을 위덕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은 저기 신구의 삼업에 의지하고 셋째, 넷째 두려움은 몸에 의지한다고 했다. 죽음의 두려움은 좋은 세계에 애착하기 때문에 지금 몸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악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몸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장보살님은 지옥 두려워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스님은 지옥 갔습니다. 스님, 은사 스님께서 지옥 가신 뜻이 어떻습니까? 우리 은사 스님은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펄펄 끓는 그 용광로 물을 찬물 냉수 마시듯이 마시고 그 뜨거운 밥도 찰밥 먹듯이 잡숫기 때문에 지옥 고통이 우리 스님을 어때 할 수 없다. 내가 그러니까 성재 스님께서 지옥 가신다. 그럼 나는 내 공부 다 끝났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해. 네 걱정을 해라. 다라면 돼지가 왜 누군 돼지 걱정하고 있나? 예? 그 제일 칭찬 중에 칭찬은 우리 은사 스님은 지옥 가셨다. 어떠냐? 지옥 고통이 우리 은사 스님을 흑온 같은 분이라 어떻게 찢고 뽑고 할 수가? 지옥 가도 찢고 뽑고 하지 않는다. 간세음보살님께서 이 고통의 사바세계를 유유히 이렇게 수영장에 헤엄치듯이 다니듯이. 예? 우리는 극락 가서도 불평불만이지. 자, 오직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만 말한 것은 매를 맞고 꽁꽁 묶이고 결박당하고 여러 두려움도 이 모두 다섯 가지 안에 다 포섭되기 때문이다. 다섯 두려움의 결과를 총괄하여 밝히는데 주로 서로 혼동되기 쉬운 점을 가려낸다. 세 부분인데 앞에 죽음과 그 불할례 그 가려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사회, 죽음의 두려움과 악도의 두려움을 구별하기 위해서 논에서는 셋째와 넷째는 몸에 억한다고 한 까닭에 이를 다시 요 집에 가서 자세히 또 읽어보세요. 요게 우리 숙제 사실. 이거 하루 이틀 읽어야 될 게 아니고 한 10년 읽어야 돼. 앞에 세 가지는 서로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가려서 분별하였다. 경제는 이렇게 자비롭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악명은 못된 이름은 뜻을 이해하기 쉬움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셋째 모든 어떤 이가 묻기를 두려우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매맞음이나 결박당한 것도 두려움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째 다섯 가지만 말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명한 것이니 이 다섯 가지가에 포함되지 않는 두려움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맞는 것이나 결박당하는 것도 생계상실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 다 포함된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아주 삿된 소갯머리 뺀질뺀질 해가지고 망년등 집착 그랬던 지혜로 잘못 집착하고 아상과 악연과 아집을 일으켜가지고 애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예. 깨를 내도 이건 딱 죽을 깨를 내자. 깨를 내도 죽을 깨. 예. 바둑 딱 두다가 딱 그거 이제 그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예. 아다리 속으로. 예. 죽을 깨. 둘째, 복덕과 지혜의 성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지혜도 없지만은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이고. 이두 원인은 다섯 가지 두려움 전체에 통한다. 복과 지혜. 복덕, 성근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보시하라. 예? 계율은 놔두고 일단 뭐부터? 보시하라. 보시하라. 그걸 잘 해가지고 성근이 적으면은 재물도 부족하기 쉬워. 그 재물이 좀 부족해도 어때요? 나 이대로 넉넉하게 해보면 좋아요. 예? 그것도 고린잡이처럼 해가지고 자린고비인가 고린잡이가 이거 사람 문제 시간 팔자라 그런 적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가 정답인데 시간 문제 사람 팔자다. 그것도 이상하네. 생계 상실 등을 두려워하게 된다. 애착이 있으면 마음을 놓아버리지 못하여 대중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아, 무릎을 탁탁 칠 겁니다. 삿된 지혜란 분별로 일어나는 신견, 내 몸이 있다는데 딱 집착하는 게 삿된 지혜예요.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있잖아요, 오견. 나를 집착하는 것에 진리의 어긋남으로 살아 하고, 그랬던 마음으로 그 착각해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르쳐가지고 단정하여 집착함으로 그릇된 지혜라 사지라 한다. 이 사지 때문에, 삿된 지혜 때문에 나와 내 것에 집착해서 망상적으로 치착하고 그 결과 집착된 견해가 생기고 거기에 애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악견이 주체가 되고, 아, 소견,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그에 따라 생겨나는데, 나를 사랑하면 몸을 버리기 싫어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내 것을 사랑하면 앞에 두 가지 두려움이 생긴다. 재물만 집착하면 생계상실의 두려움이 되고, 재물과 명예와 재물을 함께 집착하면 악명의 두려움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요 보면 대충 패가 망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 나와 아와 아소에 대한 악연 신견만 없어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신견만 없어져도 새 두려움의 원인도 함께 사라진다. 다시 다만 불할배 우약고 우예사고 하는 경우에도 몸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재물이겠는가라고 하며, 아이고 원효 스님 그 글에 이런 게 있어요. 가름 유수하야 식기갈증이라. 끼감 애양하여도 자신은 정겨요. 차규수호하여도 명필유종하리라. 아무리 맛난 집에 맛있는 저기 음식점에 가서 미슐랭 뭐세개네개 집에 가서 한개두개세개네개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애양하여도 자신은 정계다. 이 몸은 무너진다. 차규수호하여도 명품 아무리 뭐어어그뭐 에르메스를 입고 뭐 프라다를 걸쳤다 하더라도 차규수호하여도 명필유종이라. 목숨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너무 머리에 재초 좀 많이 뿌리지 마라. 하면 몸을 돌리고 실제 의도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르치는 것이다. 뒤에 두 두려움의 공덕의 성근이 부족하면, 공덕 성근이 부족하면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지고, 또 지혜의 성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없으면 악도, 지혜가 없으면 대중을 두려워한다. 또한 과거의 성근이 부족하면 현재의 대중을 두려워하게 되고, 현재의 성근이 부족하면 미래의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 이래가지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면 놔두면 돼요. 이거 십회양품에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제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추고 과거와 현재의 성근과 함께 갖추면 그것이 곧 이러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대치법이 된다. 선용 귀심이라. 일체 유심이요 선용 귀심이라. 예? 그러므로 앞에 세 가지 두려움을 여의는 원인은 인공과 나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다 사라지는 인공 법공의 모든 번뇌는 인화집과 법화집이라 하거든요. 거기서 인화집, 법화집 집착을 떠난 것이 인화공, 법화공이에요.
뒤에 두 가지 두려움을

여의는 원인은 복덕장엄과 지혜장엄의 두 장엄. 복덕장엄과 지혜장엄을 저기 선한 것 중에 화음할 때 음자가 바로 복과 지혜예요. 그걸 이 음지 극과 저걸 장엄이라 하고 있잖아요. 장엄. 화장 장엄 하는 거예요. 그 음자가 저 음자가 바로 복과 지혜를 음이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음 하음 하지 말고 화라고 하는 거는 향기롭고 꽃처럼 화려하게 참 아름답게 꽃이 버텨봤자 맨날 버티겠어요. 저 잎사귀가 버텨봤자 맨날 버티겠어요. 1년 못 버티잖아요. 예? 그래도 지 할목 다 하고 가거든. 우리가 또 버텨봤자 얼마 버티겠어요? 100년쯤 버티잖아요. 어찌한 까닭이냐? 이 보살이 이 아상고로 이제 읽으면 조금 이해갈 거예요. 아상을 떠난 까닭으로 상 오히려 상자죠. 숭상할 때 상자가 부사로 쓰일 때는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아직도 이런 뜻도 있고 오히려 아직도 하물며 똑같은 뜻이에요. 하물며 상자 오히려 상자 내 몸도 아끼지 않거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상자 나왔으니까 받아주는 게 하물며 항자가 나오겠죠. 하항 자재리요 어찌 자산 재물에 있으리요. 내몸 하나 죽어보면은 내 인데 붙어있던 금가락지고 뭐고 저 명품 시계고 뭐고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얘기했죠. 그 남학향선사하고 마조도일선 얘기. 거약 불행이여든 수레가 만약 가지 않거든 타거적시야 타우적시야 수레를 쳐야 되겠냐 소를 쳐야 되겠느냐. 수레가 가지 않으면 뭘 쳐야 돼요? 소를 쳐야 되는데 우리 맨날 수레만 치고 앉아 있잖아. 우리는 맨날 수레만 치고 앉아가지고 와 이리 차가 안 가노 라고 하죠. 자 어쩐 재물이겠는가. 그러므로 무유불할외하며 살지 못할 공포가 음란이라. 그래 내라는 생각을 떠나면은 자기 몸에 집착하지 않게 돼가지고 어떤 대중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연예인 기질이 있는가 봐. 100분 있으면은 강의 한 톤이 100분 정도 나오고 1000명쯤 있으면 싹또 업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주 기분이 더 좋고. 예? 그 신기하대. 아마 그런 업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 같아. 근데 100명 있으면 더 쫄아보고 1000명 있으면 더 쫄아보면 더 의하겠노. 2000명 되면 더 좋고 3000명 되면은 더 좋고 한둘이 한대는 곤질곤질 하다가 10명만 되면 쫄아들어 버리고. 그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의 성근이 없으면은 대중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지혜는 누구나 타고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지 풍광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 지혜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탐진치에 쫄이 가지고 그 지혜를 발현 못하니까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뭐 써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겁니다. 그거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기 써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유심 선윤기심. 예? 유아독존 할때 유자. 일체 유심할 때 유자 오직 유불궁진이라 오직 남에게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 불류타오라 하죠. 남을 말미암지 않는다. 불어타서에 다른 이에게 공양을 또 희구 공양을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얻어먹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오직 오로지 오직 유자 오로지 전자. 우리 전문대학 할때 전자 있잖아요. 이 전자가 오로지 전자거든. 전문의 할때 전자. 의사 할때 오로지. 오로지 급시한다. 누구에게? 일체 중생에게. 중생에게 급시 잘해가지고 오늘까지 급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 유명한 극고독장자. 고독한 사람들에게 급시한다. 공급한다. 무엇을? 먹고 사는 의식주를 공급한다. 극고독장자. 수달장자요. 수보리의 외삼촌, 그 기원정사 지었던 분 말입니다.
기원정사가 7층이라 그래, 7층. 우리 문수선은 5층이잖아, 5층. 이러한 까닭으로 무유 악명외라.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베풀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악명 들을 공포가 저절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원리 악연하고 내라는 소견을, 여기 오늘 나왔던 대목이죠. 내라는 악연을 버려버리냐면, 내 악연약은 내 거와 나와 내 것을 딱 버리면은 무유아상이라. 나라는 생각도 없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무유사회니라. 내가 없는데 뭐 죽을 내가 없는데 불생 불멸인데 뭐 니나 죽어라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셔야 한다고 영산 불멸이야. 자제 사이에 자기가 죽어도 결천꽃도 어디에 분리 떨어지지 아니한다. 제불보살이라. 모든 부처님 불보살로 떨어지지 아니한 제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무유 악도해라. 나쁜 갈래로 떨어질 공포가 없다. 제가 한 번씩 그러죠.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오시면 사막도에 안 갑니다. 왜? 어릴 때부터 저는 가기 싫은데 안 가거든요. 아, 소지락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체 세간이 무유등자든 무여등자, 무여등자, 더블 여자, 동등할 사람이 없다. 비유할 사람, 비견할 사람이 없다. 하항 유성가. 어찌 내보다가, 내하고 동급도 없는데, 내보다 나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게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인류의 축복이고 하는 요 대목이 이제 여기 딱 들어가는 게, 예? 예. 그, 우리는 꿈과 이상이 전혀 다릅니다. 요 나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수선이 앉아있는 순간은 꿈과 이상이 전혀 이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입실제자예요. 입실제자. 예? 입실, 문 안에 들어왔다. 그 조실 스님한테 이제 전법을 받게 되는 제자를 입실 제자라 하잖아요. 조실 스님의 마음 속까지 다 들어가 버렸다. 부처님이 심장까지 들어가 버린 사람들을 입실 제자라. 그 문수선까지 와가지고, 저 바깥에서 문수선 간판만 보고 간 사람도 문수선 왔다 갔다 하거든. 저처럼 이제 서울대학 들어갔다가 이제 그 운동장 나와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서울대학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거는 들어갔다가 해당되는 대목이 아니죠. 거기서 학위를 따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죠. 자, 보살이 이와 같이 멀리 경포모수 등사라. 공포심과 틀이 곤두서는 이를 멀리 여인이라. 참 이게 우리한테 이 일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평생 과제잖아요. 평생 과제인데 여기서 힌트를 드리세요. 이 과제인데 앞에 거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명이 연행하고 행년식하고 식연명석하고 명생년 유기비하고 유기비년 촉 요까지는 몰라요. 그 다음 촉연수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잡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온이라 하거든요. 식수상 행식하는 오온이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생기 바깥으로 땅 속에 이렇게 종자가 씨앗이 하나 이렇게 흙에 묻혀가 있었는데 무슨 곡식이 자랄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들판에. 그죠? 그런데 싹이 싹 돋아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싹 떡잎 딱 돋아나면은 아, 이거는 콩삭이다, 팥삭이다 알 수 있잖아요. 느낌이 옵니까? 예. 이건 싹이 딱 돋아나면 이건 솔씨다. 뭐 알잖아요. 땅에 이렇게 무채가 있을 때는 씨앗을 무슨 씨가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제8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딱 밀어내는 힘, 밀어내는 아집의 힘, 그게 이제 나중에 칼날의 양쪽에 칼날 같아가지고 수행할 때도 그 염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요로도 쓸 수 있고 요로도 쓸 수 있어요. 밀어내가지고 중생적으로도 써버리면은 분별사식으로 흘러가서 생기식이 돼버리고 그 아집이 위로 땡기붙여 올려가지고 끝까지 아래아식 바닥까지 밀고 훑어가지고 마음의 심성을 뚫어버리면 견성성불 해버리는 것을 그 아집이 딱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딱 아집이 생겨진 순간부터 어차피 그것이 작동하게 되겠어요. 염불을 하든지
참선하든지, 그것은 이제 전부 다 뭐 유식이겠지만, 그걸 해가지고 없는 쪽으로 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지질 탐사하듯이 땅 때려가지고 음파를 때렸잖아요. 그 딱 돌아오는 각도 보고 지금 저 밑에 돌이 있다, 금속이 있다 알 수 있잖아요. 예? 지진이. 저걸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지뢰 탐지기가 찡 하면은 금속 탐지기에 금속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걸린 거 말고 지뢰가 눈 밖에 이렇게 묻어난 지뢰가 이렇게 딱 뜯어나가 있으면 그 밝겠어요? 안 밝겠어요? 안 밝잖아요. 근데 그거 밟는 게 여러분들이라. 이 지뢰네 이러고 밟아본다니까. 그래서 제발 그 밟지 마라, 걸리지 마라. 이것이 이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떨지 마라. 심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해야 구경 열반이니라.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자여 보살의 이 보살이 이 대비 위수라. 대비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서 남의 일인데 굶어 죽을까 싶어서 온 동네 사람들 반찬 다 챙긴다 이 말이요. 이 보살이 대비심으로 어뜸을 삼는다. 인생의 지고지순한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 똥꼬집으로 우리의 이 똥꼬집으로 위술이다. 내 인생에 My goal in my life is 바람일행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의 목적지, 골인지점, 디스티네이션은 피하는 어디냐? 그 대비라고 하는 것은 삼매입니다. 삼매. 자비심이 왜 삼매냐 하면은 탐진치가 다 떨어져야 대비가 되거든. 탐진치가 부글부글 산란하고 요동치는데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비가 최고 자비냐? 무연대비라. 무연성교 창녀이라. 내하고 뭐 학연, 지연, 혈연이 돼서 자비가 아니고 내하고 아무 연고 없는 모든 중생들이 그걸 우리는 불연이라 합니다. 불연. 부처님의 인연은 어떤 것이냐? 무연이라. 무연성교 창녀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륙도 앞바다 가가지고 그 오륙도 앞바다는 남해입니까? 동해입니까? 이래 턱 물으면 남해입니다. 동해입니다. 이러면 빵점이에요. 빵점. 오륙도 앞바다 가서 이게 남해입니까? 동해입니까? 오륙도로 기점은 동해 남해 갈라지거든. 그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태평양이다. 태평양이다. 요게 이제 대비입니다. 자기 중심 쪽에서 그거는 대비가 아니에요. 그 무연 대비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대비라고 하는 거 하늘에 내리는 비가 주인이 없듯이 하늘에 쏟아지는 태양이 주인이 없듯이 이 넓은 허공이 주인이 없듯이 예, 선풍기는 누구 집 바람이고 누구 집 선풍기가 있겠지만은 그냥 날개 없는 바람은 선풍기 그거는 누구 선풍기도 누구 바람도 아니잖아요. 그걸 대비랍니다. 대비. 훈풍 만물의 호장신이라 그러죠. 훈풍 만물 호장신이라. 훈풍이 만물에 불었다. 자비심이 따뜻한 바람이 온갖 만 중생에 불어서 호장신이라 잘 또 키워준다. 법화경 약초육품 같은 경우 줄이면 그래 할 수 있죠. 훈풍 만물 호장신이라. 큰 나무는 큰 물을 먹고 작은 풀은 작은 물을 먹고 독초는 독초대로 약초는 약초대로 잘 자라. 그 약초육품 약초는 누구예요? 지식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성문영각을 약초라 해놨죠. 그 보살은 뭐라 해놨습니까? 아름드리 나무다. 대비로 어뜸을 삼는 강대한 뜻을 저해할 리가 없을까? 불자 이 보살의 대비로 어뜸을 삼는 이 강대한 뜻을 저해할 사람이 없다. 흔히 이렇게 강대한 뜻을 한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저 높이 허공을 치솟아 있는 태양이 오악이 가릴 수 있겠느냐? 어떤 산이 높다고 저 태양을 가릴 수, 중간에 걸리도록 할 수, 장애할 수 있겠느냐? 그 우리의 뜻이 그렇다. 꿈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을 이런 꿈과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강당에 졸업반 때 우리 강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계속 그것이 안쪽에 몇 십 번씩 몇백 번씩 되새김질하는 메아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꿈과 이상이 다르다.

부처님의 족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꿈과 이상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어린애들한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날 이때까지. 예. 꿈과 이상이 다른데, 어떻게 이제 장글이 사전을 많이 보다 할까? 쪼잔하게 잔소리가 많아진 것인지. 저게라, 저야 할 사람이 없다. 또, 전갱근수라. 근자가 바로 정진할 정자예요. 정진. 더욱 전자. 더욱더, 전전히 더욱더, 점점 더 부지런히. 마치 불길이 계속 땔감을 여니까 더욱더 치성해지듯이. 예? 처음에 어느 정도 여기까지 전갱근수라 해야 되냐라면은 나무가 타고 뭐 종이가 타고 물이 끓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쇠덩거리에 불이 붙어버려요. 쇠가 불이 붙어버려요. 쇠. 쇠는 왜 쇠죠? 쇠다고 쇠잖아요. 예, 땅땅거린다고 땅이고 땅은 땅땅한데 땅. 물은 무르다고 물이고. 예. 여기 전갱 이런 정도면은 예, 점점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전갱근수 일체 성근하여 모든 성근을 닦아서 모든 일체 성근을 중선 봉행 재앙 막자. 봉행 불교는 상 섭심이라. 마음을 점점 닦아서 성취하나니. 그러니까 한이지만 되면 이 한이지 안에서 잘 거둬지고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수한다고. 자, 신심 수행하는 한 단락만 합시다. 이른바라 신정상고로 신심이 느는 까닭이다. 신심은 제가 뭘 신심을 했습니까? 천진보살이 이랬어요. 신은 신귀덕업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업을 짓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이 귀한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 봐서 어떻게 압니까? 딱 보면 아 휴지 짓고 닦고 남인데 말 곱게 해주고 등 이렇게 잘 밀어주고 앞에 잘 끌어주고 잘 챙겨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신심은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어쨌든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는 거죠. 신심이 너는 정정하는 까닭이고 또 다시 청정한 신심이 많아지는 까닭이다. 남을 잘 공경하는 걸 갖다가 청정한 신심이라 그래요. 그 해청정이라. 이해가 청정해진다. 그 신해 행정이 저절로 오겠죠. 믿음이 많고 공덕을 잘 짓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공덕을 지을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의욕이 있다 보면 이해력이 증폭이 돼요. 이해력이 증폭이 되면 응용력이 뛰어나고. 그죠? 될걸다 만들어요. 이 난초 가지고 국도 끼를 거야, 아마. 진짜로.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뭐지, 저쪽에 빈대떡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두도 갈아보고 팥죽도 갈아보고 칼국수 이런 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전부 공덕의 산물이라. 옷도 전부 우리 공덕의 우리 선조들의 공덕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게한 사람 한 사람의 단추, 지퍼, 이렇게 시계 이런 게 전부 한 사람 한 대의 공덕이 있잖아요. 임플란트까지 전부 공덕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수천억만 명의 공덕으로 내 인생이 같이 살아가구나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믿음이 결정한 까닭이고 믿음이 결정한 까닭이지. 믿음이 결정적이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잖아요. 예? 의심이 있으면 아까 말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발생 미민이라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낸다. 또 신심이 성취되면은 대자가 성취된다. 인자함이 성취된다. 하나하나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지만은 조금 넘어갑시다. 심무피해고라. 마음에 고달픈 생각이 없다. 그런데 아유 깨어른 중생을 하나만 시켜놓으면 어때요? 아유 허리야, 발다리야, 내 허리만 안 아프면 빨리 합긴대요. 그다음에 부끄러움도 모른다. 뻔뻔스럽고 참게 잘 부끄러움으로 내가 아유 모릅니다. 남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은 자기는 엎어서 절을 하고 남이 절을 하면은 자기는 땅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아이고 남이 숙이면 아이고 내가 되게 숙이면 자기는 더 숙인다. 남이 숙이면 해보세요. 나는 엎드린다. 남이 엎드리면은 나는 땅 파고 들어가야 되네. 땅 파고 들어가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게 뭔 꼴이고 그게. 저는 그래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돌을 닦는데 스승이 좋아야 되고 도반이 좋아야 되고